0: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변 지역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격 인상 연계를 강력히 요청해 주셔서 행사 기간을 며칠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연기 입간 구복의 한 곽에 498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며 5월 1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네, 이번 치료 기회 꼭 잡으시고 할인가 한 곽에 428원과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마지막 대규모 증정 행사를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리 이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내가 그 우대 활동에 참가하지 못해서 나는 지금 와서 참가하려고 하는데 어쩌겠는가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예, 11일부터는 진짜로 가격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며칠만 428원대 본래 가격대로 하는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연기입간 구복약 같은 약은 좀 만나기도 드뭅니다. 예. 국약 비준번호가 똑똑하고 구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약이라는 말씀 계속 내내 드렸는데 그 원인인 즉 이런 약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약물성 간 중독하고 스트레스로 오는 간이 손상이 많습니다. 우리 림상에서도 보면 대부분 간에 독소가 쌓이면서 간경락이 막히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에 혈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딱 암에 올라갔다거나 비초에서 간경화라든가 간섬유변이 시작되면은 이게 간이 문제 생겼구나 하고 치료하는데 그때는 다 약물이 들어갑니다. 딘디라든가 심한 소염제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말하면 좌매라면은 잘 내려올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간이나 콩팥이도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약에서는 먼저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에다 충분한 혈액을 공급해주고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이런 치료를 병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치료상에서 약물이 그리 마땅치 않습니다.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면 약물성 간중독이 많은 원인도 여기입니다. 치료하느라고 했는데 도로 간이 상하는 걸 볼 수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집에 남편도 뭔가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그냥 본다는 게 똑똑똑 오랫동안 본다.
1: 네.
2: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전혀선 비대했다고 합디다.
1: 네.
2: 그래서 약을 먹기는 무슨 시중에서 파는 약을 무슨 그 약방에 파는 거 편리한 것도 먹기는 그 싸다 많이 먹었댔습니다. 이게 잘 낫지 않다고 어렵대다.
1: 네.
2: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입간구 왜 그러는 뭔가 선생님과 물어 안 보고 싸다 먹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1: 좋습니다.
2: 네. 뭔가 엄청 효과도 빠르고 효과 나는 게 빨리 알립니다.
1: 알겠죠?
2: 예, 요즘에는 어서 독달 넘어 먹으니까 나 소변을 시원하게 본다 하고 여러분 자수를 보던 것도 그것도 많이 나왔었다 미랬대다.
1: 네.
2: 요즘은 저녁에만 자꾸 깨나던 게 요즘은 한두 번 밖에 일어나 놓지 않는다고 이런다.
1: 예.
2: 그리고 냄새 나고 뭔가 거품이 맡은 그게 많이 없어졌다 미랬대다.
1: 예.
2: 그리고 또 무슨 소사인가 좀 간이 좀 나쁩니다. 그래 놓고 나 눈에서 눈이 벌거벌거 그에 피지고 그냥 까까라고 퍽퍽하다고 그냥 했대다. 근데 그 일찍 여섯 번 도와줬습니다.
1: 웃어준다.
2: 네. 그리고 콩밭지도 허한 짓을 내게 뭐 계속 그냥 소리 난다면서 자리 못해서 엄밤 애를 먹습니다. 둘러날라 거리면서 이렇게 된 게 그것도 계속 소리 난다고 그것도 덜난다고 이랬대다.
1: 네.
2: 그래서 직접 약을 먹어보니까 정말 확실히 좋은 약이고 예. 먹어보니까 안전하고 예. 오랫동안 먹으시는 약이라고 이랬대다 저절로는.
1: 네.
2: 그래서 효과 좋을 때 계속 더 먹겠다며 이랬면서 오늘 더 배달 받으라고 이랬대다. 그래서 네.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이 다행히 우리 그 요즘 며칠만 원래 가격대로 하는 데 할 때 있습니다. 예. 진짜로 며칠만입니다. 예.
2: 예.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0: 네, 맞습니다.
2: 예, 예,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성적으로 우리 이런 간을 치료하는 데서 치료하느라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이 오색영지로 되어 있는 연기관 구복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약이 확실히 효과가 잘 납니다. 그 효과를 잘 보는 데는 이런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간 게 주요 원인이고 그 다음 약을 만드는 제약기술 이게 또 중요합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동생이 지금 이번에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예, 강행아 복수 시터랍니다. 그래서 내 이 약을 쓰고서 나는 예,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서 지금 쓰기 시작했었는데 어전에 예, 석 달을 썼습니다. 내 동생이 남동생이. 예. 석 달 썼는데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맥이 없고 밥이 맛이 없고 예, 그래서 증상이 지금 이 몸이 붓기게 내린답니다. 좋다니까 그래 왜 이 맥이 너무 없어서 남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술을 자꾸 먹으니까 그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답니다. 무슨 약이나 다 쓰던데 아이들이던데 이 약을 쓴 게 지금 효과 그렇게 좋다니까
1: 그리고 자꾸 이 어찌든 하는 분들이 이 애수가들은 그 술 떼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공작상에서 또 여러 이런 관계가 있고 술자리가 있고 이런 분들 피할 수 없는 분들 수를 꼭 이 연기강구복약을 쓰시기 바랍니다.
3: 야, 영 좋다 잼까. 그래 네. 이제 들으려가 우대 영 좋습니다. 예.
1: 네.
3: 우대 좋을 때 오늘 지금 배달받자. 나도 배달받고 우리 동생도 배달받자 그랬잖아 드린다.
1: 여기 며칠만 입니다. 이 우대할 때
3: 그렇습니까?
1: 아, 네. 11일부터는 오릅니다.
3: 아, 오늘부터는 받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이 제약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옛날처럼 영지 그대로 달여 먹었다 하면은 흡수되는 그 프로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영지는 좀 먹기 바쁩니다. 너무 떡고 써서의.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중약제를 이어서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로 700돌톤이라는 아주 작은 원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네, 제가 지금 밑간고복을 먹고 있는데 여름에는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4: 혈압 조절이 잘 되니 운지런증하고 머리 아프던 증상이 해결되고 영역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네.
4: 그리고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놀라던 증상도 나쁘게 호흡이 잦아서 영원히 밤 못 자고 고생하는데 살 자서 저러더니까 밤 잘자니까 아침에만 정신이 납니다.
1: 예.
4: 그리고 얘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영 밥도 못 먹고 자꾸 맥이 없어 그랬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1: 예.
4: 그리고 간이 안 좋아 그런지 눈이 부연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많이 맑아지고 그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예.
4: 이 약 먹어보니까 예, 25, 27월된 약이고 어색연기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흡수가 빠르고 아무 쓰고 있고 효과가 좋아서 예, 지금 놓고 먹을 수 있어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아.

0: 알겠습니다. 시름 넣고 쓸 수 있다 말이야.
1: 예. 그래, 저기 이야기 하다 했다 보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이제 방송 들어보니까 나 저기 이게 약간 시 어르신들이 마지막 할 때라니까, 예. 이야기 좀 있긴 있는데 둘이 좀 더 싸놓고 오늘 때 해봤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예. 예, 진짜로 며칠 안에 남았습니다. 예, 배달 전화 전화하십시오.
2: 네. 네,
1: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예, 연기강 구복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소개드렸습니다. 타방송을 통해서라든가 텔레비라든가 예, 이러면서 확실히 그 림상 그 효과가 증명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연기강 구복약을 쓰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효과를 본다는 말이 맞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나도 연기강 구복약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네. 어째 혈압도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괜히 혈압이 높았다. 높았다. 높았다. 이만한. 맨날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지. 그래서 소리 나는 것 같고 그러니 인도 많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어쨌든 효과를 못 보다가 영지강 구독약을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혈압도들이 좀 잘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증도 안 나고 지금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나도 이런 정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장이도 나빠가고 맨날 숨이 차지, 숨이 올라가지, 심장 통증이 정말 바빴습니다.
0: 예.
3: 가슴이 심하게 답답하기도, 조금만 화가 자꾸 나지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을 넣게 효과를 받고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과 좋습니다. 부모님이 나빠서 밥도 잘 못 먹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밥을 잘 먹은 내기나.
0: 예.
3: 간도만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간도 나쁜 사람입니다. 간도 도와줬지. 이 약으로 예난 여러 가지 면역의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0: 그렇군요.
3: 장기적으로 내가 좀 더 써보려고 값도 오른다니 하여간에 좀 여유값보다 바짝 더 나옵니다.
0: 네. 좀 싸놓고 예, 푸짐히 싸놓고 쭉 써보셔. 숨이 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예. 숨이 차는 원인은 주로 관상동맥이 벌써 5, 60% 막혔다 할 때는 조그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예, 심지어 어떤 사람 세수를 해도 숨이 찬다 이럴 때는 그만 한 70% 막힌 거 말한다 이런 병원에서 지지하러 열어 하는데 증상 들어보면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숨이 차다는 것부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약을 꾸준히 쓰면은 숨이 차던 것부터 낮아집니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조그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숨이 차서 못 자겠다. 숨이 차서 못 자겠다. 숨이 차서 반드시 눕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냥 혈압약 쓰는 분들 보면은 기본상 다 이런 소리 나오죠. 예? 무슨 원인인가? 신지 최시입니다. 숨이 차다는 건 우리 폐하고 심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폐심병을 겸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로 심장이 원인이 더 많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우리 언니 지금 예, 간경화 걸려서 병원에서 전화하고 나왔는데 그냥 미술 걷고 밥도 마셨고 맥이 없어요. 그냥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써봤는데 정말 좋다 말입니다. 난 작년부터 네.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언니도 이거 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 이미 우선은 5달 잡수었습니다. 네. 근데 잡수고 나니까 그렇게 미술 걷고 밥이 맛이 없던 게 입맛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네. 누워서 맨날 걷어 얘 맥이 없다든지 걔도 밥을 잡수니까 정신이 나고 그 다음에 요미 또 신기하게 또 이 눈도 부위에 댄스복이 용 나빴는데 야 눈이 잘 배운다며 용 좋아한다.
0: 그것도 말할 거 없습니다. 강이 좋아지면 눈이 맑아집니다.
4: 예 그리고서 밤에 꿈이 많고 잠도 못 쉬던 게 걔도 전에 한 5시간은 잔답니다. 미네 못 자던 게 네. 그래, 네.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나서 영 좋아한다. 야 이리 좋은 이야기 세상에 있는가 하면서 그러니 영지를 서시다에 그 싸먹었는데 하나도 효과 없더랍니다. 근데 네. 이거는 5가지 영지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것만 효과 좋다며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 어느 10일까지 한가

0: 예. 그래서 우려는 이야기 있긴 있지만 또 값이 오르니까 이거는 오래 갔어야 되니까 예. 오늘이 우리 언니 그 열 가구 배달받고 나도 예. 계속 먹길래 해서 언니가 둘이 다 오늘 배달받다고 전화한 겐다.
1: 열 가게 열두 가 드린다. 예. 벌레 가격대로 예.
0: 예. 예.
1: 예. 예. 이번 우대활동 이용해서 좀 싸놓고 오래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약은 수술 한 병 없습니다.
0: 예, 용도 쓴다. 어디나 다른 예. 약을 아예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1: 보통 시중에 영진의에 대배한 영진이다. 효과가 별로입니다. 예,
0: 또 뭐가 아예 알립니다. 이건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손약 소개해서 감사한다. 오늘 배달 받으려 한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숨이 차다 이런 사람들 정말 늙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방치해두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다 신지체실 오는 숨이 차는 거죠. 예. 이전에는 뭐 줄뛰기를 300개 해도 이렇고 뭐 수시장이랑 싱싱 갔다 왔다 해도 이렇던데 지금 조금만 그 시장 보러 가느라고 걸어도 숨이 차서는 예. 앉아 쉬어야 되고 이런 분들. 숨이 차다는 거는 대부분 폐하고 심장, 특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60% 이상 막히면서 신지체실입니다. 관심병이라는 게 그겁니다. 관상동맥이 벌써 50% 이상 막히고 이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딱 심장 부위가 아파야 되고 병원에 가서 심장이 문제 생겼다 딱 진단을 안 받아도 벌써 내 옛날과 다르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예, 다신지 최세로 말하죠.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이 정도로 막히고 절박이고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이 온다. 이걸 말합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 경상적으로 이런 분들 우리 연기강구복약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역세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김대현 작사, 오미란 작곡의 장미꽃 사랑입니다.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은 사랑에 빠진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열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성근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는 멜로디와 가사가 담겨져 있는 이 곡은 오늘도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녀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가 찾아옵니다.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 열어입니다. 꽃길처럼 밝고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이 노래를 최승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마법이죠.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 김학성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린 하나로입니다. 함께 노래하면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아름다운 이 곡을 무엇과 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서든 그리워하는 건 바로 집입니다. 담임 작사 리아 작곡의 귀한 길을 들려드릴게요. 그리움을 담은 가사와 부드러운 멜로디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곡인데요.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 아직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을 담은 가요.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의 그대입니다. 깊은 감정을 담은 이 곡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두운 날도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최완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해님처럼 웃읍시다입니다. 해님처럼 따뜻하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웃기를 바랍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번에 5.13을 맞이하면서 우리 혈배가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는데, 어라자면 이 값이 또 오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값이라는 거는, 10원, 20원 오르는 거 오른다 하야입니다. 이번에 많이 오를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이 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약재는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귀합니다. 예, 그리고 약조 조합이가 엄청 잘 됐고, 그리고 구급 치료약으로 쓸 수 있다. 예, 이게 영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중약제라는 건 구급 치료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적습니다. 예, 어제 그런가 하면 우리 특히 혈압 놓고 말합시다. 혈압이라면 높아질 때 이 혈배강 써주게 되면 특히 당날부터 우리 혈압약 대신에 이 혈배강 가속설이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오 혈압 차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혈압약 10년, 20년 달고 있어서 마지막 가서 혈압이 막 240까지 막 올라가고, 그런데 아래 혈압은 또 100이나 70이나 이렇게 떨어지고, 이 아래와 혈압 차이가 많을수록 혈압 조절하기 엄청 힘듭니다. 예, 이럴 때 혈관을 특수하게 되면 이 혈압 차이가 점차적으로 정상 돌아오면서 절대 우리 이 약은 혈관을 불쇠로 확장해가지고 그 당시 혈압을 팍 낮추고 그 다음에 혈압약처럼 뭐 약 효과 지나가게 되면 또 혈압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장, 대뇌에다 피를 공급해주면서 그 다음에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그 다음에 혈제라면 녹여서 작은 분자를 만들어 내보내면서 이러면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 편안하죠. 이번에 우리 우대 활동에 6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약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예, 한 개 약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9세트가 간다 할 때는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18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8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반년 복용할 수 있죠. 10세트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릴까나 4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16세트부터 좋습니다.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 16세트에 참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 가지는 게 많죠. 24세트나 더 드리고 또 우리 침구를 놔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침 아예 맞겠다. 예, 이런 분들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침 대신에 우리 또 10세트를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안 싸겠다. 네, 이런 분들 또 혈배강 10세트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20곽 20곽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세트라는 게 20곽이죠. 거기다 우리 장내통하고 정리미로방은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구분기를 걸었다는 분들 내가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 자기 질병 제가 자꾸 그거 강조합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라는 게 진단이 엄청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우리 약 처방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 치료해서 제프랑 오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한테 찾아온 분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 데 와서 치료받는 분들이 처음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 치료를 해보고 마지막 아이디어 있거나 마지막 우리 데 와서 치료하는데 지금 생각 보다 진단이 정확하고 예, 치료가 잘 된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압하게 되면 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혈압이 얼마입니까?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 나는 혈압이 180입니다. 160입니다. 200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거 뭐 설명하는가?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인가? 위의 혈압만 말하는 겁니다. 여기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아래 혈압이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래 혈압 중요하지 않게 되면 우리 혈압계 아래 혈압이 아예 나오죠. 네. 근데 왜서 아래 혈압을 무시하는지 지금 이 환자분들이 지금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혈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인식은 뭐인가? 아래 혈압이 뭐이고, 위 혈압이 뭐인가? 예. 뭐 설명하는가? 예. 이걸 우리 알아둬야 되죠. 예. 그래야, 내 지금 이 혈압 차이가 많은 것은 어째서 이렇구나. 이걸 우리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혈압 차이 많은 데서 대구설이 혈압약 잡숴서 혈압은 내려갔는데 아래 혈압이 막 쓰이기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이 정신이 흐리멍텅해 나고 항상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은 해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래 혈압이 40까지 내려갈 땐 사람이 저리 까무러칩니다. 예. 그럼 위 혈압이 뭔가? 위 혈압은 혈관이 굳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동맥경화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럼 저번에도 환자분들한테 제가 침 놓으면서 우리는 제 침 놓는 과정에서 환자분들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침 맞으러 오는 동시에 못 들어보던 이런 얘기를 들어본

0: 분들이 많습니다. 난 종래라 이런 건 못 들어봤는데.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위의 혈압이 막 올라간다. 예. 동맥경화라 했지 않습니까? 기시로는 지금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어찌는가. 혈압 높으면 그 뇌출혈이 어기사파입니다. 그러면 혈압.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말씀 주세요. 예.
1: 예. 지금 이제 그 골이 아프다 하던지, 그
0: 혈배가
1: 예. 혈압 먹고
0: 예예.
1: 지금 조금 골이 좀 낫고
0: 낫습니까?
1: 예. 그리고 골이 아프다 말을 안 한다.
0: 아 예.
1: 예. 그리고 조금 더 그러면 침은 조금 그래도 먹고 그 약을 계속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되시죠. 예.
1: 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증세는 지금 없습니다.
0: 아 아버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1: 예. 나는 지금 다리 조금 요즘보다 많이 또 낫고 지금 어제부터
0: 네.
1: 좀 아프지 않고 지금 바깥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0: 아 예예예. 예. 예. 아버님도 조금 지금, 요즘 세워 왔지 않습니까? 예.
1: 네. 그래서 좀 낫습니다.
0: 예예. 예.
1: 아프게 예.
0: 네.
1: 예.
0: 예, 지금 두 분 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1: 예. 지금 지금 계속 그 약을 그렇게 계속 드시라고.
0: 네. 예. 집에 어머님은 예, 그 진단이 네. 네, 진단이 맞습니다. 그 앞골에 아픈 거는 그게 습을 인해서 그런 겁니다. 예. 특히 네. 소화계통 이런 습, 그러니까 비자 약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습을 없애는 이런 약을 여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 네. 또 침구까지 결합하게 되면 특히 그날에도 내가 그 태양열 그쪽에다 이렇게 침을 기다만거리 놔줬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그러면
1: 네.
0: 그 습이 인차 나갑니다. 습이 나가면 아예 아픕니다. 예, 예.
1: 아, 그렇죠.
0: 예, 예.
1: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막 저번에 그 맞고 나가 지금 계속 그렇게 맞으려 합니다.
0: 예, 예, 그렇지. 예. 네. 꾸준히 치료하세요.
1: 예. 예.
0: 예.
1: 그리고 어제 복받아 그럼 지금 식사 밤에는 무슨 그런 밤에는 지금 이 그리고 자는 거라며 지금 이전보다 조금 아프다 하고 뭐 그런 얘기 없고 좀 정신상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침무 막으면 막으면서리 그 침무 조금 그 방면에다가 조금 침무 좀 났으면 합니다.
0: 아 당연하죠. 예, 그 말 말씀만 해도 예, 제가 다 그 알아서 합니다.
1: 예. 예. 그 그래서 이제 무난합니다.
0: 예예 예, 예. 네 건강하세요.
1: 예예 예. 좋아하시.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이야기하세요. 예.
3: 예, 저도 저기 선생님이 이런 또 진단받고서 치료받는 사람입니다.
0: 네.
3: 근데 지금 나는 또 치료받으면서 느낀 게란 게 그냥 선생님이 이런 약에 효과 확실히 빠르고 영 좋습니다. 근데 나한테 안 줄 때 나한테 말이
0: 어떤 방면이 좋아졌습니까?
3: 예. 먼저 그 마주 때 달라가가지고.
0: 옛날보다 말씀 많이 잘합니다 지금. 네.
3: 예, 꽤 많이 많이 났습니다. 또는 야, 또는 선생님 때문에 난 또는.
0: 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말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예.
3: 근데 출혈도 그 여러 번 맞았지. 나 손발이 그 들이면서도 밥맛도 못 먹고 잠도 다시 못 들었던 게 선생님들이 좀 강의 듣고 야, 난 또는 희망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 모두 옆에서 만나고 그럴 때 조금 더 치료해요. 그래서 오나 요새 경제도 경제했지만은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다니기 그런데 그렇다. 가서 있으면 딴 데 갈 수 있으라도 그래서 빨리 치료해라면서 그래서
0: 네.
3: 많이 공부합니다.
0: 맞습니다. 예.
3: 그러네 지금 선생님이
0: 오늘도 그 옛날에 우리 선생님 약을 쌌는데 예, 딱 그 침 맡기지 우리 풍습방 샀죠. 예, 그분도 지금 화룡의 그 병화초이라는지 거기면서 있지 않까요? 그 지금 아, 딱 침 맡기 싶다 해가지고 예? 연길에 그 딸 집에 와서 있으면서 제한테서 침 맡겠다 오늘 오는 사람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서 딱 이렇게 침 맡겠다는 분들은 예? 여기에 와서 친척 집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자기 딸 집이랑 있으면서 예, 그렇게 치료합니다.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어때 방법
0: 방법 대보시.
3: 네.
0: 예.
3: 예.
0: 예. 건강하세요.
3: 예.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4: 예.

0: 나도 지금 예, 이 혈배강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나도 이거 혈배강 쓰기 전에는 예, 정말 약이랑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1: 네.
0: 예, 그런 게 계속 굽은 기름만 걸고 왔단 말입니다. 어째 약을 써도 낫는 게 없고 계속 또 한 번 더 했지.
1: 네.
0: 금방상 낫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아이들에서 이렇게 나면은 선생님을 만나보기 싶어서
1: 네.
0: 그래 선생님 내가서 진단하고 이랬는 다음부터
1: 네.
0: 네 선생님께서 그 혈배강 쓰면서 내 친구를 한 게 야 정말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심해서 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0: 예. 그 지내 예 이래 걸어 댕기는 것도 숨이 차서 있자까지 예 신장 용납보다 합대다 그랬지. 층계를 올라오는 것도 막 벌벌게 올라다시피 했습니다. 4층 거두나.
1: 네.
0: 예, 그런 게, 그것도 그런 뭐입니까? 지금은 숨이 아이 탑니다.
1: 네.
0: 단숨에 쑥쑥쑥쑥 잘 올라온다. 걸어도 예, 두 개 딴 달씩 걸어도 예, 이제 숨이 차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뭐, 나 사는가? 나는 예, 다 여기 큼직큼직한 거 해결 잘 했습니다. 집이 어지러워서 예, 집이 막 까꾸방지를 하면서 예.
1: 네.
0: 그래, 막, 내 쓰고 와서 정말 바쁩니다. 그건 완전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1: 그 그리고 소화를 지금 예. 영 잘 됐지 않습니까? 예.
0: 예. 그리고 예, 그런 모습인가. 또 머리에서 땀이 탕탕탕탕 떨어져서.
1: 예.
0: 다른 데가 땀이 아예 나는데, 조금만 움직임 잠깐 닦는 게 무슨 그런 힘이 들어서 땀을 막 흘리게 했습니다.
1: 그 심장이 나쁘니까 그렇죠.
0: 예. 예. 머리, 그래서 머리 감은 것처럼 땀을 그렇게 촉촉 안으로 그렇게 젖었습니다.
1: 여기면 직접 그 땀을 걷어드리는 약재 들어가 있습니다. 오미자하고 예. 황기는 이 땀을 다 걷어드립니다. 예.
0: 어, 그래 그런지 이 친구가 결복하고 그런 게 내 정말 이하고 써도 제 효과 남처럼 제 효과 보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도 이게 생각밖에 심오 같이 맞는 소리, 예. 그런 게 이게 다 어서는 다 이롭습니다. 머리에서도 땀이 많이 납니다.
1: 어머님 그 말씀이 영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본다. 이게 어디 문제 있는가 하면 주약에 이 비위 소화 방면에 문제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네. 중에서 항상 쉬부소부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허할 때는 아무리 좋은 약을 답식해도 쓸데없습니다. 오히려 몸속에서 독소를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 처방이 잘 됐다는 거는 일단 오장육부를 잘 조절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비위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해야 뭐 어떻게 무슨 약이나 조금 먹어도 그게 다 흡수돼서 거기면서 이렇게 경락도 열어주고 병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배강과 이런 방면이 잘 됐습니다.
0: 아이 그래 예예 네, 이 약을 만나서 선생님 내가 진단받으면 이 약을 만나 침을 맞으면서 이런 효과 봤습니다. 원래 소화 아이 됐습니다. 미네 소화
1: 네.
0: 밥을 먹지 못해서 밥 한 술을 먹으면 배쌍하지 맹물을 먹어도 막쌍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근본 약은 먹어야 되겠는데 한 술 먹으면 새기지 못해서 정말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소화제란 거는 날마다 한 술씩 먹어도 아이 됐대다.
1: 네.
0: 네, 그런 게 예,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맞으면 이 배꼽이 뜬뜬한 게 뭐 적이라는가.
1: 적이, 예.
0: 그거 다 풀렸습니다. 그래 그런지 예, 소화 용도할
1: 때.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지금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야, 그것도, 그것만 좋은 게 없습니다.
1: 저거 풀어주지 않고는 소화제를 아무리 먹었을 때 없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저거 풀어준 데는 친구만 빠른 게 없습니다. 예.
0: 예, 그것은 몇 시간을 소화제를 예. 먹으면 그 몇 시간을 그렇지 또 한 가지고, 예.
1: 그렇죠. 예.
0: 또 한 가지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래, 우선은 밥 한 공기씩 먹지, 밥 먹지 못하는 과일을 먹지, 옷차림 먹지 못한 고기도 다 먹어봤지.
1: 그래야 하면 좋습니까? 예.
0: 예, 그래, 용 좋습니다. 그리고는 예, 쥐 올라오던 것도 그거는 뭐 어느 까마게 그런 것도 어느 생각도 못하게 다 없어진 지 오란다.
1: 네.
0: 그리고 얘 뇌슬금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무슨 병이 도대체 종합병원인지
1: 네.
0: 예, 병이 영 많았습니다. 나는 얘 폐결절도 있었다 했지. 위궤양도 있고 예. 담낭염도 있고 예.
1: 담낭염.
0: 신장도 나쁘지. 무슨 많았습니다.
1: 종합병원이지.
0: 예. 그런 게 생박밖에 이게 다 이렇길래 그랬나 나서 좋아졌길래 이렇지.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와서 놀라서 네 예, 정말 세게 놀랐습니다. 막 제발싹 소리에도 어떤 때 몇 번씩 놀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좀 대단해지고 이 용 좋습니다.
1: 네.
0: 자꾸 무슨 게 나 이래 겁이 붙어 들어가고 이렇을 때다.
1: 네.
0: 예, 거기서 와서지. 그 녀석 거미는 물만 틀어.

0: 그렇게 되면 자꾸 찾느라 해도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1: 네. 지실금, 요실금이 제가 네. 말이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 네. 대부분 환자들은 요실금은 자꾸 곰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실은 네. 우리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썼습니다. 요실금이 네. 절대 그 곰팥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네. 심장 문제입니다. 어제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소장 그 배꼽 네. 아래 거기 소자 있습니다. 우리 십이지장 이 말 들어봤죠? 십이지장이라는 게 그 소장 첫 시작입니다. 기실 다 소장에 속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의 열은 심장에서 오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신위쇼 장시양별리 그러니까 심장하고 소자가 부부가이랍니다. 모든 첼레센 방면이 문제 그 다음에 소배 작고 밤소배 너무 많고 요실금이 있고 이게 몽땅 소장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 주위의 장기들이 같이 차가워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방광이 자꾸 쫄아들어가지고 사람이 추우면 탁 자꾸 이렇게 움츠리는 것처럼 소장도 차가우면 다 쫄아듭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면 소장 안에 이 소변은 한 한근 좌우 예? 500g 이 한근 좌우 저장할 때까지는 소변 말하는 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 된단 말입니다. 예? 조그만 소변 차도 자꾸 소변 말았고 그 다음에 소변 나가는 길이가 어째 헐렁해지는 거 이런 기실은 우리 구수작용이 안 돼 그렇습니다. 소변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구수작용 잘하는 어미자하고 환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심장을 도와주는 동시에 어찌는가 그 소장을 덮여줍니다. 이러면 이 방광이 쑥 늘어납니다. 그럼 소변은 마음대로 한근 좌우 저장할 수 있게끔 저장할 수 있을까나요? 그 다음에 소변 말하는 감이 밤 소변 여러 번 보는 이런 증상 해결된다 그 뜻입니다. 거기다 우리 또 친구까지 같이 결합할까나 효과 엄청 빠르죠.
0: 좋습니다. 약속도 아예 됩니다.
1: 네. 예.
0: 예, 그래, 치부 맞은 게 그래서 나는 선생님 데 가서 그 뭐 선생님 친구를 해서 많은 병 떨궜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건강 다시 찾아서 얼마 좋은지 모른다. 나는 그러길래 항상 선생님한테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1: 예.
0: 앞으로도, 지금도 나는 계속 친구를 하고 있지 않까?
1: 예, 네.
0: 작년에 맞고, 올해도 맞고, 내년에도 맞고, 저는 해마다 한 번씩 계속 맞을 예사랍니다.
1: 예, 예, 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0: 선생님.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혈배강 쓴 지 좀 시간이 됩니다.
1: 예.
3: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저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름도 나고 예. 머리가 아픕니다. 예,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1: 천식 있으면 맥이 없으면 예, 산소 부족하기 예, 때문에
3: 예,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어놓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1: 네.
3: 낮에는 소변 적은데 밤에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다니고 설사는 하루에 10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1: 네.
3: 발이 붓긴 다음에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끄스게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1: 네.
3: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차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
1: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3: 네.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변강하고 풍수빵을 같이 먹고 예.
1: 네.
3: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1: 네.
3: 경력도 좋아지고 예. 설사도 안 합니다.
1: 네.
3: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예.
3: 듣다니까 요새 혈배강도 값이 오른다던데.
1: 네. 값이 오릅니다.
3: 예. 예.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10세트 살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1: 예.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이 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싸놓느라고 장만해놓느라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10세트, 우리 지금 10세트 더 드립니다. 예.
3: 예.
1: 그러면 거의 13개월 잡술 수 있습니다.
3: 예.
1: 예.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전화 치신. 예.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래서 우리 이 혈압,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0: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평상시에 혈압약들을 대량적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까? 혈압약 본신은 한 방면에는 어째서 혈압약의 콤파치를 해치는가? 모든 서약은 무조건 콤파치 간은 나빠질 얘기입니다. 그런데 콤파치가 어째 더 나빠지는가? 여기 미디노제를 오래 쓰게 되면 콤파치색이 나빠집니다. 말하자면 우리 칭리사이친 같은 이런 약이라면 리노제란 게 뭔가? 리노란 게 오줌 내보낸단 말이지 않습니까? 인체 내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고대로부터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건 오장육부란 건 자꾸 써야 되지 쓰지 않게 되면 그 자리로 자꾸 퇴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뇨하는 작용은 콤파치가 하는데 자꾸 리뇨제가 들어와서 콤파치를 휴식시킵니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콤파치는 점점 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뇨제 오래 쓴 사람들 마지막에 당뇨병, 발병률 이건 임상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검증이 나왔습니다. 발병률이가 11배 높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방문은 뭔가 이런 차단제, 차단제라는 게 뭔가 우리 대뇌에서 이 혈액 공급이 안 될 때면 꼭 콤파치 그 위에 선상신이라는 데다 신호를 줘가지고서 선상신술을 분비를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선상신술이라는 게 다른 이름으로 말하게 되면 혈관 긴장소입니다. 혈관을 좁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좁아진 이런 혈관 통해서 혈액순환 압력을 통해서 머리 높은 곳에까지 피를 올려보내겠다. 기실은 좋은 현상입니다. 혈압 높여주는 것이가 사람이 자기를 구하는 게죠. 그런데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하고서 자꾸 혈관을 확장합니다. 그럼 머리에 피 공급해주는 것은 근본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 베타 쇼티 지역항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메토롤 같은 이런 약들은 그 다음에 혈관 긴장소 중화매 이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카토플리람, 이나플리람 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깔리스 통도 주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시어본 디핑, 알로 디핑, 디핑레이 이런 약들은 피부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위 혈압은 동맥경화 혈관을 자꾸 매일마 다 혈압약 잡숴서 혈관을 매일마다 확장한다. 그 다음 인체라는 건 머리에 가서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자꾸 혈관을 졸아들게 한다. 혈압도 높여준다. 또 확장한다. 졸아든다. 이러면 마지막에 혈관에 탄력이 없어져서 혈관이 쉽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게지 절대 내가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개념 바꿔놔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혈관이 높,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터진다. 네, 이래가지고서 자꾸 혈관 확장하는 이런 짝을로 자꾸 하지요. 그래서 혈압약이라면, 그 다음에 또 아스피린이라면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이 혈관 탄력이 다가야 돼서 자꾸 터지죠. 피하출혈 하면 생기거나, 특히 어디면 또 마취해서 멍든 것처럼 퍼럭퍼럭히 되고, 예,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혈압은 뭔가? 아래 혈압은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해주는 힘입니다. 위 혈압은 동맥경화 생겨가지고서 혈액순환이가 혈관 안에서 당길 때 혈관벽에다 주는 압력이죠. 혈관이 쫄아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잘 분간해야 됩니다. 혈압이 오래 쓰게 되면 어째 아래 혈압 차이가 점점 커지는가. 아래 혈압은 점점 떨어지는가. 아래 혈압은 콤파치이기 때문에 우울증에도 좋은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도도와 범총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총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1: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총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범총재는 짙은 북방 억양으로 강하게 말했다.
2: 우리에게 정말 긴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빨리 문을 여세요.
0: 아버는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중재하려 했지만 호생은 범총재는 이곳에서 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도도는 너무 급해져서 1층의 책상을 두드리고 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1: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0: 하지만 안에 있던 여자는 도도를 무시하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범총재도 정말 화가 났다.
2: 이런 서비스 태도는 뭐예요? 다시 안 열면 나는 이 문을 발로 차버릴 겁니다.
0: 아버와 호생도 그 뒤에서 함께 소리치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참이 지난 후 문틈 사이에서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3: 문을 열어도 되지만 나가면 다시는 이 호텔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0: 도도는 짜증을 내며 어떤 조건이든지 다 받아들일 테니 빨리 문을 열으라고 했다. 이렇게 또 잠시 기다린 끝에 딸랑딸랑 열쇠 소리가 울렸고 머리를 엉망으로 한 여자가 겨우 문을 열어주었다. 네 사람이 차례로 밖으로 나오니 밖의 공기는 매우 청량하고 상쾌했다. 꽃이 무성하게 피어있고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거리는 완전히 고요했다. 도도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다툰 바람에 더욱 배가 통 비었다고 말했다. 범총재도 이런 호텔은 정말 감옥 같다라고 하며 푸념했다. 호생이 음식점은 얼마나 먼 곳에 있냐고 물었고 도도는 세 개의 교차로만 지나면 바로 도착한다며 안내했다. 한밤중에 고요한 거리에서 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하지만 벌써 다섯, 여섯 개의 교차로를 지났음에도 목적지를 찾지 못하자 범총재가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했다. 겨우 목적지 건물을 찾았지만 가게의 불은 이미 모두 꺼져 있었고 유리문은 꽉 닫혀 있었으며 문 위에는 재공사 중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모두들 헛수고를 했다는 생각에 실망했다.
3: 아보가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에 가까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난감해했다. 이때 봄 총재가 함께 목욕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토도는 기쁘게 동의했다. 하지만 아보는 그냥 다시 호텔로 돌아가자며 반대했고 호생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며 정말 목욕하러 가고 싶으면 봄 총재랑 둘이 따로 가라고 말했다. 이에 봄 총재가 말했다.
2: 그럴 수가 있나요? 목욕하러 우리 둘만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가려면 모두 함께 가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 말아야죠.
3: 도도는 밖에 나왔는데 돌아가기 정말 싫다고 투덜댔고 아보는 이미 늦었으니 차라리 방으로 돌아가서 쉬는 게 최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네 사람은 다시 그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걷는 동안 아보는 봄 총재가 이 지역에 대해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텔로 뒤돌아가는 사이에 여러 번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 도도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겨우 호텔로 돌아왔을 때 1층의 불은 모두 완전히 꺼져 있었고 캄캄했다. 도도는 대문을 힘껏 위로 보았지만 안에는 무려 3개의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며 손님이 돌아왔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도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때리고 흔들어도 안에서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온 건물이 마치 아무도 없는 표처럼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봄 총재는 원래 급한 성격이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외투를 벗고 대문 옆에 철창에 올라가 2층으로 냈다. 아버는 봄 총재를 보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조용히 제안했다. 하지만 봄 총재는 계속 거절했다. 도도는 차라리 목욕탕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뜨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에 아보가 말했다.
2: 저는 지금 방에 들어가도 잠들 수 없을 것 같고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봄 총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3: 허생도 이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봄 총재는 체면 때문에 고개를 계속 흔들며 찢어진 바지 조각을 들고 계속해서 세 사람을 따라 걷고 있었다. 사실 허생은 아보의 진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봄 총재는 이번 일정에 대해 전혀 준비가 부족했고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이런 어색하고 황당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계속 그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마치 봄 총재에게 모든 비용을 강요하는 것과 같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어 호생이 말했다.
2: 봄 총재님은 먼저 돌아가세요. 도도는 소주 대호텔로 가서 우 씨를 찾고 나와 아보 총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3: 하지만 도도가 말했다.
2: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혼자 우 씨를 찾을 수가 있어. 차라리 함께 기루에서 자더라도 우 씨를 찾지는 않아.
3: 이렇게 도도가 끝까지 반박하는 바람에 세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쟁론을 그치지 않았고 봄 총재는 앞장서서 마치 주술에 걸린 듯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 말도 없이 걸었다. 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네 사람은 갈 곳을 잃고 호텔에도 돌아갈 수 없었으며 식당 하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 3시까지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물웅덩이가 펼쳐진 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는 돌다리가 있고 다리 양쪽에는 폭넓고 긴 돌난간 두 줄이 길게 있었다. 드디어 쉴 곳을 찾은 이들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돌난간에 앉았다. 하늘은 아직 짙은 어둠에 쌓여있지만 눈앞의 맑은 물 표면에는 희미한 빛이 번쩍이며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버는 예전에 이곳에 왔던 듯한 익숙한 느낌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함께한 호생도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들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현판에 창당정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게 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도도는 상해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명한 면집을 떠올리며 의아해하고 아보는 이 이름이 상해 특유의 것인데 소주에 존재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느꼈다. 이때 함께한 봄총재는 이곳이 북송시대에 지어진 소주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임을 알려줬다. 다들 말없이 검은 칠이 된 두 문짝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 발밑에는 물결이 연이어 일고 있었다. 네 사람은 돌난간에 편안하게 앉아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부드럽게 흘러가며 바람은 고요하고 달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느끼게 되었다. 정원 안의 나무는 겹겹이 쌓여 깊은 검은색을 띠고 룡각이 흐릿하여 자세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긴 분홍색 담벼락은 하늘빛의 변화에 따라 점차 색조가 바뀌며 천천히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황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달은 더욱 희미해지며 하늘은 점점 밝아져간다. 그러던 중 새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마침내 활기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고대 정원과 오래된 나무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멀리 바라보면 소주의 희미한 집들이 보이고 소주 미술관의 로마식 기둥들도 점차 선명해진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은 곱게 일고 있었다.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운동을 하며 상인들은 채소 바구니를 물에 담갔다가 젖은 채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모두들 주위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구름과 노을로 가득 차며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간은 1995년으로 흘러간다. 리리가 운영하는 식당은 몇 차례 옮긴 끝에 마침내 규모를 갖춘 새 가게로 거듭나게 되었다. 리리는 오랜 친구인 아보와 호생, 갱경 부부, 강청재 부부를 새 식당에 초대했다. 이날 식당에는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명품 치마를 차려입은 리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왕아 씨는 아보와 호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자 살짝 의아해했다. 리리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넘기며 예쁜 두 명의 여성 친구를 추가 초대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지난 뒤 리리는 두 명의 여성을 데리고 돌아왔다. 한 명은 회사의 회계사인 오회계이고 다른 한 명은 외자회사의 사무원인 장아 씨다. 새로운 여성들을 본 아보는 마음이 살짝 흔들림을 느꼈다. 아보는 여러 식당 사장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리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리리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보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보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보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보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8일 연결해서 길림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장희와 중국공정원사 왕옥충, 중국과학원 원사 마의광 등 2026년 구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일학자 학술교류에 참가하는 원사들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원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길림대학이 장기적으로 연변경제사회 발전에 보내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일학자 학술교류회는 개최된 이래 고분자 학과의 교차융합과 발전을 심서 촉진했고 많은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후배 역량을 양성 발굴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고차원 학술 교류 플랫폼으로 되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생태 환경이 우량하며 자원 천품이 독특하고 산업 특색이 선명하여 거대한 발전 우세와 광활한 발전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 상하나 습근병 총서기가 성당이 성정부 사표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과학, 기술, 인재, 산업 일체화 발전을 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하며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심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연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연변의 학술 연구를 전개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아 학술적 조예와 과학연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가 연변에서 낙착 전화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연변에서 혁신 창업하도록 추동을 하여 연변 도약 주어를 다그치는 데 지력적 지탱을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장희라 여러 과학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산업 토대가 견실하며 발전 추세가 강력합니다. 향후 연변 발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중점 산업 육성, 과학혁신 플랫폼 건설, 과학연구 성과 전화, 혁신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 강화하여 지방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냅니다. 연변대학 당위 서기 두예, 연변대학 부교장 손종기,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0: 전해드렸습니다.
1: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이 9일 룡정 만목화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2: 我现在所在的位置呢是龙井的万木苹果梨园内。
1: 여기는 룡정 만목화원입니다. 만무의 사과배 꽃이 만발해 공기 중에 꽃향기가 그윽합니다. 이번 꽃구경 시즌은 이틀간 진행됩니다. 활동은 문화관광혜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사과배 고향의 생태자원과 조선족 민속문화 내포를 심층 발굴하고 개막식, 문예공연, 체험활동, 매력전시, 도보답사 등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으며 자연경관, 민속문화, 가문주제, 소비전경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문예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종목은 조선족 민속요소와 무형문화재를 융합하고 가무, 기악, 연주 등 형식으로 고향의 춘광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전해 화목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3선녀 NPC 순회 공연은 현장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옛 복장을 차려입은 12월 화신과 백꽃선녀가 관광객들과 소통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백꽃 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을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설입니다. 날씨도 좋고 백꽃도 다 피어서 일부러 민족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사진도 정말 잘 나와서 참 기쁩니다. 현장에서는 미식 체험구, 특산품 전시 판매구를 내왔는데 조선족 특색 간식, 본토 농 특산물이 집결돼 관광객들이 룡정 미식을 맛보고 전통식품도 만들어보며 일괄식으로 변강 도시의 민속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활동기간 과수원 도보 답사 활동도 동시 진행됐습니다. 도보 애호가들은 원내 보도를 따라 과수 사회를 걸리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건강도 챙겼습니다. 도나 관광객 양계영입니다. 예전부터 룡정 만목화원이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차를 타고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정말 장관이고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다 경치라 정말 기쁩니다.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관광발전봉사중심 주임 손혜란입니다. 관광객이 백꽃바다 속에서 가족의 정과 변강 도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 문화관광혜민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룡정시 특색문화관광자원과 민속풍정, 량질의 봉사를 집중 전시하고 봄철, 여름철 문화관광시장을 전면 활성화해 룡정시 문화관광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룡정체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꽃구경 시즌 기간 과수원 화려한 복장, 무형문화재 복장쇼와 재미있는 거품쇼 체험활동도 선보입니다. 다채롭고 풍부한 활동은 룡정의 독특한 생태문화관광자원과 민속문화내포를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은 또 5.1절 연휴 기간 후 관광소비 잠재력을 더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산업과 민속산업, 특색농업의 심층 연동을 추진해 연변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2027년 1월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62개 나라와 지역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는 이번 대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판매 중인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색이 뚜렷합니다. 공식 특허 상품에는 기념휘장과 주제 팔찌, 문화창의 가방, 의류, 송화석 공예, 장식품 등 여러 캐리어가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빙설 운동을 주제로 길림 민속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회 기념적 의의와 지역 문화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소장 가치와 실용적 가치, 문화 특색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특허 상품 판매 구역에는 다양한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특허 상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설계 품격과 짙은 빙설 분위기는 많은 조민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구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0: 전설운동 열기와 길림 민속 풍정을 담은 이 상품들은 주민들이 각가에서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대회의 특별한 기억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 주민 조예정입니다.
1: 저도 좋아한 저거 조비.
0: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상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전성 빙설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번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조에서 판매되는 것은 빙설 플러스 민속 문화 관광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자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중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연변 빙설 문화 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더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 주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인대 대표인 백근봉은 향촌에 뿌리내려 직책리행 다반지를 밭두렁에서 쓰고 인민을 위한 초심을 향촌진흥에 융합하며 실제적인 사업과 담당으로 대중에 봉사하는 련심교를 놓고 있습니다. 백근봉은 2021년에 선으로 안도현 인대 대표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근봉은 시종 고품질 발전 추동을 직책리행 핵심으로 간주하고 당 건설을 인솔로 실무로 난제를 해결하면서 룡천촌이 향촌진흥의 길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백근봉은 정원 작은 당수업, 쪼끌상 회의 등 형식으로 당의 정책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층 당 조직을 강하게 건설하고 젊은 당원과 지부 능수를 촌 두 개 위원회 지도부에 받아들여 당 조직이 향촌 진흥의 견강한 전투 보루로 되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근봉입니다. 일상사업에서 향촌진흥 재반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동적으로 반머리에 나갔으며 주민들을 방문해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요해했습니다. 민정 민의를 참답게 수집하고 그들의 기대를 직책리행에 녹여 적극 건언 헌책했습니다. 백근봉은 촌 실정에 입각해 발전 계획을 솔선적으로 제정했습니다. 백근봉은 학당구 전병, 빙천 입살, 과연 귀버섯 등 특색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병 가공 공장, 생태 입살 농장, 귀버섯 재배 기지와 태양광 온실을 건설했으며 당지부 플러스 촌기업 플러스 농호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넓혀 촌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백근봉입니다. 촌 집체경제 고품질 발전을 둘러싸고 저는 당원 군중들을 이끌고 실속있게 일하면서 산업 대상을 힘써 발전시키고 촌 집체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촌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근날래 촌 집체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합 35가구 촌민들의 취업을 이끌었는데 평균 수입이 3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백근봉은 또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농촌 환경 정돈, 인터넷 신호 피복, 소방 안전 등 대중 관심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실속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구 련합 감독, 점수 구매 상점을 내오고 모순 분쟁을 해결하며 문명 향풍을 육성했으며 룡천촌이 성급 민주법치 시범촌, 문명 촌진으로 평이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백근봉입니다. 향후 저는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을 더 굳게 지키고 대중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향촌 일선에 뿌리내리고 산업 발전, 주거 환경,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에 초점을 두며 인대 대표 직책을 실속 있게 이행하고 민생 실사를 정성껏 처리하며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해 대중의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밭두렁에서 주민, 가정, 산업 발전에서 민생 개선에 이르기까지 백근봉은 청춘을 향토에 바치고 직책 리행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기층 인대 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줘 향촌 전면 진흥에 청춘의 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이었습니다. 연결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는 1전, 2륜, 3륜, 4륜 저속 전동차 정돈 단계별 관리 배치 회의를 열고 당면 형세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회의 요구에 따라서 연결시에서는 정밀하게 대응을 하여 로미온 관리 통제 효능을 높이고 협력 강화하여 근원에서의 공동치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광범한 선전으로 짙은 준법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2: 룡정시 인민검찰원 청년 법률지식 보급선전단 성원들이 일전 동성용진 분복진달래 꽃바다 풍경구에 가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주제 법률지식 보급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문화와 관광발전에 심층융합을 추동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법치환경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0: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는 24번째 전국 직업병 예방퇴치법 선전주간입니다. 선전주 기간 주민 연결시 위생건강, 질병예방통제 등 여러 부문에서는 연결시 영상연력위원회사를 찾아 직업건강지켜 건강중국 함께 건설 주제 선전활동을 가동을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409역 위생봉사원, 연결시 소용진 중심위생원 의물꾼들이 기업 종업원들에게 혈당, 혈압 측정과 중위 진찰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 종업원들의 직업 건강 방어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2: 도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일 공안, 시장 감독 관리, 석현진 정부와 연합으로 풍경구, 향촌 관광 경영 단위, 민박 호텔 등을 대상해 특정 검사와 정돈을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자격과 소방 안전, 위생 상황, 가격 행위 등을 전면 검사해 감독 관리 함력을 이루고 사각지대가 없게 확보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에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1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8과를 사시면 7과를 더 드리고 15과를 사시면 15과를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과를 사시면 4과를 더 드리고 12과를 사시면 12과를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5과를 사시면 3과를 더 드리고 10과를 사시면 10과를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카로 한 과를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치료 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5.1절 좌우로 진행하는 우대활동 5월 10일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을 충분하게 잘 살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본 제품을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준다고 하였죠. 이 우대활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신이로는 10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넣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왕의 우대활동에 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5각에 1,000원 빼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10각에 10각을 주면서 한 각의 가격이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더 복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한 300원 좌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돼 특히 이 홍강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그 외에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입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나이가 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가 뒤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인체 그 생명

0: 발성 체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과학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8, 90세가 20, 30세처럼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천희 박사는 심장병을 비롯해서 뇌혈관 모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헤이커지 산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게 되어 있고 장숙이다 청춘미와의 발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심장과 뇌혈관을 위주로 해서 어려운 질병들을 풀어주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명사방 눈병 치료 약품도 따라가는데요. 특히 여기에 눈병 치료 그 이기는 그 명사방에 따라가고 싸지 아니고 천희 박사하고 세신 1호에는 홍강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나도 조만간 지금 천희 박사를 먹는데 먹기 전에는 몰랐댔습니다.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른 약이 돼서 먹던 약이 돼서 확실히 효과라는 게 잘 알립니다. 확실히
0: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있죠.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으니
2: 그렇을 때다. 자꾸 들어봐도 무슨 그렇게 했는가 했는데 진짜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심장이 그냥 얼리 뻗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요. 숨 자꾸 얼리 차면서 숨쉬기 바쁘고 식은땀이 쫙 나고 이랬댔습니다.
0: 그럼요.
2: 그러다가 뭐 잔등이 또 우수우수 막 초어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냥 그 조사지 요새가 싹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모든 순환장애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지요. 예.
2: 그리고 손발도 내리고 그냥 그래도 그것도 차갑고 그것도 졸린 게 나서지고 뭔가 뭐 차갑던 게 따서 사가면 가면서 돌아옵니다.
0: 예.
2: 그리고 심장 과속이 됐으면서 마음이 긴장, 마음도 막 같이 긴장해놨던 게 그게 많이 좋아지고 심률도 지금 고로 되게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0: 예.
2: 그래 파동이 심해서 그냥 얘 머리 터진 것도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아졌습니다. 지금.
0: 아, 그럼요. 예, 예.
2: 그 머리 그냥 얼빠나고 휑하던 게 정신이 안 돼요, 요즘에는.
0: 예.
2: 그래서 경력도 그냥 무슨 들었던지 말았던지 무슨 깜빡깜빡 하는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0: 그렇죠.
2: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심이라는 집에 아저씨가 썼는데, 전 예수님 저기 비례했었어. 그냥 어서 잘 보지마자 그냥 똑똑똑 이랬는데, 그렇게 하고, 전략하고, 전략하고, 오늘 말 갖다 놓고 먹은지 모른다. 그냥 나가서 놓고 먹습니다. 이거 잘 낫지 않던 게, 이번에 세심이를 먹으면서부터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효과 잘 봅니다. 예. 그래, 요, 얘기하기, 계속. 방송사 하는 약이 낫긴 낫다며, 얼마나 낫다며 이랬대다.
0: 그렇죠. 이 제품 네. 자체는 믿음이 가죠. 하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허마가 있는가 하며 광고할 수 있는 비준허마 두 가지 허마가 있으니 국가 두 가지 비준허마가 있으니까 절대 뭐, 어지간한 약품이 여기에 오르지 못하죠. 예.
2: 그, 전략하이라고 내도 그냥 신발함 하니까 안다 말고 그냥 사람 나가다 먹는다.
0: 아, 그랬겠죠.
2: 그, 요즘에 그 아이 먹어 너무 좋다며 이랬대다.
0: 아, 그렇습니다. 세신이로가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2: 그래서 뭔가 뭐 우리도 저번에 배달 받으면서 뭔가 뭐 그 홍광치료 두 개 받아 배달
0: 홍광치료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이제 아래서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2: 집에 아저씨는 되고 되어서 나는 내 배달 받은 것으로 뭔가 좋습니다.
0: 그렇죠. 이 배달 받았는데 무료로 거의 5,000원에 해당하는 제품인데 무료로 배달 받았다는 건 잘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 조금 떨어져서 조금 약 두 가지 더 배달 받다 그런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네, 5017766번에.
0: 그럼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오늘 오늘 잘 보내셨어요.
0: 아, 예, 잘 보내셨죠.
3: 예,
0: 감사합니다.
3: 나는 이 뭡니까? 천희 박사 이게 두개 노벨상 받았다 해서 그래서 문을 닫고 그래서 이야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0: 예,
3: 거기인데 약은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
0: 명품 진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예, 예. 어째 그런가 하면 이 머리 어지럽다 머리 정신에 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심장이 무서워 어째도 떨린다 민감해서 또 어디 구들뜨고 잠 못 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0: 큰
3: 사람이
0: 문제죠.
3: 사는 게 예. 이 약을 먹거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
0: 말이야. 혈관의 문제가 심장혈관의 예. 문제가 풀린다는 걸 말하는
3: 예, 그래 이 약을 먹어볼까요? 선생님이 강의하신 것처럼 정말의 청춘 발견 정말 맞습니다.
0: 청춘 미말 발견 예. 젊어지는 감 느끼게 되었습니다.
3: 그렇지 예. 마음이 젊어지고 정신이 개운하고 정신이 이렇게
0: 마음이 건강해지고
3: 그러면 이 젊음이죠. 젊음이죠
0: 그렇죠.
3: 그러면
0: 예, 예.
3: 그냥 허리도 보다 약간 늙어 이제 그 뭡니까 예. 정신에는 기능력이 없고 그래 여야

0: 관리하라고 계세요.
1: 정신 맑아지고 그다음 잠도 이렇게 어색하게 거서 꿈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나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고 꿈이라기 개 없을까 살까도 굉장히 특히 좋습니다. 그래가 치매 방지도 좋고 예. 이야기 어쨌든 좀 좋습니다. 맥이 나지. 그다음에 이 소화 잘되고 예. 이 관절도 아픈 게 좀 났을 때다.
0: 예. 건파지 좋아집니다. 예예. 예.
1: 아 그래 그렇겠구나. 예. 건파지 좋아지.
0: 그러니까 건파지 꼴개그 관리합니다.
1: 그러니까 배용 많이 나서지. 그렇죠. 하여튼 예, 무슨 약은 많이 썼습니다.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내처럼 쓴 사람이 내 첫 필수 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 그렇죠. 예, 뭡니까 요 전이 박사에서는 예, 확실하게 약은 정말 이게 좋은 약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노벨상 두 개 받았을까 그 어느 시비를 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 이번 노대 활동이 이거 싸게 되면 홍관기계 그렇게 우리 중에서 한 집에서 뭐 전이 박사를 싸서 가져왔는데 홍관기계 좋습니까? 그렇게.
0: 홍강치료기가 너무 지광치료기를 지금 앞으로는 홍강치료기가 지광치료기를 덮을 그런 추세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받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이학 박사의 연구 성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유균성 염증, 무균성 염증, 무균성 염증은 관절통입니다. 유균성 염증이라는 게 폐렴 같은 거, 이런 기침이나 자주 짓고 어디 염증이 생겨 벌겋게 보나 이런 거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무균성 염증, 관절통 무균성 염증입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고 면역력을 올려주게 되어 있고 어디 불편하면 어디를 삐치게 되면 이 홍광이라는 것이 특수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광이라는 게 발견돼갖고 이게 큰 사회적으로서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 는데 이번에는 홍광 치료 이게 홍광이 이 지광을 능가할 정도로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고 확실하고 다각적인 이런 효과를 보는 홍광 치료 이걸 한나마 갖춰놓게 되면 당신은 걱정 없이 어디 아프면 어디 콤파치면 콤파치 혹은 또 무릎이면 무릎에 어디든지 비틀면 좋은 효과를 보는 좋은 특수한 1호 기계입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1호 기계니까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1: 이것도 노벨상 받은
0: 기계 노벨상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우승 겁니다. 예.
1: 이건 저 뭐입니까? 천이 박사는 15개 사면 그거 좋은가?
0: 천이 박사는 15 그 뭐, 봉투 싸게 담에 15각을 주고 그리고 홍광치료기 줍니다.
1: 오케이 예, 예. 그럼 예, 예, 오늘이 나 내일이 내 지금 또 내다 싸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1: 건강기계도 그렇게 좋다니까.
0: 너무 좋습니다. 이거 모든 어디든지 다 비출 수 있습니다. 501-7766 예전에 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도 이 전이 박사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예.
3: 어째 썼는가 뭐 심내혈관 질병이 있고 비선호외과에 늘 머리가 허리터분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혈압이 높은데 약 먹어도 저절로 잘 안 되고 그 다음엔 또 이따가 또 내일 바로 먹지 못하고 섭외에 가서 밤에 자지 못하고 어째서 나의 영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0: 예.
3: 그래 이선에 또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효과 없고 또 뭐 또 어떤 때는 약을 먹으면 먹을 때 보이고 또 너무 어떨 때는 바쁘면 약방에 가서도 또 대소하고 약을 싸먹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전이 박사를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걸 들어보니까 이 영 약이 좋을 때다. 정말 노벨상도 받았다지.
0: 노벨상도 한 번 아니고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예.
3: 예. 그래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게 약이 영이 좋고 믿음이 가서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해서 저는 반년 넘었었는데 아 정말 약이 이때까지 약을 많이 써봤는데 이 약을 쓰니까 정말 효과 좋을 때다.
0: 그렇죠. 세포의 신호를 받아서 세포 내에 전달해서 우리가 학생아들 주술 때 주로 삐뚤게 서면 그거 바로 씌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기관의 정상 대사가 삐뚤게 나가는 그거 바로 잡아주는 게 천이 박사입니다. 특수합니다.
3: 예, 예. 예 정말 써보니까 예, 좋습니다. 첫 점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섭외 있으니까 용 것도 자서도 하룻밤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나면 정말 아침에 막 어지럽지 영 힘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뭐 어디 자식들과 같이 다 있고 늙은이들이 둘이 사는 게 아이 때려야 먹겠는데 힘들게 그래 방법이 없어서 계속 일어나 밥 안 주고 이래 되는데 지금은 밤또 섭외는 다 차수가 들어들고 많이 봐야 혹간 두고

0: 한다고.
1: 예.
0: 그러면 그것도 한 번 보고. 어떤 때는 또 아이 보고.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지.
1: 그렇죠.
0: 어지럼증이 아이 나지. 정말, 때라 하는 것도 편하게 하고, 좋은 말이 그걸 다 못하겠어.
1: 그럼요.
0: 그래, 예. 하루 이야기 보니까 나의, 활동 때도 계속 먹으려고. 그래도
1: 나중에. 예, 이번에 활동이 5월 10일까지니까 잘 활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예, 예. 특수한 감사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치료 이기까지 예. 따라가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이발사주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전이 발사령에 어째서는가 머리가 흐릿하거나 가는 급상 맑은 날씨 해답도 소리 내가 차가 8,90이면 얼마 높습니까?
1: 아유 그러면 너무 높습니다. 예, 예. 배수로 되는데 동맥경화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예,
3: 예. 그래가지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경력이 상실해 비장 채소 가지러 갔다면 채소도 못 가져오고 오늘 빙빙 돌을다가는 또 와서 그저 밥도 먹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 정말 로백산 두 병 받아 그런지 정말 효과도 영 빠릅니다. 내가 어떤 약도 딸 썼는데 지금 정상으로 돌아. 첫째 경력이 상실했던 게 경력이 많이 돌아오고
1: 똑똑해진 거죠.
3: 이 아들께로 예. 예, 애욱이 되고 그리고 머리가 어리터분하던 게 맑아지고 터지는 것 같았던 게 오전에 이렇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1: 큰 효과.
3: 계란 조절이 잘 되놓거나.
1: 예, 예. 그렇죠.
3: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경력이 아예 돌아왔지 하거나 오전에 이래면 정신이 나고 걸지 못하던 게 제대로 걸고 그리고 시신이로는 소변 봤나. 그래서 소변 말아봐. 그래서 실수할 때도 얼마만 했습니까? 그랬던 게 이것이구나. 지금 두 가지를 한데 같이 있을까. 내기도 나고 정신도 나고 예. 활동 못하던 게 걸음 걷고 지금 5,000번씩 걷고 있습니다.
1: 일단은 그만하면 대단합니다. 예, 예. 됩니다.
3: 그랬거나 예. 새 생명 얻은 것과 한 가지 아이고
1: 그렇죠.
3: 뭔가.
1: 예, 예.
3: 어떤 70 넘으면 깨도 어제는 다 나오네 들었다 하겠는
1: 그렇죠.
3: 게 정신하고 얼마 좋습니까. 예. 그래서 이 활동이 또 10일까지 그린다는 게 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배달받자 그래요.
1: 원래는 5일절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뭐 네. 공장 측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닷새를 더 연장하니까 5월 10일 것이 하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이번 이 기회는 할 때도 두물죠.
1: 두물죠. 그렇습니다. 아주 잘 내라고 계시는데요. 예,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정수연이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전이박사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4: 소변이 자자에 잠도 못 잤는데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다음 잘 가서 아침에 뭐 일어나면 정신 납니다.
1: 예.
4: 예, 그리고 혈압과 심장이 온전 안 돼서 형 다도 심하고 이렇게 형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혈압이 운동될 때 있는데 잘 되니까 어지럽증이 안 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 그래 심장이 영 편안합니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위가 나빠서 예수 즉석 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1: 예.
4: 그래 소화 안 되고 만나도 부르가고 이 먹으나 안 먹으나 배고픈 것도 몰랐는데 이 약 먹으면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원래는 뭐 몇 미가 못 걸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영 잘 걷고 있습니다.
1: 그럼요. 예.
4: 예. 겨우 지간지염으로 예.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좀 고생을 맺는지 모른다. 약도 이것저것 많이 썼습니다.
1: 예.
4: 그랬던 게 아이 났던 게 이거 먹음에부터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정말 완전 이렇다시피 이렇게 영 좋아졌습니다.
1: 근본이 쳐서니까 그런 겁니다. 예, 예.
4: 예,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 약이 여러 면들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쓸려가고, 예. 최신 1호를 좀 자문해봅시다.
1: 예.
4: 우리 남편이 전염성 비대로 소변이 자꾸 예, 때로는 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예, 그리고 밤은 미네 그러니까 미네 밤 못 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허리도 아파서 걷기도 바쁘고 위가 나빠요. 소화도 안 되고 가위도 좀 나쁩니다. 그러다 예. 그런지 형 자꾸 맥이 없다 합니다.
1: 예.
4: 게 이런 데는 세심이로가 어떻게 하는지 해서 잘못합니다.
1: 잘 모르셨는데요. 이제 여사분을 천희 박사.

0: 쓰시고 남편분은 새신이로 쓰는 게 아주 합리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처럼 콤파츠를 위주로 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계통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녹혈증하고 전로권하고 32가지 진견 중약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백술이 닦은 백술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여름으로서 여러분들이 호흡계통을 관리하는 그 맥동이라는 이런 선물 윤폐 역할을 하는 맥동이 들어갔고 그 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간과 콤파치 화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염속단이라는 이런 성분을 비롯해서 전로권이라든지 혹은 또 여기 지금 그 녹혈증이라든지 콤파치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새신디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남편분한테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우리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새신디로 사면 10각에 10각을 드리고 홍광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홍광치료이기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1호기계인데 1호 1호기계에 속하는데 1호라는 것은 안전성이 강한 1호기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아프면 어디를 비추면 그 부분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데 많은 그 소염 제품 자체는 간과 특히 간의 자극이 세고 콤파츠 자극이 세지만 해도 이건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무균성, 유균성 염증을 다 해결해 줍니다. 유균성 염증이라 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여러 가지 손가락이 베졌다면 제때 그거 소염하지 않으면 벌겋게 부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정하면 감기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건 모두 유균성 염증입니다. 그런데 무균성 염증이라는 거 무릎관절, 경추, 요추, 자골신경통 이건 모두 무균성 염증에 속하는데 유균성, 무균성 염증을 다 해결해 주게 되어있고 특히 콤파치 불편한 분들한테는 이 제품 자체를 콤파부에다 딱 비추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소배 잡던 게 소배 많이 하루 저녁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면 많고 어떤 데는 거저 지나갈 때도 있게 되어 있는가 콤파치 든든해집니다. 특히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전열선 비대 전열선염 이런 분들은 이 홍광치료기가 그 주파수로 놓고 말하게 되면 600부터 700남이 이 속에 속하는데요. 이 그 주파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접수하기 아주 딱 편리한 그 한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광 가시광 안에 속하는 이 주파수로서 우리 모든 콤팍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광을 초과하는 홍광 이 치료가 기본으로 전 사회적인 이런 그 대체성적인 치료이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병원에 가서 리로카에 가게 되면 그 비춰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광 치료이기인데 내가 집에서 마음대로 배가 소화술 되면 배에다 콤파치 불편하면 오른쪽 왼쪽에다 다 돌가대고 이렇게 비출 수 있고 무릎이 불편하면 무릎에 경추 불편하면 경추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오징어는 염증을 까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은 제거되고 백혈구는 증가돼서 오히려 그 면역력 개선에도 좋게 되어 있는 홍광치료액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 내의 모든 병독과 세균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서 각종 염증을 제때 제거해 주면서 특히 콤팍 관리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전열선, 여성들이 비뇨계통의 요실금, 단백뇨, 혈뇨 여기 혈뇨가 나가는 거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혈뇨가 나간다면 당신은 그거 각별하게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쓰게 되면 그런 게 따라서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신디로를 쓰시면서 이번에 우대증처로 나가는 홍광치료이기, 눈병치료에 있어서는 안부치료이기 이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이런 이기는 다시 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네. 5월 10일까지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남자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그리고 천이박사 눈뱅치로 약품 명서방 이런 제품 자체들은 너무 믿고 쓰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우리는 가끔 몸에 흉터를 내기도 하는데요. 흉터를 볼 때면 그 속에 담긴 추억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네, 먼저 송향욱의 아름다운 흉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흉터 송량목. 사람마다 크거나 작거나 흉터 하나씩은 지니고 산다. 흉터는 내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내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리움의 표징이기도 하다. 내 몸에도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긴 흉터가 있다. 그 흉터에는 내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출산의 고통을 동반했던 그날의 일이 무성영화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결혼을 하자 천성적으로 섬약한 체질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유산과 조산의 아픔을 겪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자식과의 인연이 닿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엄마가 될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인지 아이는 나한테 오지 않았다.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임산부들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했다. 유산의 아픔을 자꾸 겪다 보니 나는 심신이 무척 지쳐 있었고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으며 더욱이 남편 보기 너무 미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남편은 힘든 내 마음을 보듬어줬고 살뜰히 위로해줬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내 마음에 한 줄기 햇살이 되어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우리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또 한 차례 류산의 아픔을 겪은 나는 몸이 회복되기 바쁘게 여기저기 수소문에 용한 의사 선생님을 찾았다. 수소문 끝에 엄마가 되려는 간절한 염원을 안고 잔뜩 희망에 부풀어 남편과 함께 부인과에 무척이나 용하다는 의사를 찾았다. 나를 자세히 진찰해보던 의사는 수란관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서 배침을 맞는 동시에 뜸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거라고 덧붙였다. 겁이 더럭 났다. 어릴 적부터 약이라면 죽으라고 먹기 싫어했고 담이 작아서 근육조사나 점적조사를 맞는다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나였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는 결심을 내리고 치료에 나섰다. 솥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튿날부터 나는 치료에 달라붙었다. 헌데 치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위 부위로부터 시작해서 배꼽 아래까지 한 뽐이나 되는 긴 침을 수십 대 맞아야 했다. 침이 살을 들어가면 마치 내 오장을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다. 극심한 통증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런데 침을 꽂을 때의 아픔

아픔도 컸지만 침을 꽂은 대로 한 시간이나 버텨야 하는 그 고통도 여간 말이 아니었다. 침자리도 아프고 뒷잔 등이 쑤셔났으며 진땀까지 빠질빠질 났다.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고 옆에 환자분과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애꿎은 시계만 눈이 빠지게 쳐다봤다. 침을 빼고 나면 온몸은 땀벌창이 되었고 힘이 다 빠진 내 몸은 녹초가 돼 있었다. 거의 한 달이란 긴 침구요법이 끝나기 바쁘게 이어 뜸요법이 시작됐다. 약속을 침혈이 위치한 살 위에 넣고 불을 붙이면 숙만의 특유한 향기가 진찰실에 진동한다. 허나 그것도 잠시 이어 살이 따가워오면서 이름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온다. 그 아픔은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다. 약속이 타들어 갈 때마다 나는 너무 아파서 몸부림쳤다. 같은 뜸교법이 끝난 후 나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쓰고 온 첨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임신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공든 탑이 무너지라고 드디어 나는 임신을 했다. 전신만고 끝에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뻐서 서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에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과 무한한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냈다. 어느덧 열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새 생명과 만나는 날이 돌아왔다. 진통이 시작됐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은 순산하면 산후회복이 빠르고 아기 건강에도 더 좋지만 나의 체질 때문에 순산은 불가능하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식후여서 전신 마취를 못하고 국부 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긴장됐다. 너무 걱정하지 마오. 수술이 잘 될 거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요. 옆에 있던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그 손은 그렇듯 믿음직스러웠다. 수술대 위에 누웠다. 국부 마취여서인지 정신이 말쑥했다. 수술 의사들의 말소리도 들려오고 배를 가르는 스르륵하는 칼소리도 들려오고 통증도 약간 몰려왔다. 의사 선생님의 손놀림에 배 안의 모든 내장을 다 훑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곧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입술을 꼭 깨물고 참고 또 참았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고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선물했다. 힘찬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난 복덩이는 다름 아닌 공주였다. 나는 사지를 바둥거리며 우는 아기를 보고 또 봤다.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로부터 나의 배에는 소중한 내 딸을 얻기 위한 아름다운 흉터가 생겼다. 배꼽 아래부터 지렁이처럼 길게 누워있는 흉터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지기 위해 모든 아픔, 고통과 싸워서 이긴 흔적이었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살아 숨쉬는 항만이었으며 떳떳하게 모든 곤란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삶의 기록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에도 20살의 예쁜 숙녀로 훌쩍 커버렸다. 그 흉터도 20년이란 긴 세월을 나와 아픔도 기쁨도 함께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줬으며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줬다. 20년 동안 딸의 뒷바라지를 훌륭하게 해왔으며 일편단심 변치 않고 남편의 애소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 내 배에 남겨진 흉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흉터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으리라. 어쩌면 흉측하게 보이는 그 흉터는 우리 가족을 이어준 행복의 끈이었고 나와 딸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끈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행복에 결

중입니다. 이제 10년, 아니 20년 후면 내 머리에도 하얀 소리가 내려앉을 것이고 얼굴은 쪼글쪼글 주름살 투성이 할머니로 되겠지만 오직 나만의 아름다운 흉터는 계속해 내 몸에 남아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내 흉터에 긍정과 찬사를 보내고 싶고 위로와 격리를 보내고 싶다. 아름다운 흉터야말로 진정한 삶의 찬가일이라.

그냥 보면은 흉측해 보이는 흉터지만은요,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끈이고 또 견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힘들지만은 아름다운 길을 걸어온 증명이고 위대한 어머니라는 훈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상해 보겠습니다. 창문이 깃든 이야기, 최장춘. 창문은 건물의 눈동자다. 보통 사람을 마주하면 얼굴에서 가장 먼저 눈을 바라보던 집을 상대할 적에는 창문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 집의 양식과 색상은 어떠한지, 창문의 크기와 전체 벽면적의 비례는 맞는지 등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가옥 실내 구조 또는 생활 동선까지 짐작할 수가 있다. 창문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다. 지난 60년대 내가 어릴 적 살아온 집은 국가 방산이 관할하는 주택이어서 정기적으로 유리창을 뚫은 은구슬 마냥 좌르르 쏟아져 들어올 쯤이면 교실 안의 분위기도 유난히 밝아진다. 넌없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사제 간의 질의문답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언제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간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면 벽 쪽에 기댄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서서 창문 쪽을 기웃거리는 바람에 드문드문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창문 유리 한 장 값이 엄청 비쌌다. 한 번은 곁에 앉은 친구가 새총을 갖고 장난을 하다 그만 창문 유리를 깨뜨려 선생님한테 혼쭐이 났다. 학교에 소문이 쫙 퍼져 배상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검토서까지 읽어야 했다. 그만큼 창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학교의 기품은 대단했다. 청소 당번들은 먼저 젖은 걸레로 창문을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냈으며 이어 종이를 똘똘 뭉쳐진 채 얼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성들여 닦는 것이 기본이었다. 한때는 창문에 종이를 붙이는 바람이 불기도 했었다. 종이를 가늘게 잘라서 가로세로 붙였기 바깥의 풍경은 오리오리 찢어지는 바람이 분 것 같다. 층집에 입주할 때 창문 변두리 사각 프레임을 붙이고 울긋불긋한 화분통을 줄리러니 베레란 담 화려한 카테인을 쳐서 창문을 꾸미기도 했다. 요즘은 건축 자재가 다양한데다 창문의 모양새도 옛날 월림 화랑의 품격을 본받아 더 다양해졌다. 어떤 집들에서는 멀쩡한 창틀 밑에 벽을 몽땅 치워버리고 쇼윈도를 방불케 하는 확 트인 톱창문을 만든다. 신형 알루미늄 소재 창틀에 유리를 두세 개 끼워넣어 보호효과를 향상시키는 기능성 창문이 이미 보편화되었다. 게다가 길역 아파트 창가에는 야간 장식 조명을 설치하여 창문마다 일종 거리 풍경을 미화하는 예술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열린 창문과 닫힌 창문의 색상은 다르다. 창문을 많이 그린 화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은 다양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열린 창문은 하나같이 선이 선명을 하고 미래 지향적인 밝은 색상이 짙어 우아했다. 반면 만화가들이 그린 닫힌 창문은 엉뚱하게 빗돌지 않으면 지나치게 정교하고 화려했다. 사회현상의 배후에 숨겨진 굴절된 진실을 암시해주는 화법이다. 희망으로 열린 창문에 비해 닫힌 창문은 정막을 헤쳐나오려는 이성과 성숙된 사색이 잔물결 마냥 찰랑거린다. 창문은 심령을 대변하는 문화이자 또한 인격이기도 하다. 창문에 비끼는 그림자에서 한 인간의 됨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창문에 관한 재미있는 소설도 많다. 내가 읽은 창문이라는 단편 소설에서는 전신마비 환자 둘이 같은 병실에 누워있었는데 그들 사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적고 있다. 벽 쪽에 누운 환자는 하도 갑갑하여 창가에 누운 환자에게 수시로 바깥의 풍경을 물었고 창가의 환자는 아까운 숲속에 갖가지 새들이 날아다니었고 지금은 연인들이 정답게 손잡고 길을 거닌다고 생동하게 말해주었다. 창가의 환자가 죽은 후 벽

북쪽에 누운 환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서둘러 창가로 자리를 옮겼고 그제서야 밖은 꽉 막힌 높다란 담장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곁에 환자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려고 거짓을 꾸며낸 이야기는 마치 밤새 그 담쟁이 그림을 창문가에 축혀세워 한 생명을 구한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처럼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겼다. 몇 년 전 나는 장각의 천문동을 유람한 적이 있다. 그것은 조물주가 만들어낸 자연의 창문이었다. 높이가 130여 미터, 너비가 근 60미터인 신주를 놀려온 기적의 창턱에 다가서니 삼라만상이 프레임 속에 화폭처럼 뚜렷이 비껴왔다. 홀연 두보에 창문 너머 서쪽 산에 천년운이 쌓여있고 문 앞에는 먼 오나라 배가 정박해 있네라는 식구가 떠올랐다. 활짝 열린 공간을 타고 피어난 흰 안개가 혼돈 속의 기억을 더듬는 듯 가장자리를 맴돌며 떠날 줄을 몰랐다. 이보다 큰 창문이 또 어디 있으랴. 유람객들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나 왁작 떠들었지만 천문동은 묵묵부답이었다. 분명 뭔가 말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 통째로 굳어진 창문이 던진 의미는 너무 컸다. 대체 무슨 뜻일까? 한동안 해답이 궁해진 나한테 문득 이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더 큰 창문이 우리 몸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영감이 뇌리를 지었다. 아무렴 저녁 창가에 내려앉은 별무리는 마음이 토해낸 등잔불이요. 새벽 창문에 낀 찬 이슬은 마음속 응어리가 부서진 자곡일지도 모르니까. 자고로 마음 다스리기를 첫자리에 놓은 건 창문에 묻은 때는 지우기 쉬워도 마음에 투영된 흠집은 지우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증삼이 하루 세 번 성찰하는 고담은 마음의 탄계를 늦추지 않고 시시각각 경종을 울려 삶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평생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높은 차원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말이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신한 아침 공기를 피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마음의 창문을 깨끗이 닦는 명상이나 습관이 현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진정 마음속 창문이 투명해야 이 세상도 맑고 따뜻하게 비춰든다는 것을 알아서다. 창문은 단지 집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자 세상과 소통을 하는 숨결이다. 아무리 화려한 창문이라도 그 너머의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름다운 풍경도 메마르기 마련이다. 반대로 작고 낡은 창문일지라도 맑은 눈빛과 따뜻한 가슴으로 닦아낸다면 그 안에는 언제나 봄날의 햇살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만 있어도 창문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4계절이 주는 아름다움,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사람들, 벤치에서 수다 떠는 사람들, 이렇듯 창문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하는 숨결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창문이라도 밖을 볼 수 없다면 창문의 존재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창문도 깨끗하게 닦아내어 아름다운 햇살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0: 다음으로 김경희의 도전의 매력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도전의 매력, 김경희. 난 꽤 오랫동안 안일한 삶에 안주하고 도전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그런데 나이 60이 돼서야 슬슬 이런 삶이 따분해지며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슬슬 갈마들었으며 도전과 함께 내 삶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만나고 멋있게 살아가려면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은 새로움을 선사해준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무용교실과 노래교실에서 함께 송구영신 활동을 했을 때였다. 무용교실에 다닌 지 몇 달 안 되는 나는 아직 회원들과 서먹서먹했다. 그래서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사회활동이 별로 없는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에 떠밀려서 용기를 내서 참가했다. 다채로운 공연 뒤에 흥성흥성한 노래에 맞춰 춤판을 벌였는데 그것이 최고봉이었다. 그날 노래방 기계는 멈출 줄 모르고 흥에 젖은 우리들을 위해 복무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위기에 취해서 모임을 즐겼다.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다. 우리는 정오가 다 될 무렵에야 점심을 먹었는데 술상이 무르익으면서 가족 이야기도 슬슬 흘러나왔다.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는 송여사는 남편이 출근할 때에도 퇴근할 때에도 문가에 서서 깍듯이 인사를 한다고 얘기했고 60대 후반쯤 되는 김여사는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위암약을 먹는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너무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슬며시 느꼈다. 그번에 송구영신 활동에 참가하고 나서 나는 낯선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됐다. 도전은 신심을 선사해준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연변에 발을 붙이고 살아온 나는 한어 수준이 너무나 잦다. 이야기를 나누자면 쑥스럽고 말문이 꺽꺽 막혔다. 한어 때문에 난처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적당한 기회가 없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왔다. 그런데 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무 삶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았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한어 회화책을 읽기도 했으며 한어 잡지나 산문집을 보기 시작했다. 생각처럼 되지 않아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만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한어 공부를 했다. 아랫집 여자와 함께 매일 오후 3시면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어로 된 읽기 쉬운 책을 골라서 읽기도 했다. 독서를 할 때면 한 손에 연필을 들고 읽었다. 읽으면서 모르는 글자는 표기에 뒀다가 사전을 찾아서 병음을 달고 뜻을 알아봤다.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글자들을 필기장에 적고 기억했다. 뿐만 아니라 메모지에 한자를 수십 개씩 적어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기억한 후에 버렸다. 책을 읽는 속도가 아직 많이 늦지만 장악한 한자의 량이 많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신심을 갖고 매일 견지했다. 내 생에 처음 한어 책을 완독했을 때 그 뿌듯함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시작이 반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진보한다는 것을 날에 따라 더욱 굳게 믿게 됐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책을 보니 일주일이면 한 책을 완독할 수 있었다. 일종 성취감이 밀물처럼 밀려오며 또 한 번 도전의 매력에 푹 빠졌다. 우리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결정권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며칠 전 딸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 딸보다 10살 이상인 선배가 입사할 때에는 당직실에 배치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비서로 채용되고 이어 공정사 시험에 합격됐단다. 그 선배는 모든 기회를 꼭 잡고 자기를 부단히 성장시킨 성공자이다. 나는 이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딸에게 참 훌륭한 분이 곁에 있으니 많이 따라 배우라고 채찍질을 해줬다. 더불어 나도 도전 앞에서 뒷걸음하지 않고 젊은이들처럼 용기 내어서 뛰어들고 싶은 욕심이 샘솟듯 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학생이다. 학생은 겁 없이 도전하는 가운데서 많이 배운다. 많이 도전해야 자기 부족점을 찾고 그 부족점을 미봉할 수 있다. 그 부족점을 미봉하는 과정이 성장이고 성숙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맛있고 멋있게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정년 퇴직한 후에 느낀 제일 큰 후회가 수십 년 동안 도전이 별로 없이 안일한 생활에 안주하며 살아온 것이다. 내가 좀 더 일찍 도전을 즐기며 보다 새로운 교수 방법을 탐구하며 수업했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재미있는 수업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는다. 나는 수십 년을 너무 소심하게 살아왔다. 새로운 환경에 내 몸을 던지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거부했다. 그러니 삶의 격정과 열정이 없고 생기와 활기가 없었다. 작은 공간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세 시대의 여생을 도전이 없이 허송세월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도전이 없으면 잡생각이 부르기나 한 듯 밀려오고 그런 잡생각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도전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지켜준다. 여생은 내 상황에 맞게 도전을 하면서 도전 속에서 삶의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싶다.
0: 성별이나 나이 등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하는 사람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네, 무엇이 됐든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자기 도전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강현영.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초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8일 연결해서 길림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장희마, 중국공정원사 왕옥충, 중국과학원 원사 마의광 등 2026년 구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일학자 학술교류에 참가하는 원사들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하여 원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길림대학이 장기적으로 연변경제사회 발전에 보내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일학자 학술교류회는 개최된 이래 고분자 학과의 교차융합과 발전을 힘써 촉진했고 많은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후배 역량을 양성 발굴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고차원 학술 교류 플랫폼으로 되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생태 환경이 우량하며 자원 천품이 독특하고 산업 특색이 선명하여 거대한 발전 우세와 광활한 발전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 상하나 습근병 총서기가 성당이 성정부 사표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과학기술, 인재, 산업 일체화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하며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전략적 실용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연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연변의 학술 연구를 전개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아 학술적 조예와 과학연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가 연변에서 낙착 전화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연변에서 혁신 창업하도록 추동을 하여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지력적 지탱을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장희라 여러 과학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산업 토대가 견실하며 발전 추세가 강력합니다. 향후 연변 발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중점 산업 육성, 과학혁신 플랫폼 건설, 과학연구 성과 전화, 혁신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 강화하여 지방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냅니다. 연변대학 당위 서기 두예, 연변대학 부교장 손종기, 부주장 정관,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이 9일 룡정 만목화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3: 我现在所在的位置呢是龙井的万木苹果梨园内
1: 여기는 룡정 만목화원입니다. 만무의 사과배 꽃이 만발해 공기 중에 꽃향기가 그윽합니다. 이번 꽃구경 시즌은 이틀간 진행됩니다. 활동은 문화관광 혜민, 산업 연동을 핵심으로 사과배 고향의 생태자원과 조선족 민속문화 내포를 심층 발굴하고 개막식, 문예공연, 체험활동, 매력전시, 도보답사 등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으며 자연경관, 민속문화, 가문 주제, 소비 전경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종목은 조선족 민속 요소와 무형 문화재를 융합하고 가무, 기악 연주 등 형식으로 고향의 춘광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전해 화목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3선녀 NPC 순회 공연은 현장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옛 복장을 차려입은 12월 화신과 백꽃 선녀가 관광객들과 소통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곧 날씨도 좋고 백꽃도 다

0: 피어서 일부러 민족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사진도 정말 잘 나와서 참 기쁩니다. 현장에서는 미식 체험구, 특산품 전시 판매구를 내왔는데 조선족 특색 간식, 본토 농특산물이 집결돼 관광객들이 룡적 미식을 맛보고 전통식품도 만들어보며 일괄식으로 변강 도시의 민속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활동기간 과수원 도보 답사 활동도 동시 진행됐습니다. 도보 애호가들은 원내 보도를 따라 과수 사회를 걸리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건강도 챙겼습니다. 도나 관광객 양계영입니다. 예전부터 룡정 만무과원이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차를 타고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정말 장관이고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다 경치라 정말 기쁩니다.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관광발전봉사중심 주임 손혜란입니다. 관광객이 백꽃바다 속에서 가족의 정과 변강 도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 문화관광혜민과 산업연동을 핵심으로 룡정시 특색 문화관광자원과 민속풍정, 량질의 봉사를 집중 전시하고 봄철, 여름철 문화관광시장을 전면 활성화해 룡정시 문화관광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룡정체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꽃 구경 시즌 기간 과수원 화려한 복장, 무형문화재 복장쇼와 재미있는 거품쇼 체험 활동도 선보입니다. 다채롭고 풍부한 활동은 룡정의 독특한 생태 문화 관광 자원과 민속 문화 내포를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은 또 5.1절 연휴 기간 후 관광 소비 잠재력을 더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과 민속 산업, 특색 농업의 심층 연동을 추진해 연변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2027년 1월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62개 나라와 지역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날 이번 대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결시 신화서점 판매 중인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색이 뚜렷합니다. 공식 특허 상품에는 기념휘장과 주제 팔찌, 문화창의 가방, 의류 송화석 공예 장식품 등 여러 캐리어가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빙설운동을 주제로 길림민속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회 기념적 의의와 지역 문화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소장 가치와 실용적 가치, 문화 특색을 두루 갖췄습니다. 영결시 신화서점 특허 상품 판매 구역에는 다양한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특허 상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설계 품격과 짙은 빙설 분위기는 많은 조민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구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빙설 운동 열기와 길림 민속 풍정을 담은 이 상품들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대회의 특별한 기억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 주민 조예정입니다.
2: 저도 좋아하는 저 조비.
1: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상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2: 내년에
1: 전성 빙설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번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조에서 판매되는 것은 빙설 플러스 민속 문화 관광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자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중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연변 빙설 문화 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더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 주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인대 대표인 백금봉은 향촌에 뿌리내려 직책리행 다반지를 밭두렁에서 쓰고 인민을 위한 초심을 향촌 진흥에 융합하며 실제적인 사업과 담당으로 대중에 봉사하는 련심교를 놓고 있습니다. 백금봉은 2021년에 선으로 안도현 인대 대표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백금봉은 시종 고품질 발전 추동을 직책 리행 핵심으로 간주하고 당 건

0: 제철을 인솔로 실무로 난제를 해결하면서 룡천촌이 향촌진흥의 길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백근봉은 정원 작은 당수업, 쪽걸상 회의 등 형식으로 당의 정책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층 당 조직을 강하게 건설하고 젊은 당원과 지부 능수를 촌 2개 위원회 지도부에 받아들여 당 조직이 향촌진흥의 견강한 전투보루로 되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당지부 서기이고 천민위원회 주임인 백근봉입니다. 일상사업에서 향촌진흥 재반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동적으로 반머리에 나갔으며 주민들을 방문해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요해했습니다. 민정 민의를 참답게 수집하고 그들의 기대를 직접 리행에 녹여 적극 건언 헌책했습니다. 백근봉은 촌 실정에 입각해 발전 계획을 솔선적으로 제정했습니다. 백근봉은 학당구 전병, 빙천 입살, 과연 귀버섯 등 특색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병 가공 공장, 생태 입살 농장, 귀버섯 재배 기지와 태양광 온실을 건설했으며 당지부 플러스 촌기업 플러스 농호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넓혀 촌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백근봉입니다. 촌 집체경제 고품질 발전을 둘러싸고 저는 당원 군중들을 이끌고 실속있게 일하면서 산업 대상을 힘써 발전시키고 촌 집체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촌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근래 촌 집체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합 35가구 촌민들의 취업을 이끌었는데 평균 수입이 3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백근봉은 또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농촌 환경 정돈, 인터넷 신호 피복, 소방 안전 등 대중 관심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실속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구 련합 감독, 점수 구매 상점을 내오고 모순 분쟁을 해결하며 문명 향풍을 육성했으며 룡천촌이 성급 민주법치 시범촌, 문명촌진으로 평이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백근봉입니다. 향후 저는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을 더욱 굳게 지키고 대중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향촌 일선에 뿌리내리고 산업 발전, 주거 환경,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에 초점을 두며 인대 대표 직책을 실속 있게 이행하고 민생 실사를 정성껏 처리하며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해 대중의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밭도릉에서 주민, 가정, 산업 발전에서 민생 개선에 이르기까지 백근봉은 청춘을 향토에 바치고 직책 리행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기층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줘 향촌 전면 진흥에 청춘의 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용암 매체의 간추린 이렇습니다. 연결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는 1전, 2륜, 3륜, 4륜 저속 전동차 정돈 단계별 관리 배치 회의를 열고 당면 형세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회의 요구에 따라서 연결시에서는 정밀하게 대응을 하여 로미온 관리 통제 효능을 높이고 협력 강화하여 근원에서의 공동 치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광범한 선전으로 짙은 준법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0: 룡정시 인민검찰원 청년 법률지식 보급선전단 성원들이 일전 동성용진 분복진달래 꽃바다 풍경구에 가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주제 법률지식 보급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문화와 관광발전에 심층융합을 추동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법치환경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1: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는 24번째 전국 직업병 예방퇴치법 선전주간입니다. 선전주 기간, 주민 연결시 위생건강, 질병예방통제 등 여러 부문에서는 연결시 영상연력위원회사를 찾아 직업건강 지켜 건강중국 함께 건설 주제 선전활동을 가동을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409역 위생봉사원, 연결시 소영진 중심위생원 의물꾼들이 기업 종업원들에게 혈당 혈압 측정과 중위 진찰 봉사를 제공하며 기업 종업원들의 직업 건강 방어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0: 도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일 공안, 시장 감독관리, 서편진 정부와 연합으로

환경부, 향촌관광경영단위, 민박호텔 등을 대상해 특정 검사와 정돈을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격과 소방안전, 위생상황, 가격행위 등을 전면 검사해 감독관리 함력을 이루고 사각지대가 없게 확보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김대현 작사 오미란 작곡의 장미꽃 사랑입니다.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은 사랑에 빠진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열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성근 작사, 양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는 멜로디와 가사가 담겨져 있는 이 곡은 오늘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녀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가 찾아옵니다.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 열어입니다. 꽃길처럼 밝고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이 노래를 최승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마법이죠.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 김학성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입니다. 함께 노래하면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아름다운 이 곡을 무엇과 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서든 그리워하는 건 바로 집입니다. 담임 작사 리아 작곡의 귀한 길을 들려드릴게요. 그리움을 담은 가사와 부드러운 멜로디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곡인데요.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아직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을 담은 가요.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의 그대입니다. 깊은 감정을 담은 이 곡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문임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2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 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의 문의전화 혹은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전통 이학하고 현대 최신 생물 공학을 결합해서 연구 개발한 이런 황금 분말입니다. 예, 우리 동충 하초 하면은 아주 희귀하고도 비싼 예, 이런 설상고원의 보물에서부터 발효 생성물로 완성되면서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실현해서 현대인들이 만성병하고 이난병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히말리아 고산 산맥 해바리가 4,000m 이상의 아주 혹독한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벌레의 몸에서 자라나는 아주 신비한 약초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서장의 유목민들은 이 약초를 먹은 풀소와 놀라운 체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이 동충 하초가 인류와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현대 과학기가 동충 하초가 갖고 있는 이런 영양 성분이라든가 활성 생물 성분을 발견해서 현대 황금 분말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의 핵심적인 성분을 보면은 코르드세핀하고 베타글루칸입니다. 예, 우리 코르드세핀이라 할 때에는 세포 내 에너지 성분을 담당하는 이런 ATP 생성을 촉진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 때문에 항상 피곤하거나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에게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림상 연구에서 동충 하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운동 지구력하고 산소 이용 효율이가 아주 높게 향상된 이런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력 보충을 넘어서 폐 기능 강화에서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서 호흡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이런 혈액 공동이 또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지금 동충 하초를 먹고 있는데 지난 올해는 안 먹었어. 이제 한 석 달을 먹었습니다. 네. 다른 약, 나도 여러 가지 병이 많았어.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지금 약을 먹었는데 다른 약보다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효과 나는 게 알린다, 확실히 알린다, 지금.
1: 네.
2: 효과 빠르고 좀 좋습니다. 뭔가 뭐 녹공술 부수 있으면서 그냥 어지병증이 자꾸 나타나고 집이 막 빙빙 돌아가고 이랬댔습니다.
1: 네.
2: 그래서 머리도 싱하고 정신이 아예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거 먹어서부터, 지금 어지럼증이 많이 멎었습니다. 술난다 저는 어지럼.
1: 예.
2: 그래서 너무 좋지해서 그다음에 손발도 그냥 또 저리고 손가락 끝이 특별히 저리다 말입니다. 그리고
1: 예.
2: 이 바깥은 또 저리면서 치 자꾸 올라오고 싸게라 바람이 자꾸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저소리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헛강 가다 싸게 바람 나지 안 난다.
1: 네.
2: 예. 그리고 또 그 무슨 증상이 있었는가 뭐 관심병이 있어서 그냥 숨을 쉬어서 층계 다니기 힘들어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숨이 덜 차니까 층계 다니기 그것도 저는 쉬었다 다녔는데 지금 당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많이 황황하고 예 저녁에 뭐 뭔가 다시 못해 됐습니다. 허리 놀라면서 근데 요즘에 이렇게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허리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1: 네.
2: 어서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뭔가 예. 그리고 또 소변이 조금 급해서 참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끔찍한 소변이 새 나갔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소변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다.
1: 네.
2: 약 먹다 먹다 제일 좋은 약 먹습니다. 진짜 이런 좋은 약 먹어보니까 나 먹어보니까 나 진짜 좋은 게 알리대다.
1: 네.
2: 그러나 지금 계속 또 먹다가서 오랫동안 아이 먹었을까나 오래 못 먹었으니까 계속 또 먹다가서 얼얼이 활동이 좋을 때 배달 받다 그랬다.
1: 예, 꾸준히 쓰십시오. 올해 쓸수록 효과 잘 봅니다.
2: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2830666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동청 하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선생님, 이 땀은 너무 흘릴 소리에.
1: 네.
3: 근데 이 땀 흘리는 거에 이 중미들이 보고서는 뭐 한 일주일이면 뭐 치료된다 알된다 한 3년 흘렸습니다.
1: 네.
3: 그 마음에 이 땀 나다 못해 이래 눈이 행해질 때까지 어쨌든 속이 뭐 땀이 없어야 일 없이 고독한 약간 이 손을 들어도 땀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던 게 그다음에 이 심장이 나빠지면서리. 그래서 이 심장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내골이 꿀떡 찬 것 같고 목이 쾌하고 그것도 향이 그 마른 게 심장이 그러면 이 폐에 물이 차더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용수태약을 많이 쓰고 뭐 종이산 다 보이고 뭐 그것도 이 서약 치료요 중량 치료요 많이 했는데 아이 되던 게 이 동청하도 주고 지금 예 이 땀도 거두고 지금 예 그렇게 심장이 내골이 꿀뚝 찬 것 같은 게 지금 이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한 여섯 달 썼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전에 심장이 없어 그런도 기침도 안 나고 가래도 알성하고 용 좋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소화도 거기에 그것도 약 자꾸 쓰니까 위라는 게 싹 나빠서 소화도 안 되고 혈압 조절이 안 되면서 용수태 많이 고생했는데

0: 지금 해라도돌도 잘 되고 소화도 영 잘 되고 어디든 몸도 맨으로 예고도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긴다.
1: 예, 혈당 조절도 됩니다.
0: 예, 예 그래 선생님이 한 가지 자문할 거니 우리 본가 지행님이 저기 그런 부위온 지 이제 한 1년 된다.
1: 예.
0: 내가 이 좀 팔다리를 쓰는 게 지금 이용 힘들어 한단 말인다.
1: 예.
0: 이 화장실 출입이라는 한다. 그런데 그게 용 힘들어 해서 이 동풍화소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내 문이란다.
1: 예.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동충하초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충하초는 뇌 기능도 향상시켜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 제거해서 혈압도 온정시킵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예. 그렇게 중병을 하고 난 분들은 이런 후유증 치료에서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반드시 쓰면 더 좋습니다. 예.
0: 예. 예, 부위 왔는데 어제 사람이 영 신경질이 많습니다.
1: 당연하죠. 내 세포가 손상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뇌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다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습니다. 이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차 쓸수록 또 효과를 더 잘 봅니다.
0: 예, 예. 기억이 떨어지길래 그래도 자꾸 허망 소리하고 신경질 쓴단 말입니다.
1: 예, 그럼 빨리 대접하시오.
0: 예. 예, 예, 그래 오늘이 우리 할때저 올 때 한 아홉 각도 배달 받기.
1: 예, 예.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1: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시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3: 동청하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1: 네.
3: 약이 혈압 조절도 해야 되고 자꾸 이 피로 몸이 지친 거라 생각하고. 특히 밤에 소변 자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이거 동충하초를 쓰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나사진 게 알긴다 지금.
1: 네.
3: 앞으로 저리 알게 된 것은 많이 나쁘다 상에 기침가래 있던 게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예, 밤에 특히 소변 자수가 여러 충로든 게 자수가 좀 많이 두니까 사람이 잠도 기대다고 사람 맥드납니다 지금.
1: 네.
3: 그러니까. 네,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좀 장관에 더 배달하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동그나토를 쓰는 사람입니다.
1: 네.
4: 예, 어제 썼는가 뭐 혈압도 소리 잘 안 되며 예, 저기 머리 어지러우며 코리 아프면서 동시 대응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이 우리는 원래 여름에는 불로 달아난 약제 되고 다른 약보다의 발효 균균이 돼 그런지 그렇게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4: 예. 이렇게 속이 편안하고 이러니까든 나무 살다고 나니까든 아침에 일어나면 살 것 같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 약은 먹기가 용필리합니다.
1: 맞습니다.
4: 다른 약이 30배라 되고 지금까 혈압이가.
1: 예. 예.
4: 그리고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먹지 않습니까?
1: 네.
4: 늙어 놓이까든 이 약은 먹었든지 아이 먹었든지 어떤 때는 올바나고 그럴 때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없대고 지금까
1: 네.
4: 하루에 보다 한 번만 먹으니까
1: 네.
4: 예, 용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결국 기억력도 돌아오고.
1: 네.
4: 원래 오래 가지고.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내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5: 나는 예, 동충하처럼 먹고 용 좋습니다.
1: 네.
5: 우선 먼저 예, 혈압이 정상이 되지. 그 다음에 예, 이 혈압이 정상이 되니까 예, 심장도 안정됐습니다.
1: 네.
5: 어떨 때는 심도가 막 별나게 뛰면서 예, 높았다 낮았다든지 그것도 좀 고정됐지. 그 다음에 고리에 정신이 납니다. 선생님.
1: 네.
5: 그리고 선생님 내가 예, 기침을 좀 지켰습니다.
1: 네.
5: 예. 그랬던 게 기침이 감 없이 사라졌답니까?
1: 네. 기침, 네. 가래, 천식, 폐렴, 예, 흉막염 이게 다 씁니다. 예.
5: 아, 예, 그런 게, 기침에, 아이 짓습니다. 예.
1: 네.
5: 그래, 얘 한땅 무릎 피울 때 나는 아팠습니다.
1: 네.
5: 양쪽이 아프, 다른 사람 아프다는데, 왼쪽이 아프던

0: 예, 그것도 감 없이 사라졌습니다.
1: 네.
0: 이래 선생님, 나니 전번에 할 때 쌌는데 우리 동미 저기나 동체 한국에서 온 게 좀 싸겠다면서 내가 좀 전화 쳐달라겠네. 오늘 선생님이
1: 예, 그 한국에 가서 일하면서 몸이 많이 지친 분들에게 또 용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우리 가족도 예의 동청 와서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1년 넘었습니다. 그런 게 그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3: 어찌가니까 예, 손발이 시려서 예,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녹을 때까지. 그랬던지 네. 이거 먹고서 저, 일주 열매 며칠 안 되니까 벌써 손발이 더 나고 영 좋지 않을까.
1: 네.
3: 그리고 이 위가 한 일이 아파서 그래서 한 일 위하고 나 참여하고 계속 먹고 이날이 때까지 그랬는데 아이 났더니 정말 위하고 먹은 게 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1: 네.
3: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잘 먹으니까 맥이 나지.
1: 네.
3: 그래 그게 심장이 또 나빠서 예. 맨날 헐떡거리면서 몇 번 못 걸어도 심장 헐떡헐떡하면서
1: 네.
3: 어디 나가기도 불편하고 그랬댔어. 그랬던 게 이 심장도 예.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많이 걸어도 예. 숨이 그렇게 안 찬다.
1: 네.
3: 그래 그게 또 그 가래가 있어서 목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목에 가래 떨어져 꽤 고생했습니다. 그런 것도 예, 이 동서도 바르게 한번 먹은 게 가래 언데간데 없지 않고 또 떨어졌지 않을까.
1: 네. 호흡기 기능도 높여준다.
3: 예, 그래 예.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지금 정말 이렇게 늙어지지만 살아도 영 이 동충하소 약을 먹은 다음에 살맛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3: 아픈 데가 술하니까.
1: 네.
3: 그래 이번에 활도 있을 때 나도 또 조금 싸다고.
1: 예. 활도의 제일 좋은 우대 활도입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면역력 향상에서는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이 동충 하초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강장제로 또 전해 내려왔습니다.

0: 우리 발효동충 하초 균분에 함유된 이런 성분들을 보면은 우리 몸의 자연 살해 세포 즉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외부의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으로부터 몸을 강하게 지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지금은 면역력 시대라고 하죠. 때문에 지금 동충 하초를 쓰신 분들은 쉽게 감기도 걸리지 않으면서 특별히 호흡기 질환에서는 효과를 확실히 잘 봅니다.
1: 네.
0: 그리고 특히 이 환절기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몸의 방어력이가 한 단계 끌어올려지면서 이 몸이가 든든해지는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더 해서는 항산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 로화 방지에서도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은 매 순간 로화하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발효 동충 하초를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에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동력까지 키워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효능은 알고 드시면은 몸이 달라진다 이런 재료도 또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력까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전통적인 동충 하초와 비교할 때에는 그 유효 성분이 더 안정적이고 특정적인 즉 몸이 좀 허약해진 중로년분들이 보양에서는 가장 리상적이고 선천 면역력하고 후천 면역력을 모두 증가시켜서 모든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개선시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 함유된 이런 성분들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예, 우리 나이 내세가 있으면은 몸에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산생되고 노폐물이가 잘 배출을 못 되면서 만성적인 염증, 예, 바로 무기성 염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몸에 여러 가지 이런 염증도 또 제거해 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 이한다 할 때에는 장기간 적정량으로 그냥 복용한다 할 때에는 호흡기 감염 빈도를 많이 줄여줍니다. 예, 그리고 항산화하고 로화 지연 효과가 또 좀 뚜렷하기 때문에 예, 좀 꾸준히 쓰시면서 하나는 좀 이 몸도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느낌도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에 보면은 예, 많은 이런 성분들의 영양 성분들이 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시면서 몸의 이런 저항력이 또 많이 높여집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 보호 기능에서는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학에서도 동충 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보충해 주면서 현대 연구에서는 폐 기능 개선에서도 예, 아주 효과가 있으면서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혹은 예, 좀 오랫동안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면서 심장이 같이 나빠진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신장을 보호해서 담백뇨까지 감소시켜줍니다. 예, 우리 연세가 있으면서 노인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방광염이 자꾸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 치료에서는 예,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염증 인자를 조절해서 만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혹은 천식 환자에게는 아주 유익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동충 하초균뿐은 피로를 완화시키고 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예, 좀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혹은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피곤한 분들이 쓰시면은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에 연구에 의한다 할 때는 발효동충 하초균뿐은 이 활성성 이 발효동충 하초균분의 활성 성분은 인슐린이 민감성을 개선시켜서 혈당 조절에서도 아주 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대사를 조절해서 저밀도 저단백을 예, 축적이 줄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혈지 이런 치료를 하면서 이 디미도 저단백이 개선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액 속에 있는 이런 나쁜 잡질들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 추출물이 림상 효과가 예, 지금 의학회에서는 많은 이런 인증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만성질환으로 오래 고생하거나 혹은 예, 지금 약을 많이 써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이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쓰시면은 예,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1년 4계절 어느 때든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이런 동충하초를 보면은 이 약재의 성질이가 동물성도 가지고 있고 식물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특수한 약재이기 때문에 이 체질이라든가 계절에 관계없이 복용한다 할 때는 중노년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는 아주 명확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양기하고 정기를 같이 보충해서 몸속에 오래된 이런 풍한 습도 예, 제거해주면서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자연의 지혜가 모아진 중의학설에 맞는 아주 귀중한 약재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예, 가장 필요한 이런 면역 강장제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방경철 작곡의 명절놀이 보내드립니다. 명절의 즐거움과 화합의 분위기가 가득한 가요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연변, 경치 좋고 자연자원이 풍부한 연변입니다. 연변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최산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70년대 창작된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소나오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보람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속화 작사 안계린 작곡의 동동타령 보내드립니다. 많은 부부 가수들이 애창하고 있는 가요. 오늘은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수봉 작사 작곡의 내를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밝은 내를 기약해보며 마용주 우춘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70년대 창작된 한홍국 작사 허은식 작곡의 백산의 붉은 꽃 보내드립니다. 호망한 정서의 이 가요는 많은 남성 가수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뒤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정상과 은산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고향. 아무리 화려한 보물도 내 고향이 정연산과 물에 비할 수 없습니다. 대옥 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바람 사랑사랑 불어오면 사랑도 함께 피어나고 모든 게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서영근 작사 장서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은 날, 함께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산으로 떠나볼까요? 박장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산으로 가자, 양세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겨울은 길지만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낡은 것은 떨쳐내고 새로운 희망이 꽃망울 터지는 계절. 우리 모두 함께 웃어봅시다. 최관석 작사, 최동경 작곡의 새해만 꽃피는 봄을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반려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땀으로 갖고 온 사랑과 헌신을 담은 가요. 조례화 작사 강현종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5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5대 활동 좀 더 강조드리면 5대 활동이가 독특합니다. 첫째, 우리 5.1절 쉬고이 연휴 쉰 다음에 5.1절 휴가를 쉰 다음에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래 428원대에 하는 가격으로 하는 5대 활동이고, 또 5대 활동 내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0곽 사면 10곽을 드렸댔는데 10곽에 12곽을 더 드립니다. 다시 곽 사도 4곽을 드리고, 예, 이래서 5대 활동이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약공장 측에서 하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5대 활동입니다. 특대 5대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많은 만성병들은 장기적인 치료가 쓰여집니다.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두 달 치료해서 뚝 떨어지는 병들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심내혈관계통 질병도 그렇고, 우리 서양적으로 많은 신경성 심장병이요, 신경성 위병이요 하는 이런 신경문란에 관한 질병들 역시 이런 만성병이면서 웬간한 약 갖고 나야 됩니다. 치료가 오래 진행돼야 됩니다. 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병, 골가병도 있습니다. 골가병은 우리 불시더 癌증이라고까지 비교합니다. 죽지 않은 암이다. 치료 방법이 없고 사람한테 고통은 주고 오래 간다는 말이죠. 골가병 하면은 제일 많기는 이 요추간반 탈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슬개골, 무릎관절을 말합니다. 예, 중의에서는 시관제라고 합니다. 슬개골이라고 하죠. 예, 무릎관절염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골가병들이 제일 전형적인데, 치료해봐야 결국,

0: 이 나상하고 나중에는 객소가 들어간 약을 쓰면서 몸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위를 망치고 이런 후유증까지 남게 됩니다. 이래서 고가병 치료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을 써봤는데 효과는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렇대서 치료를 안 한다 할 때는 고가병은 심해지면서 사람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고통도 심합니다. 이래서 부시도 알정 죽지 않은 암이다 하죠. 이 약은 효능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허리, 무릎, 관절염에 좋다고. 이런 여러 가지 골가병에서 그 치료하는 방법이가 역시 간하고 콩팥이 나쁘다 할 때는 골가병이 심하게 진행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아, 제 기운에 아림지 입간구복하고 오랫동안 썼습니다.
0: 예.
2: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그닥 됐던 게, 아, 이 약을 먹은 게 정말 좋습니다. 나는 위도 나쁘고, 담낭이 나쁜다. 그래 놓고, 예. 예, 밥이 맛이 없고, 썩 하면 매슬겁고, 어느 약을 써도 방송이 말아이 들었는데, 이거 먹은 게 정말 좋습니다. 그때 예. 밥이 맛있고, 그 다음에 변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담낭이 만날 아파서 옆구리 아파 이단 펼가지고 더 먹었는데, 우선 이거 아이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만에
0: 간 담낭에는 특별히 좋습니다.
2: 예, 1등의 약입니다.
0: 예.
2: 그리고 또 예, 밤에 꿈이 만해서 잔 것 같지 않았는데 예, 꿈도 지금 없어진다. 그리고 예. 눈도 예, 영 맑아진다. 네, 예. 아, 그전에는 이 수핑 보담에, 소지 보담에, 아톰보다는 눈이 너무 깔깔하고 부위에서에 보다는 못 봤는데 지금이 두 시간 봐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너무 잘 좋아지겠다.
0: 네.
2: 그래서 얘네 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를 소개해서에 우리 언니 석 달 다 썼습니다. 아, 우리 언니 종왕은 간이 나쁩니다. 강경화시 초랍되다. 예?
0: 네.
2: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원에 치료하고 나왔는데도 그냥 예, 밥도 맛이 없고 매슬겁고 맥이 없어 자꾸 누워있을 때다. 그래 이후 석 달 잡순 다음부터는 밥이 맛있답니다. 그리고 맥이 네. 나고 영 네. 좋답니다. 그래서 예, 네. 오늘이 우선은 우대할 때 이게 얼마 좋습니까? 네. 우리 언니가 둘이 다 예, 10통씩 배달 받다고 떠나 한 개입니다.
0: 10통에 12통 드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은 다 참가하셔 싸놓으십시오. 예.
2: 예, 내 약이 좀 있지만 예, 또 값이 오른다는데 어쨌든 예. 계속 먹어야 되지. 그래야 예.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고 감기다.
0: 연필로 만드냐 그것도 이 제약 기술이 발달한 현대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냐 오색용지가 들어갔냐 이런 약은 만나자면 정하지 않습니다.
2: 예, 전화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 예. 받으려고 전화 한 개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이야기라 할 때 약통마다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이런 설명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설명서에다가 우리 이 허리나 다리 이런 골가병이 좋다고 똑똑히 밝혔는데 이거는 밝히지 않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네.
3: 연기 입간 구호의 그 지위 위가 지금 10번째. 내가 쓰고 먼저 냈었는데 이게 광해지 형 속상합니다. 네. 우리 누이는 그 강경화 진단 받았다만 합니다. 그 약을 많이 썼지만은 어째 크게 나쁜 게 알겠나만 합니다. 그 낯이랑이 자꾸 거머지 두루강에 낯에 괜하고 이랬는데 이래서 내 이거 선택했었는데 벌써 두 달 쓰니까니 이게 음식 맛이가 돌아서고 그리고 네. 이게 저기 맥이란 게 자연스럽게 나게 된다면 계속 잠 잘 오고 이러면서 어쨌든지 석 달, 넉 달 쓰고 그 다음에 검사했다고 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강경화 제가 많이 도와줬다고
0: 네.
3: 그래서 나 내세가 있지 이래서 이 약을 얻은 장기로 이거 복용하라고 나이 많을수록 개가

0: 보고 들어오는데 내놓을 줄 모르고 했는데 약은 어쨌든
1: 난 지독으로 먹기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약이 그리 없습니다. 이 약은 지독으로 쓸 수 있는 약이
0: 그러니까 이 약이 맞는 약이 이게 좀 약을 넣으시라고 네. 나한테 네. 인생이 얻은 약을 잘 했나 합니다. 자꾸 네. 이 병원에 잠비가 많으니까 내일하게 못다 놓으면 약이가 좀 죽을까 그래서 네. 이제 한 가지 막 줄 때 어쨌든 이런 좋은 약 많아서 이번에 좀 활동도 좀 더 좋은데 가시랑 자꾸 어떤지 못한 얘가 정도는 네. 부짐이 싸다고요.
1: 네. 부짐이 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배달을 네. 받으십시오. 배달 네.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501-2797번입니다.
0: 네.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간이, 우리 몸에서 간이가 주로 진을 주관합니다. 진이란 게 무엇인가? 중에서 말하는 진은 우리 보통 로백성들이 말하는 힘줄인데 근육, 정맥 이 네 가지를 진이라고 말합니다. 진이 그 다음에 이 진을 간이 주관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이 좋으면 힘줄, 인대, 근육, 정맥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고백이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요. 한 소환되고 특히 입이 쓰였고 옆구리 켜면서 이런 밥맛이 없으니까 밥 잘 먹지는 영맥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1: 예.
3: 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 깎고 가가지고 먹고 있는데 아주 뭐야 소화한데 소화 잘 되고 밥맛이 당깁니다.
1: 예.
3: 네. 밥 잘 먹으려 맥이 나고 그래 연기 깎고 가 석 달 먹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 좀내 수치도 정상 수치로 되고 예. 그래서 남이 전립선에서 밤사벤이 영 찾았습니다. 다이어트 보지 받았을 때겠습니다.
1: 예.
3: 그래 놓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머리 어지럽지 정신이 안 나서 이래 고생인데 내꺼 이연기가 구배 먹고부터 한번 소변하게 많아지면 소변 사수증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 이 약 자체가 콩팥하고 간을 다양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 통질병들 콩팥이요 뭐 전립선이요 여도염이요 그 병을 치료하는데
3: 그렇지 말입니다. 나는 그래 이게 이 약이 효과가 좋고 또 약도 별로 많지 않지 이번에 한때 참고해 또 좀 더 따라오자게 합니다.
1: 살도 있습니다. 근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다시 보면 예,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그 다음에 우리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선주구 성수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간이가 진을 주관한다. 이래서 근골이라는 게 뭐인가? 이제 말한 진이죠. 예, 골, 뼈를 말한다. 이 근골은 간하고 콩팥이가 주로 주관하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이 기능이 높아지면 골가병은 따라서 나서집니다. 이런 치료가 골가병 치료에서 좀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그렇지 않고 그저 약을 쓰자마자 이튿날에 절에 아예 아프고 약을 쓰자마자 절에 소염되고 진통되고 이런다고 예? 써보니까 한 반년 쓰고 볼까 몸이 붙어난단 말이에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네, 저는 연기 입가구고요. 저는 야도 딱 넘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발이 썩었고, 맥이 없고, 맨안에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머리가 흐릿흐릿해. 항상 부족이 밤잠도 자지 못하고, 밤잠 자고 일어나면, 발에 하심이 두께가 유리처럼 버쩍버쩍 했습니다. 그래, 네. 발을 걸지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밤잠 자지 못해놓거나, 그저 뭐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이 그저 떨리고 예, 그저 짖고 손발이 지르고 그리고 속에까지 다 할까 야 저만 가진 고통당 고통 다 깊었습니다. 정약은 써봐 주사도 마다 댄도 마다 저 탄약은 다 쓴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사이 용지 깔고보게 쓰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밤잠 잘 잘까 예. 그런 어린이가 그렇게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0: 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인기 인사하면 내 배 더 배달 받을까 내 그럼다 좀 장기적으로 써보자.
1: 예, 이번에는 싸놓으십시오. 여기 관계에 건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고가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가병 치료 우리 일정한 내시가 들게 되면은 대부분 발생하는 만성질병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고 또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내시가 어느 정도 되면은 꼬부랑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들도 그래서 허리 아파서 꼼짝 못하겠다 무릎이 아파서 그 100m도 못 걷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런 고가병 치료는 이런 연기관구복에 같은 약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그렇게 약을 많이 써도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나는 약을 아마 한 마대 두 마대 썼을 겁니다. 마대라는 게 뭡니까? 옛날부터 우리 그 많은 양을 비교할 때는 한 마대 두 마대 이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을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던 분들 우리 연기관구복에 글쓰고 어느 순간부터 밤에 돌아눕제도 쉽게 돌아놓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장마당도 못 가던 분들 장마당도 가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아프지 않단 말입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저가인데 문이 영지 이깟에 목에도 문이 하다 그럽니다.
1: 네.
3: 우리 언니가 예 방송을 들어보고 소리 어떻게 아픈가 하면 예 담낭도 소화해 돼서 달걀도 못 먹고 예 그다음에 무릎도 그 텐션 감돌이고 기관 감돌이고 야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1: 네.
3: 이거 들어보니까 예 하도 그리 좋아서 예 좀 따겠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1: 네. 이런 분들 꼭 쓰십시오. 우리 연기강구복의 그는 좀 종합적으로 일체 다병에 쓸 수 있는 약이 돼서 예,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차차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예, 이래서 물약이고 부작용도 좋고 OTC 약이고 해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짜겠습니다.
2: 예. 예,
3: 감사합니다.
2: 예. 네,
1: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고가병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 요추간판 봅시다. 요추간판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도 이 요추간판 추간판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허리에 있으면 허리 요자를 붙여서 요추간판이라고 합니다. 기실, 경추, 흉추 다 있습니다. 추간판이라는 게 이 추간판이 섬유가 굳어지면서 섬유변이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굳어진다 할 때 우리 그 섬유환이가 터지고 불로가 이렇게 내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수액도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건파지 나쁘거나 간이 나쁜다 할 때는 이런 몸에 있는 섬유질들이 싹 굳어지고 터지고 끊어지고 이릅니다. 이래서 허리 요자를 붙인 요추간판이가 터지거나 불룩하게 내밀거나 이래서 안에 수액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예? 무릎도 한 가지입니다. 무릎 관절을 만들고 있는 힘줄 인대가 십자 인대라면 이게 다 굳어지면서 오는 겁니다. 때문에 간하고 건파지 좋아지는 전형적인 약 영지 입간구복의 것입니다.
4: 진해검,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몸처인을 나쁜 길을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총, 창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 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매 대 방송의 문의 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그 외에도 저희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쇄환. 순백쇄환은 이 약이 상품명입니다. 진짜 약명은 비선량조알입니다. 비위하고 콩팥에 특별히 좋다 하는 약입니다. 비위란 우리 음양오행학에서 보면은 토에 속합니다. 흙입니다.

0: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이 땅이 비옥해야 거기에다 뭐 심든 간에 뭐가 잘날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만성 그 천폐성 위험이라든가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또 특히 팔류신 외연이라든가 위주성 위험이라든가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점막이 계속 항상 염증에 노출됩니다.
1: 네.
0: 우리가 모르고 먹는 그 상추 쌈이라며 눈으로는 이 세균이나 뭐 이런 게 안 보이, 균이나 이런 게 안 보이지만 다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어서 그걸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지.
1: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네.
2: 예, 수고 많습니다.
3: 네.
2: 나는 예, 백혈성 환자입니다. 이 약을 네. 복용하고 예, 그 간 수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내가 예, 이전에 시경원에 입원해서 예, 그 아내가 둘 다 올라가, 내려가지 않아서 내 도름 출원해서 그래서 병원 약을 써서 쓸데 선생님 간을 듣고 예, 이 약과 그 영지 그 약을 두 가지 같이 복용한 결과에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그 당뇨도 재보니까 어떤 유기고 그것도 이제 된다 걱정했는데
3: 요즘 아주 좋습니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2: 예, 그래서 예,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야, 선생님 소원약을 아들에서 감사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이 약은
3: 예, 이 약은 빼놓지 말고 계속 쓰십시오. 예? 이 약에 간선을 같이 도와주고 간선이 문제를 치료하는 30종이나 되는 약이 들어가놔서 예? 이 노충룡이라든가 우리 백작 백출이라든가 다 간세포를 재생하는 약이 돼서 이 약을 해서 원래 한 날에 두 번인데 한 번 더 가량해서 세 번 쓰셔. 그게 낫습니다.
2: 아, 알았습니다. 예.
3: 예.
1: 네.
3: 간이 나쁜 사람들 약은 많이 써도 안 됩니다. 예?
2: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그래요?
3: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비위 문제점 치료하는 게 여러분들 이 위병이라면 10년 한 사람, 특히 위소성위염 같은 거 10년, 20년 해도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치료도 해봤는데 어찌 치료해야 되는가? 문제는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임에 동시에 자꾸 우리 이렇게 끊임없이 위에다가 자꾸 찬 거, 매운 거, 기름진 거, 균이 있는 음식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위축성 위염을 비롯해서 천피성 위염도 좋고 궤양도 좋고 이런 유문라성 강균도 끊임없이 재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유문라성 강균 치료 우리 유매병원이나 뭐 각 약국에서도 이 제균 치료는 쉽습니다. 슬렌전이란 거 합니다. 약은 네 가지 준단 말입니다.
1: 네.
0: 그거 한 보름 잡으면 싹 없어집니다. 문제는 재발이 쉽습니다. 재발이 한두 달 후간에 또 재발합니다. 이래서 이런 유머라성 강균이 끊임없이 양성으로 창양성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쇠환에는 백출이라든가 백작이라든가 진피라든가 울금이라든가 특히 이 사군자람이 이런 균들을 다 없애는 약입니다. 그러면서 간 콩팥을 손상 주지 않죠. 예? 순백쇠환을 쓰게 되면 간 콩팥이가 대비 좋아집니다. 간세포 콩팥이 세포가 재생되는 약입니다. 예? 이래서 순백쇠환 효능 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즙 간선한다고 예? 금비작용이 있고 이 순백쇠환이가 금비익기작용이 있고 즙 간선한다고 똑바로 썼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이 유머라성 강균 때문에 끊임없이 소염제를 먹는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네, 폭도가 상당히 크고 또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20차 당대회와 당의 20기 중앙위원회 여러 전체회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4중 전의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습근평 생태 문명 사상과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관철 실시하기 위해 당 중앙과 공무원의 비준을 거쳐 20기 중앙 생태 환경 보호 독찰 사업 지도소조 회의 정신에 근거해 중앙 제2 생태 환경 보호 독찰조가 그늘 길림성에 진주해 생태 환경 보호 독찰을 전개했습니다. 9일 독찰 진주 동원회가 장춘에서 소집됐습니다. 독찰조 조장 부시방, 부조장 장설초가 각기 독찰 사업을 잘할 때 대해 연설하고 길림성 당위서기 황강이 진주 동원을 했습니다. 부시방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 보호에 깊은 중시를 돌려 생태문명 건설을 5위 일체 총체적 배치 총괄 추진과 4개 전년 전략 배치 협조 추진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 보호가 역사적이고 전환적이며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추동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의 20기 4중 전회가 북경에서 소집됐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 때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에서는 녹색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바탕색입니다. 녹수청산은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면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을 견인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하고 생태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며 녹색 발전의 동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독찰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면서 생태환경 보호 독찰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독찰이라는 리검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고 책임제라는 관건을 단단히 틀어주어 당 중앙의 생태문명건설 결책포치의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와 정설상 부총리도 독찰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명확한 요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치 위치를 1층 높여야 합니다. 20차 당대회와 당의 20기 중앙위원회 여러 전체회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4중 전의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과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조화론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전년 녹색 전환을 다그쳐 생태환경질의 뚜렷한 개선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새롭고 중대한 진전을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부지방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앙 생태환경 보호 독차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 관철 실시를 중대 정치 임무로 삼고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실시 정황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생태환경 보호 독찰 사업 조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국에 봉사하며 체계적 관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향도와 엄격한 기조를 견지하고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방식을 견지해 경제사회 발전과 민생보장, 생태환경보호를 통괄해야 합니다. 이번 독찰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과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의 관철 실시 정황, 당 중앙과 국무원의 관련 중대 결책 포치, 법률 법규 실시 정황, 오염 예방 퇴치 난관 공략전 진척 정황, 경제사회 발전에 전년 녹색 전환 가속화 및 탄소 피크, 탄소 중립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두 가지가 높고 한 가지가 낮은 대상의 맹목적인 착공을 견결히 억제한 정황, 산과 물, 산림, 경작지, 호수, 초원, 사막 체계적 치리, 중요 생태 장벽 건설, 자연보호지 보호 복구, 생태보호 붉은선 통제, 야생조류 보호, 흙토지 보호 등 정황,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행, 농촌 주거환경 정돈 정황, 고체

0: 폐기물, 특히 위험 폐기물의 처리, 건축 쓰레기 처리, 중금속 오염 관련 질의 정황, 독찰에서 발견된 문제의 시정 및 장기 효과 기재 건설 정황, 인민대중이 강렬하게 제기하는 두드러진 생태환경 문제 및 그 처리 정황, 생태환경보호 당정 동일 책임과 한개 일터 두 가지 책임 추진 실시 정황 등입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며 길림성이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실천하고 당 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를 실시하며 생태환경보호 책임을 이행하는 데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 검진입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길림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계열 중요 지시 정신을 다시 학습하고 다시 기준을 맞추며 재실시해야 합니다. 독찰을 접수하고 협조하는 정치자각, 사상자각, 행동자각을 확실하게 강화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충성스럽게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독찰을 받고 독찰에 견결히 협조하며 전력으로 독찰을 지지하면서 독찰을 받는 대로 시정하고 즉시 시정해 독찰 사업이 고효율로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을 계기로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탄소 배출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 녹색 전환을 다그치고 우리 성의 생태문명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힘써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길림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장설초는 독찰 협조, 독찰과 동시에 시정, 정보 공개,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독찰, 기층의 부담 경감 등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독찰조 전체 성원이 규율 요구를 엄격히 집행하고 독찰 대상 지역과 사회 감독을 받는 데 대해 태도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조 전체 성원,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사업 지도소조 판공실 관련 인원, 길림성 관련 지도 일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각 시주 당정 지도 일꾼들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사업 배치에 따라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의 독찰 진주 기간은 1개월입니다. 2026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진주 기간, 전문 당직 전화 0431-8504-4135번과 길림성 장춘시 A689호 전용 우편함을 설치합니다. 독찰조의 신고 전화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입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의 요구 및 독찰조 직책에 따라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조는 주로 길림성 생태환경보호 방면에 서신 및 전화 신고를 접수하며 기타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기타 신소 문제는 규정에 따라 독찰 대상 지역으로 넘겨 처리합니다.
1: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조당에 서긴 후가복이 8일 연길에서 길림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장희와 중국공정원사 왕옥충, 중국과학원 원사 마의광 등 2026년 구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에 참가하는 원사들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원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길림대학이 장기적으로 연변경제사회 발전에 보내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분자 학과 전국중점실험실 청년학자 학술교류회는 개최된 이래 고분자 학과의 교차 융합과 발전을 힘써 촉진했고 많은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후배 역량을 양성 발굴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고차원 학술교류 플랫폼으로 되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생태 환경이 우량하며 자원 천품이 독특하고 산업 특색이 선명하여 거대한 발전 우세와 광활한 발전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 상하나 습근병 총서기가 성당이 성정부 사피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과학, 기술, 인재, 산업 일체화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하며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전략적 실용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0: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연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연변의 학술 연구를 전개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아 학술적 조예와 과학연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가 연변에서 낙착 전화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연변에서 혁신 창업하도록 추동을 하여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지역적 지탱을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장인은 여러 과학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연변은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산업 토대가 견실하며 발전 추세가 강력합니다. 향후 연변 발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중점 산업 육성, 과학혁신 플랫폼 건설, 과학연구 성과 전화, 혁신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 경제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냅니다. 연변대학 당위 서기 2회, 연변대학 부교장 손종기, 부주장 정권,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이 9일 룡정 만목화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2: 我现在所在的位置呢是龙井的万亩苹果梨园内。
1: 여기는 룡정 만목화원입니다. 만무의 사과배 꽃이 만발해 공기 중에 꽃향기가 그윽합니다. 이번 꽃구경 시즌은 이틀간 진행됩니다. 활동은 문화관광 혜민, 산업 연동을 핵심으로 사과배 고향의 생태 자원과 조선족 민속문화 내포를 심층 발굴하고 개막식, 문예 공연, 체험 활동, 매력 전시, 도보 답사 등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으며 자연 경관, 민속 문화, 가문 주제, 소비 전경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종목은 조선족 민속 요소와 무형 문화재를 융합하고 가무, 기악 연주 등 형식으로 고향의 춘광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전해 화목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3선녀 NPC 순회 공연은 현장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옛 복장을 차려입은 12월 화신과 백꽃선녀가 관광객들과 소통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백꽃 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을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설입니다. 날씨도 좋고 백꽃도 다 피어서 일부러 민족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사진도 정말 잘 나와서 참 기쁩니다. 현장에서는 미식 체험구, 특산품 전시 판매구를 내왔는데 조선족 특색 간식, 본토 농 특산물이 집결돼 관광객들이 룡정 미식을 맛보고 전통식품도 만들어보며 일괄식으로 변강 도시의 민속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활동기간 과수원 도보 답사 활동도 동시 진행됐습니다. 도보 애호가들은 원내 보도를 따라 과수 사회를 거닐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건강도 챙겼습니다. 도나 관광객 양계영입니다. 예전부터 룡정 만목화원이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차를 타고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정말 장관이고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다 경치라 정말 기쁩니다.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룡정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관광발전봉사중심 주임 손혜란입니다. 관광객이 백꽃바다 속에서 가족의 정과 변강 도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 문화 관광 혜민과 산업 연동을 핵심으로 룡정시 특색 문화 관광 자원과 민속 풍정, 량질의 봉사를 집중 전시하고 봄철, 여름철 문화 관광 시장을 전면 활성화해 룡정시 문화 관광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룡정 체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꽃구경 시즌 기간 과수원 화려한 복장, 무형문화재 복장쇼와 재미있는 거품쇼 체험 활동도 선보입니다. 다채롭고 풍부한 활동은 룡정의 독특한 생태 문화 관광 자원과 민속 문화 내포를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은 또 5.1절 연휴 기간 후 관광 소비 잠재력을 더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과 민속 산업, 특색 농업의 심층 연동을 추진해 연변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2027년 1월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62여 개 나라와 지역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릴 이번 대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 조에서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판매 중인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색이 뚜렷합니다. 공식 특허 상품에는 기념휘장과 주제 팔찌, 문화창의 가방, 의류, 송화석 공예, 장식품 등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빙설 운동을 주제로 길림 민속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회 기념적 의의와 지역 문화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소장 가치와 실용적 가치, 문화 특색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연결시 신화서점 특허 상품 판매 구역에는 다양한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특허 상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설계 품격과 짙은 빙설 분위기는 많은 조민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구매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빙설 운동 열기와 길림 민속 풍정을 담은 이 상품들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대회의 특별한 기억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 주민 조예정입니다.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상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전성 빙설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번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공식 특허 상품이 우리조에서 판매되는 것은 빙설 플러스 민속 문화 관광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자 대회의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중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연변 빙설 문화 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에 더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용암매체의 간추린이었습니다. 연결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는 1전, 2륜, 3륜, 4륜 저속 전동차 정돈 단계별 관리 배치 회의를 열고 당면 형세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회의 요구에 따라서 연결시에서는 정밀하게 대응을 하여 로미온 관리 통제 효능을 높이고 협력 강화하여 근원에서의 공동 치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광범한 선진으로 짙은 준법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2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네, 남북이 통한 집이고요. 네, 통풍이 잘 됩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그리고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화룡시 두도진에 있는 모명태 작업장에서 주방 이모 한 분을 모십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주 목재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고요. 네, 길 옆이라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이고요. 이외에 연결시 소형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네, 안녕하세요.
3: 용도인데.
1: 네.
3: 이 손잡이 트락터를 한 대 팔려고.
1: 네, 손잡이 트락터를요. 네.
3: 예.
1: 알겠습니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3: 예. 15.
1: 네. 그리고요?
3: 155.
1: 네.
3: 2682.
1: 2682.
3: 6802.
1: 6802번. 네, 연락번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불러드릴게요. 155-2682-6802번입니다. 그럼요. 다시 천천히 말씀 주세요.
3: 155.
1: 네.
3: 6802.
1: 네.
3: 9342.
1: 아, 알겠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말씀 주셨네요.
3: 네.
1: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보시고요.
3: 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 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봉 틀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스마트폰을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4443 0128번 136-4443 0128번입니다. 네, 정인영 중고 손풍금을 팔려고 하는데요. 지역은 룡정입니다. 연락번호 159-4331-8901번 159-4331-8901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병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구합니다. 네,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76-1443-6538번 176-1443-6538번입니다. 네, 모 가정집에서 89세 되는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고요. 네, 식사는 챙겨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오셔서 말동무만 해드리면 됩니다. 월급은 2,000원 드리고요. 네, 한 달에 나흘 휴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이라면 70대 중반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18073-6890번 1318073-6890번입니다. 네, 간병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 남성분이 가정집 혹은 병원 그리고 양로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98-4303-3131번 198-4303-3131번입니다. 네, 연결시 해관 남쪽편에 있는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을 새로 들여야 합니다.
0: 네.
1: 예, 위치는 예, 하남 해관 남쪽에 있습니다.
0: 네.
1: 예, 6층이고요.
0: 네.
1: 면적은 65평방입니다.
0: 네.
1: 예, 안에는 이스위팅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에
0: 네.
1: 요산바.
0: 네.
1: 4339.
0: 네.
1: 예, 5613.
0: 5613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2: 네, 지구판 정보를 내려고 합니다.
0: 말씀 주세요.
2: 네, 위치는 펜시쇼 치이고요.
0: 네.
2: 3층입니다.
0: 네.
2: 면적은 61.28이고요.
0: 네. 여보세요?
2: 네. 네,
0: 신호가 좀 안 좋습니다. 네, 남북이 통한 집이고요.
2: 네, 남북집입니다.
0: 네.
2: 네. 네, 전화번호는
0: 네.
2: 156-0050
0: 네.
2: 9121번입니다.
0: 9121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참여 고맙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3: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서문시 룡성과수 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사리가 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 3616번 1389433 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 단칸방을 세워줍니다.
0: 네.
1: 단칸방이 치는 아침 수상시장 신흥광장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거주가운데 우울한데.
0: 네.
1: 7층 집이 5층이고 면적은 한 20평방 정도 됩니다.
0: 네.
1: 예, 교통도 편리하고 거주가운데 우울한데.
0: 네.
1: 그리고 중고가전 제품들의 액정 편리니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0: 네.
1: 냉동고, 한국 국부전기밥솥, 웨이버로, 메시절, 메시와, UNG 등등.
0: 네.
1: 그리고 그 중고 가구들도 있습니다. 옷장, 침대, 화장대.
0: 네.
1: 등등. 저 작은 것도 있고요.
0: 네.
1: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위생실에 물 새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들, 주방 등, 저 일체가 다 가능합니다.
0: 네.
1: 그 장애인들은 그 무료로 해드립니다.
0: 네.
1: 연계 전화는
0: 6422 네.
1: 2443
0: 네.
1: 8797

0: 8797번.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2: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년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촌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요.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키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내원 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5층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좌우 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이외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위생실과 주방, 네, 물이 새는 곳, 선대기 어려운 것들을 네,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제5회 가장 연변 아름다운 곳 발견 인터넷 인기 탐방지 선정 명단에 50개 단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활동이 가동된 이래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과 호응 속에 약 500개의 추천을 접수했습니다. 초심을 통과한 123개의 후보 단위를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연 3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 총 투표 수는 4만 표를 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및 종합 연구 판단을 거쳐 최종 50개의 인터넷 인기 탐방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장백산, 설령 등 4개 단위는 조망 장서류, 연길 목포성 보쌈집 등 13개 단위는 특색 음식류, 연길 골프존 커시안 연변 도시골프장 등 4개 단위는 류행문화 공간류,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상륜지 등 3개 단위는 촬영 명소류, 화룡 삼산곡 풍경구 등 2개 단위는 산림 휴양류, 연길 화형회 온천호텔 등 5개 단위는 힐링류, 더문시 량수진 영화촌 백년 느릅나무 등 2개 단위는 정신위로류, 연결시 장인관 등 11개 단위는 문화류, 더문시 국문 통상구 풍경구 등 3개 단위는 변경류, 또나 혁끝의 발해 발해호 야시장 등 3개 단위는 야간 명소류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정서 시나리오와 생활체험에 초점을 맞추어 10가지 류형을 설치했습니다. 연변주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에 맞추고 연길이라는 생활문화관광 브랜드와 깊이 있게 융합하며 문화관광산업을 표층적 관광에서 심층적인 생활체험으로 전환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주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가장 연변다운 곳 발견 브랜드를 빛내고 선정된 인터넷 인기 탐방지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도시의 정취를 끊임없이 발굴해 우리주를 동부가 주요 관광 목적지로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어찌는 가오미? 네. 지금이 늙은 게 험차 있다나, 밥은 아들 집에가 먹다나, 집에서 먹지 않고,
0: 네.
1: 그릇이 갖다 있는데, 쓰지 않고, 그래도 옛날에 지뢰하나, 식자에다 갖다 얹어놨던 게 있는데,
0: 네.
1: 좀 처리를 하자 그랬는데, 되겠습니까?
0: 아, 네. 사발, 그러니까 새 것입니까?
1: 그래, 얹어뒀지, 새 게지.
0: 나, 알겠습니다. 새 것인데, 사용하지 않았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많아요?
1: 예, 네, 사발, 사라. 사라 대중소 다 있습니다.
0: 네, 밥사발 그리고 접시.
1: 예.
0: 네, 또 크고, 있습니까?
1: 접시 크고 작고.
0: 네, 크고 작은 접시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있나요?

0: 그냥 밥 사발과 접시입니까?
1: 네, 사발.
0: 네.
1: 그 사발과 사라이.
0: 네, 알겠습니다.
1: 술,
0: 네.
1: 아니, 술잔, 유리거뿌.
0: 술잔도 있어요?
1: 예, 네, 유리거뿌.
0: 네, 유리거뿌. 아, 맞네요. 네,
1: 유리거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쥐는 멋있게 술잔이, 이게 쪽지 있고, 왜 똥장이 네. 있어, 옛날에 있던 거.
0: 아, 손잡이가 있어요.
1: 사도 넣고, 내, 네. 나는 혼자 살잖아. 쓰지도 않고, 그 옛날에 그 네.
0: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연락번호 남겨주세요. 의향 있으신 네, 분들 연락하실 아빠. 겁니다. 138
1: 4336
0: 네.
1: 2475
0: 네. 지역은 어디죠?
1: 공원.
0: 아, 연결시 공원에 위치해 있습니까?
1: 예, 공원입니다. 신신장에 있습니다. 집이.
0: 아, 알겠습니다. 공원 맞은편 건물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잘 알겠고요.
1: 각오를 네. 하겠는 것도 말하기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지 지금 몇 달
0: 벌써. 아, 괜찮습니다.
1: 저거 처리해야 되지. 저거 지금.
0: 네, 저렴하게 처리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실 거고요. 네, 네. 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네. 네.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에는 마른 기침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이를 알레르기 비염이나 감기 때문으로 생각하지만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봄철에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기침이 흔해 위산 역류성 기침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질환 모두 기침을 유발하지만 기침이 생기는 원인과 위치, 동반 증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산 역류성 기침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생기는 만성 기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 목, 후두 쪽으로 올라오면서 인후두나 호흡기를 자극하여 만성 기침, 천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감기나 천식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위산 역류성 기침은 8주 이상 오래가는 마른 기침이 대표 증상입니다. 위산의 역류로 인해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쉰 목소리, 목에 무언가 걸린 이물감 등의 만성 후두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누울 때나 새벽에 기침이 심해지고 신물 올라옴과 가슴 쓰림도 나타나지만 속쓰림 없이 기침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1, 2주 지나면 기침이 점차 호전되거나 콧물과 재채기, 코막힘, 목 따가움 등이 동반된다면 감기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맑은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나 눈 가려움이 나타나고 속쓰림과 쉰 목소리는 없을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후비루의 가능성이 큽니다. 위산 역류성 기침은 위산이 식도와 목을 자극해 생기므로 식후 과식이나 야식 후 술이나 커피, 기름진 음식의 섭취 후 누웠을 때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 감기 후유증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숨참, 쌕쌕거림, 피 섞인 가래, 체중 감소, 흉통 등이 있다면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식후 2, 3시간 내 눕지 않기, 야식과 과식, 기름진 음식과 커피, 술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비만을 개선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달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에 달걀 한 알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최대 27% 낮은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섭취 빈도가 낮더라도 달걀을 먹는 로이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감소와 연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 달에 1회 내지 3회 섭취하면 위험이 17%, 주 2회 내지 4회 섭취하면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달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이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포스파티딜콜린 생성에도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형성과 시냅스 신호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포스파티딜콜린은 세포막 안정성과 신경 전달 수용체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다만 달걀만 먹는다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구진은 달걀은 균형 잡힌 식단에 일부러 섭취해야 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건강한 식습관 전체가 중요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됩니다. 11일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 이 제품 자체와 명서방은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우대활동은 5.1절을 계기로 해서 진행된 우대활동이었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입니다. 우대활동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을 사는 분들한테 싸지 원액은 70각을 물어 드리게 되어 있고 거기에 안부 치료기가 따라가는데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번 싸지 원액은 한 각에 99원으로 하고 있는데 곧 11일부터 원가 124원으로 돌아간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한다는 우대활동이 시간이 국한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가격적으로서 원가격으로 124원 한가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는 안부치료이기 이게 너무 우수한 제품입니다.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어떤 이기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복잡한 그 장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접수하기 불편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그래서 그 댄츠만 딱 깨고 첫 번째 코드만 딱 누르고 안경처럼 눈에다 딱 쓰고 있으면 눈이 시원해지고 거뿐해지고 하루에 몇 번도 할 수 있고 이 제품 자체는 뒷서 공원에 가서 뭐 공기가 좋은 데 가서 그 안경 떡 쓰고 이래 있게 되면 눈 안마도 잘 되고 자기 전에 해도 되고 어느 시간도 다 가능하게 됐으니까 사용이 편리하고 효과성이 좋으니까 눈 치료이기 잘 이번에 기회입니다. 명사망 역시 12각에 12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우대활동은 비교적 곽수를 많이 높였댔는데 이전에는 15각에 15각에 따라가는 제품들이 있었지만 해도 이번에는 12각에 12각에 안부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있으니까 눈 치료는 일단 하지 않으면 시력이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실명까지 가는 게 눈이 아니겠습니까? 40대 중후반부터 여러분들이 범하는 눈병은 바로 명서방 이 제품에 맡겨도 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싸지 원액을 지금 쓰고.

0: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야, 형 좋습니다. 이 라디오 냈으니까 나의 그도 이 심장이 어떤 때는 후들후들거리면 맨날 떨리는 것처럼 그래야 게 이 심장병에도 형 좋습니다.
1: 심장과 내 혈관의 기본으로서 그것이 중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0: 예. 오, 그러면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어떤 때는 이 오지럼증 야설이 그것도 꼼짝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지럼증 다이하고 심장도 좋아졌지. 그 다음에
1: 혈압이 조절받습니다. 또 예, 네. 삼고해졌습니다. 예.
0: 그래, 우리 이 소화도 어떻게 잘 되는지.
1: 아, 그렇죠.
0: 예, 예. 오, 내용 좋습니다. 여러 면으로 지금 예. 이 사지번에 지금 쓰고 맥도 나지. 그 다음에 정신 나서에 아침이면 일어나면 그래도 허리 터분하던 게 지금 그런 증세 하나도 없이 영 정신 납니다.
1: 그렇죠.
0: 어쨌든 예, 그리고 예, 이 어둠에 무슨 저기 그런 상처라 나면 아무지 못하고 그러던 게 지금 예, 그래도 이 사지번에 쓴 다음부터 상처도 금방금방 났습니다.
1: 긁어 나서 피가 터지는 그런 것도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아마 그 많이 그 가려워나고 이런 데도 좋을 겁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예, 피 터지던 것도 빨리 아물어 붓고 예, 여러모로 예. 종합적 종합 면역계통이 인삼로경이 다시 여섯 배니까 그럴 수밖에.
0: 예. 예, 이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그도 예, 정신하고 어지럼증 아예 하고 이래니까 이용 좋은데 거기다 이 심장이거든 맨날 어디 떨기는 것처럼 후두루두라던 게 거기 이렇으니까 예. 지금 이 나가 운동 잘해도 이렇고 뭐 먼 길을 갔다 와도 숨도 아예 차고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지원에 또 이 오늘이 좀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1: 이번에 우대 활동 기한이 국한이 있으니까 예. 잘 들으셨죠? 10일까지라 했으니까 예.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0: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사지원에서 썼는데 아, 정말 이거 내 선택을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이거 인삼노경이 다섯 여섯 배란 말이 딱 맞을 때다.
1: 아, 딱 맞죠.
3: 보니까 예,
1: 그렇죠.
3: 첫째 밥이 맛있습니다. 나는
1: 예.
3: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나고 원기 나고 몸이 해갖고 그리고 이게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인차 그거 정사에 대해서 예, 혈압약을 하려고 내려 먹어도 된다.
1: 그렇죠. 점차적으로 끊을 수도 있을 겁니다.
3: 거의 먹었습니다.
1: 그렇죠.
3: 여기 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게 심장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3: 나는 심장이 좀 아무 잘 후두도 했습니다. 그 심장약을 먹어도 예, 그냥 이래 후두도 했는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예, 아이 그거 주식에다가 그거 어떤 산패를 먹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더니 그거 먹어도 말을 잘 알았더니
1: 예.
3: 아 그래 어쨌든 예, 아 이야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리터보 냈댔는데 정신이 난다 내 얘기 난다 말입니다.
1: 예.
3: 이게
1: 그렇죠.
3: 아 영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 우리 활동 이제 할 날밖에 안 남았으니까
1: 그렇죠.
3: 예.
1: 예.
3: 그래서 예, 아 우리 활동 이렇게 좋을 때내 더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반년 1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혈액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모든 화살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거의 없어질 거라고 예 열심히 견지하며 그 건강 장수의 비결이 바로 사지원에게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도 지금 우리 둘 부부간 둘이가 이거 저 사지원에 하면 서방 씁니다.
1: 예.
4: 내가 먼저 썼는데 이 사지원에 이 서방 썼는데 당내당 진단하고 나는 또 이 사지원에 이 저 제가 높으면서 이 배고 어쨌든 이 관절이나 소변 이 이래서 썼는데 아 이야기 어쨌든 이 말이 영자 드라마입니다.
1: 그럼요.
4: 잘 썼는데 벌써 이 혈압 조절 잘 되고 고래신경 안에 그것도 저 얼음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위가 항상 더구나 소화에 대해서 그러면서 소변도 자꾸 차서만 이래서 내 썼는데 야 이야기 이게 차가 벌써 두 다 쓰니까 벌써 아기 완전하게 나온다.
1: 그렇죠.
4: 그래서 우선 우리 집에 집사람 또 이게 저도 내가 증세가 똑같으니까 이야기 이거 써라 앵겔라 썼는데 저 집사람 넉달 썼다만 굉장히 소변도 완전히 쪼아들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값이도 지금 자꾸 오는 추세니까네. 이거미 두 가지가 다 지금 우리는 있어도 좀 이런 누구쪽에 좀 저 배달을 받았겠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예.
0: 여기 지금 이 명서가 지금 나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자꾸 문에 고기란 게 살아나기 피득이고, 찬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도 나고, 이래서 내가 지금 선택에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눈뺑치료에서는 명서방일 겁니다. 기본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상초, 중초, 하초, 그리고 간단 습열을 통해서 눈에 영향이 생기는 걸 못 얻어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명서방이니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치료하고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이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습니다.
0: 이 특히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 나던 것도 나고 고기란 게 살아나 그랬던 것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거 먹은 게.
1: 그렇죠.
0: 예, 대부분이 활동은 얼마 없다니까 좀 상관에 좀 그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아시죠? 예.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사지원의 것은 퍼구나 이래도 잘 썼습니다. 이 사지원의 정말 좋습니다. 예, 이야기.
1: 더 말할 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점.
3: 428가지 영양이 있다지.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먹어도 무슨 영양 다 그렇게 보충 못하세요.
1: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근원이 없죠?
3: 예. 예, 보충하니까, 예, 어디면 맥이 난지 이 약이 맥이 난다 말입니다.
1: 그럼요.
3: 예. 그래도 정식 그리 터분한 게 더 낫고, 예. 원래 혈압이 100, 높진 했습니다. 150, 55, 65 안에서 그런데 한 날에 작은 거 이나폴리, 작은 거 5mm짜리 먹었습니다. 예, 한 6, 6년째입니다. 그런 게, 요 약을 먹어서, 예, 하루가 내 이렇게 먹던 게 그다음 지금은 나흘에 한 번씩 먹어도 이렇습니다. 얘네 때문에 또 불쇠를 올라가면 며칠을 온다 제구먼.
1: 예, 예. 예,
3: 그래서 나흘에 한 번씩 먹어요. 용 좋습니다, 선생님.
1: 예, 예.
3: 그거 예. 매일 먹어보세요. 그게 콩팥이 그게 나빠져가지고 그렇제구먼.
1: 그렇죠. 전례라고 계세요.
3: 예, 불쇠를 때문에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그다음에는. 예. 그래서 나흘, 처음에는 하루가 내 먹다가 그다음에는 나흘에 한 번, 지금, 이제 한 20날 재물이 이렇습니다. 나흘에 한 번씩 먹을까? 지네 뜨금도 아니지. 그래서 방법이세요. 나흘에 한 번씩 먹을까? 그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지. 콩팥이 나빠지지. 그 소배, 그저, 그냥 그렇지. 근데 그때가 벌써 예, 이거 약이 또 좋은 약이 싸지 원에 들어갈까요? 원래 콩팥이 돕는데 이제 그뭡니까?
1: 그렇죠.
3: 녹이 원래 다 쓰여 수배.
1: 예.
3: 그러니까 이게 소배 영 잘 나간다, 와늘.
1: 그렇죠.
3: 어, 영 좋습니다. 약이 예. 나지. 밥 잘 먹지, 와늘이.
1: 그럼요.
3: 그래, 예, 배제도 아야 붙게다. 이 약이 예.
1: 콩팥이 좋아지는 게 기본입니다. 콩팥이 아, 좋아지니까 골격이 좋아지는
3: 그렇구나.
1: 거죠. 예.
3: 야, 이번 우대학당에 이제 뭐 오늘 가서 없다는데 한라밖에 없던데 오늘이 좀 싸서 그런가 조금.
1: 아, 그렇게 하죠.
3: 60각 쓰면 70각 줍니까?
1: 이번에 싸지 원액은 60각 쓰면 70각 주고 안부 치료이기 한 대 줍니다.
3: 아,
1: 좋은 활동입니다. 예, 예.
3: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해야 되는 거냐?
1: 아, 얼마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아주 가격적으로서 접수하기 편한 이런 가격으로 되어
3: 예.
1: 있습니다.
3: 약은 좋은 양인데 값이 정말 착실합니다.
1: 그렇죠.
3: 한 가격이지.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이제 모레부터 시작해서는 한 가격 원 가격 124원으로 올라간다는데 지금은 99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3: 예. 말씀 주 가격도 가격이 낮아요.
1: 그 가격이 완전히 뭐 한 40원 잡았게 되지 않죠.
3: 예, 예. 예.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2억 3천만 년 전에 2억 3천만 년입니다. 제일 고로한 장수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여기에 포함된 428가지 영양 활성소는 다른 데서 얻을 길이 없는 이런 우수한 그 성분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 대회에서 이 제품 자체는 신기한 소유의 영양 성분이 비례가 인체가 수여하지만 해서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사지원액이다 이렇게 여기서 평가하면서 위항연들이 우수국에 올라가는 분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그 사지원액이 주요한 그 사람들의 영양소로서 지금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 자체는 인삼 녹용이 5~6배 효과. 우리가 인삼 쓰기 싶은데 무섭죠. 부작용. 근데 녹용을 쓰고 싶은데 녹용 쓰게 되면 금방 콤파티 좋아지고 인삼 쓰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런데 지금 녹용 써서 혹시 혈압이 무섭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를 보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죠.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파티 좋아지고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엽산이 포함됐습니다. 엽산은 임신부들이 기본 그 잉태하고 있는 그 사이에 부산과에서 떼는 주요한 보충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엽산이 자연 엽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18가지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우수한 최우수한 이런 선물에 속한다 이렇게 여기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지원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품을 적게 쓰거나 거의 안 써도 이 제품으로서 모든 공동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잠이 잘 오고 그리고 호흡하기 편리해지고 이전에는 저 가면 벌써 환절기에 들어서 하게 되면 기침을 담아두고 하고 힘들던 게 지금은 소화가 너무 잘 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소변이 잘 통하고 여러모로서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상고증을 해결하게 되어 있고 혈압량은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점차 줄이게 되어 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제품 자체가 사지원액인데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을 드시게 되면 끝도 건강은 문제가 없고 건강은 건강대로서 씩씩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4: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5: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춰본 적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넘어질 일도, 상처받을 일도, 부끄러운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뒤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성공할 가능성이라는 그 찬란한 기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너무 현명해져 버립니다.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손해볼 일은 애초에 하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삶이란 정해진 답안지가 없는 오지탐험과도 같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할수록 우리는 아주 작은 희망 하나라도 붙잡고 기어코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반짝이는 등대 하나를 발견한 항해사처럼 그 희망은 비록 신랄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지도이니까요. 도전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 클럽이고 저는 신금철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이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분명 사랑해서 선택한 길이고 누구보다 행복해지고 싶어 시작한 여정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혹시 나 때문에 혹은 나의 서툰 배려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특히 내가 낳은 아이와 가슴으로 품은 아이 그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면은 그 고민의 무게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오히려 과도한 눈치가 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혹시나 아이에게는 부담스러운 강요가 될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조심스러운 진심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아끼기에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느덧 창밖의 가로수들이 연두빛 옷을 갈아입는 완연한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른 중반의 평범한 워킹 맘이자 이제 막 돌을 지난 아들과 어느덧 아홉 살이 된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또 조금은 묵직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대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한 차례 이별의 아픔을 겪은 재혼남이었으니까요. 저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금지옥엽 키운 딸이 굳이 왜 아이까지 있는 남자를 선택하나며 통곡했습니다. 당시 7살이던 남편의 딸아이는 부모님 눈에 우리 딸 앞길을 막는 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부모님 기준에서 0점, 아니 마이너스 100점짜리 사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 자신의 모든 과오와 형편 그리고 5살 딸아이의 존재를 숨김없이 털어놓던 남편의 정직한 눈망울을 말입니다. 망설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남편의 진심은 제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했고 신기하게도 그가 사랑하는 아이까지 기꺼이 품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서운할 정도로 저보다 제 부모님께 더 지극정성으로 대했고 그 진심 어린 노래 끝에 저희는 마침내 가족이란 울타리를 세울 수 있었죠. 결혼 후 셋이 된 일상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이에게 나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평생 아줌마라고 불러도 괜찮으니까요.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다려줍시다.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새겨진 친엄마의 자리를 억지로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줌마와 딸이라는 묘한 경계 위에서 조금씩 서로의 온기에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놀이공원을 가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 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는 시간들이 쌓이며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정상 가족의 형태를 닮아갔습니다. 적어도 작년 가을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9살이 된 딸아이는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압니다. 아빠가 재혼해서 얻은 새엄마, 그리고 그 새엄마가 낳은 진짜 동생. 이 복잡한 가계도가 아이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합니다. 요즘 딸아이는 부쩍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아기를 예뻐하긴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거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 문득 느껴지는 아이의 시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색함과 소외감이 서려했습니다. 저는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절대 차별하지 말자. 이럴 때일수록 첫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자. 그래서 아들이 울어도 딸아이의 질문에 먼저 답하려 노력하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기분을 살핍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과도한 예민함이 오히려 아이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오후 아들을 겨우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딸아이가 제가 아끼던 유리컵을 깨뜨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제 물음에 아이는 울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줌마가 힘들까봐 혼자 물잔을 내리려다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아줌마라는 호칭이 그날따라 유독 시리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제가 동생을 돌보느라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실수조차 짐이 될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이 날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까봐 무서워하는 아이의 그 절박한 배려.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쓴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한 엄마가 되려 애쓰는 제 초연한 모습 말입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괴롭히는 건 아이의 작은 사회입니다. 이제 고학년이 될 아이는 친구에게 저를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할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단 1%의 망설임도 없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너네 엄마랑 너랑 안 닮았어 라고 말하는 짓궂은 친구들의 목소리에 밤잠을 설치진 않을까요?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이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나 열등감이 될까봐 저는 매일 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내가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의 지분은 온통 너란다. 하지만 이 진심을 전하기 위해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혹시나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제 입술은 다시 굳게 닫힙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쉽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의 도화지에는 여전히 서로 섞이지 못한 색깔들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쏟는 사랑이 딸에게는 박탈감으로 읽히지 않기를, 저의 과도한 예민함이 아이에게 부담감으로 전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형태가 조금 특별하다고 해서 사랑의 밀도가 낮은 것은 아닐 텐데, 왜 저는 오늘도 딸아이의 눈치를 보며 간식 뭐 먹을래? 라는 사소한 질문조차 조심스럽게 던지는 걸까요? 어쩜 우리는 서로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도 아이의 방 밑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고민합니다. 이 보이지 않은 벽을 허무는 방법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깨뜨려야 하는 유리컵 같은 걸까요? 서른 중반, 아이 엄마가 되어서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이토록 많습니다. 우리의 눈 아프게 쨍한 물감이 언제쯤이면 탁하지 않은 맑고 투명한 진심의 색으로 남을까요? 네, 오늘의 사연 듣고 왔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째 딸아에게 쏟는 신경은 이 사랑의 증거이지만은 동시에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아이들은 이 부모의 불안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아, 차별하지 말아야지라고 되뇌며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그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서 아이에게 아,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 조심해야 할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아이는 나이 차이도 성별도 상황도 다릅니다. 똑같이 해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이 각자의 위치에 맞는 사랑을 주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동생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고 첫째는 엄마와 대화가 통하는 든든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첫째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딸아이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결정은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아들이 자라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딸아이의 마음은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때 너도 엄마라고 불러도 돼라고 말하는 대신 아, 호칭이 무엇이든 너는 내게 첫 번째 보물이야 라는 사실을 평소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호칭은 관계의 결과물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첫째가 느끼는 소외감은 이 재혼 가정이 아니더라도 모든 첫째가 겪는 통과 의례입니다. 하지만 이 재혼 가정에서는 그 이유를 아마 그 피가 섞이지 않아서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첫째와 단둘이 외출해 보길 바랍니다. 그때만큼은 아마 아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직 첫째의 관심사와 친구 관계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

아이의 온전한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벽을 만듭니다.

생각을 하는지 제일 궁금하거든. 아, 이런 식의 대화는 아이에게 나의 부정적인 감정도 엄마에게는 수용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0: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변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몸의 변화도 또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네,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 실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10곽 사시면 9곽을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립니다. 또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는 8곽 사시면 7곽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오기약방 3호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5월 10일까지 진행하는 특수 우대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이 특수 우대활동을 잘 활용하시겠다며 병 치료에 있어서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제품 자체는 이왕에 비해서 특수한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로 놓고 말하겠다면 적게 사도 퍼센트를 더 많이 주거나 이전에는 우리 백자방 구박액을 20각을 싸면 20각을 줬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20각을 싸면 25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0: 한각이 398이라는 거 먼저번에 우리 활동에 비해서 다섯 각이나 더 주게 되어 있으니까 2000원 내지 무료로 더 차려지는 셈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두 골대의 제품 자체는 먼저번에 우대 활동은 15각에 15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5각에 20각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각에 490원에 해당하는 걸 다섯 각을 더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다섯 각을 더 드리게 되면 역시 뭐 2,500원에치 더 무료로 차려지는 셈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지나간다면 확실하게 이용할 만한 이런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55번을 이용하시게 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두 가지 백입니다. 하나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쭉 내려오면서 알려진 좋은 우수한 처방에 속하면서 두 번째는 백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제하수어, 인양화, 황진,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황정이라 성분 자체, 황진이라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우수한 백초의 왕으로 불리는 바이처지성으로 불리는 우선 성분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두 골테스는 한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신심이 없어가지고 얼마 알쌌다 말입니다. 자관 쏘고.
0: 아, 그럴 수도 있죠.
2: 예. 근데 써봤는데 진짜 이게 무릎 피고 허리군에 한 20년 전에 이 교통사고 당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 한 100날을 이러도 못 났댔습니다.
0: 그래요. 중요한.
2: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때 이래 좀 별약을 다 써봐서 그때 다관 치료돼서 계속 걸어댕겼는데 또 나먹으니까 이게 또 이래 뛰어나더라 말입니다.
0: 노련에 다시 뛰어나죠. 젊었을 예, 때 상난 게. 예, 예.
2: 예, 다시 뛰어나가지고 서리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째 크게 효과를 못 보다가서 내 이 우연하게 이 방송 듣고 서리 이 두골태 이게 영 관절에 다박상도 좋고 여러 면으로 좋다니까 됐는데 이거 써봤는데 진짜 이 허리가 무릎이 대단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나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금 모병 없습니다.
0: 그 정도면 대단한 효과입니다. 이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전문 관절 치료 OTC 국약에 속하는데 드시고 바르고 하게 되면 낫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신심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진짜 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 크게 못 봤는데 이 약을 지금 많이 효과 보고 있단 말이에요.
0: 예.
2: 예, 그래 활동도 좋지 해가지고 좀 더 배달 받자고 10일까지 활동합니까?
0: 10일까지 우대 활동입니다.
2: 10일이란 게 약간 내리 머리 긁힌 거.
0: 네, 며칠 없죠. 예. 2, 3일, 한 3일 예, 있죠.
2: 며칠 없죠. 예, 예. 그래서 저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5번에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501-7755번에.
0: 그럼요. 맞습니다.
2: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연결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저희 조카가 예, 한국에 가서 일하다가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예, 머리도 제머리 떨고 해서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박혔는데 이라더랍니다. 예.
0: 예.
3: 일하다가 못하고 저 집으로 왔는데 오늘 가보니까 예,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수절지를 발을 못해가지고 손 이불로 가기 바쁘더라 맙니다.
0: 그렇죠. 그 흔들다 나니까.
3: 예예. 예. 그리고 예, 걸는 게 앞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서리 애기구름 하고 예, 그 다음에 뒷구름질만 하면 물 안고 예, 이렇게 고생하더라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서 가보니까 또 영 괜찮아서 주대다 자기 전에 식사도 하고 이렇게 걸는 것도 좀 나사지고 허리도 좀 펴지고 예. 그래서 뭐 수술 썼는가 하니까 백사방
0: 구멍에 썼다는 겁니다. 나이 얼마나 됐습니까? 나이 어느 수입니까?
3: 60대입니다.
0: 60대면 예, 이 제품이 예. 너무 잘 어울리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예, 그러면서 지금 활동한다더라 말입니다.
0: 예.
3: 예. 예, 그렇죠. 자기 배달 받아 왔다고 말하더라 말인데, 예. 근데 제가 지금 예, 그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0: 예.
3: 그 허리에 골절증세도 있고 여자만 토수도 있고 예. 그것도 있는데 요즘에 들어가서 이 무릎 하기 그 용 많이 아프단 말입니다.
0: 예,
3: 예 많이 무리했었는지 그래가지고 이래 붓기고 예, 뻣뻣하고 기리지 못합니다. 발을 걸지 못하고 행동용 불편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지금 내 이 약, 여기서 지금 무슨 약이 좋은 게 있으면 좀 추천받아서 쓸까 하네, 그랬다. 이번에 활동 돌 때.
0: 예. 잘 물으셨는데요. 제가 준확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그런 데서는 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아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전문 관절 전문 치료 제품 투골테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3: 예, 투골테.
0: 투골테를 쓰게 되면 이거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흑개미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조합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게 효과성은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라서 물론 흑개미가 관절 치료에서는 특수한 이런 성분에 속하는 그것도 있지만 해도 이번에 또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는 구복과 외용약이 결합된 이 두골테란 제품이 나갑니다.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쓰시고 너무 좋은 효과를 이제 회사 어느 분이 말씀하는 거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쏙 전에 젊었을 때 뭐 차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백날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게 이 제품을 드시고 후에 다시 재발해서 바깥 출입이 힘들어지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지금 바깥 출입도 하게 되어 있고 아주 정상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회복되었다 하게 돼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란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아, 자체를 쓰면 침투된다는 투, 골, 골격이란 골, 테란 그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이런 아. 브랜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혹시 돈 낭비를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의심할 바가 없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여러 가지 관절 치료 제품을 이전에 접촉해 본 적이 있었지만 해도 이처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3: 예. 그러면 그 배달 전화번호를 알려주겠습니까?
0: 예, 적으세요.
1: 예. 501-7755번입니다.
3: 501-7755번이. 예.
0: 그럼요. 맞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난 두고테를 쓰는 환자인데 이하고 쓰니 석 달에서 한 개로 썼는데 약이 용 좋습니다. 그 바른 약도 어째 그 좋습니까, 선생님?
0: 그렇죠.
4: 예, 예, 바른 약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이 약이란 게 바로 반사꼬라 붙이고 무슨 바로가 뭐 냄새나고.
0: 반사꼬바, 냄새나고 반사꼬바늘이 생기고 피부가 불어나고 예, 가렵고, 예, 그래지죠.
4: 근데 이번에는 예, 속다를 거기서 너무 바르는데 피부가 손상받고 예, 자꾸 소염된단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4: 피부가 돼서 좀 불어난 그런 게 발목이, 발목이 여기다 불어나고 손가락도 이렇게.
0: 붓이 생겼죠.
4: 예. 예, 그런데 발라도 거기에 좀 나로네 나면서 예. 약은 어쨌든 냄새도 없고 발음용도 없고 또 먹고 바로 갈까요? 거기에 가는 마사지 한 1, 2분씩이나 계속 문댄다 말이죠.
0: 그래다 했습니다. 예.
4: 예, 그래가나 용도 없으니까 어떻게는 이렇게 뭔가 나의 소리 나름이 때려 손가락이 무겁고 무거운 감이나 부지 상감이나 저는 이게 그래도 약간 한 번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바르면 예, 거기다 손가락이 또 나르네, 나고, 예. 형, 예, 피기 폐딱 굳이 땅이 형 좋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그래도 꽉꽉 당겨서 해결성, 예. 무거워지면 자꾸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잖아, 예. 야, 어찌고서 그때 애한테 자꾸 마사진다만, 이게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0: 그렇죠. 예, 그게 관절마디가 쉽게 폐딱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관절 치료에서는 큰 효과입니다. 보통 예. 관절이 아프게 되면 경락이 수통되지만 뻣뻣하게 부어난 것도 문제지만 부어나지 않아도 폈다 가닿다가 힘들어지는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바르고 하기다 그런 문제는 어느 때 그랬는가 쉽게 해결될 겁니다.
4: 예, 그리고 또 이 위를 작아요. 왜 또 도나다 국가 그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래요.
0: 그렇죠.
4: 예. 예, 이때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은 예,
0: 처음 접촉이 됩니다. 예.
4: 예. 예, 들은 못 봤으나 아직까지 처음이니. 예,
0: 그렇죠.
4: 그런데 그거 이렇게, 예, 그거 강의하신 거, 그 소리 듣고서 내 애쓰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게 좀 관절에 이게 좀 최고야 같습니다. 내 써보니까나.
0: 그렇습니다.
4: 반복이, 반복이하고 이 뭡니까, 베개 바깥에 베개기 조금 불어라 컸단 말이죠. 근데 예. 다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그게 부지 생겨요.
4: 아, 부지는 그게 아는데, 부지 사지면 그럴
0: 때. 그렇죠.
4: 살짝 불어서. 예. 예. 그러니까 그 부지 산 게 없어지니까 가벼워졌습니다.
0: 그 아, 맞습니다.
4: 예, 예. 거기, 거기 그렇게 그도 무슨 아프지 않으니까 그도 그대미라 그도 그래 나왔더만 걔도 그게 부디 사까 바른 게 곧 큰 게 이제 그걸 곧 깨가다 이뤘습니다. 한 손하고 바르니까.
0: 그렇죠.
4: 예. 예. 그래 이번 우리 학동에 며칠 전에 이 두 벌테 싸다고 그랬다.
0: 이 두 벌테는 일단 사용하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우리 관절이 편리해야 운동하기 편리하고
4: 그렇죠.
0: 운동해야만이 장수를 보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 맞습니다.
0: 선택이 잘 됐으니까. 그렇죠. 예.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열심히 그 전화번호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 백가방 900원 한 넉 달 넘게 썼습니다.
0: 아, 좋은 제품이죠.
5: 예. 예, 지금 이 런언에 와가지고, 예, 이거 한 약도 나도 뭐 몇 번 써봤는데, 예, 이처럼 효과를 잘 못 봤습니다. 이번에 이거 갖다 쓰기 얼마나 지금 효과 빠르고 효과 좋은지, 항상 예, 귀에서 전기소리 자꾸만 나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에 나고, 예, 머리가 어지러워 무겁고 하는 게, 이 정서에 벌써 한 반 달 먹을 가능성이 잘 없을 거예요.
0: 어, 그렇죠.
5: 예, 혀
0: 빠릅니다.
5: 예. 효과 빠를 때다 했어요.
0: 예.
5: 예. 그리고 뭘 좀 도와주는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내 전력선 비달해서요. 어제는, 야, 이것도 한 10년 넘어 됩니다, 네, 이제.
0: 예.
5: 밤에 미네 못 합니다. 이게 밤에 섬에 6번, 7번씩 보다는 한 번도 다시, 제대로 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어제는 완전 섬에는 밤에 한번 왔다고 봅니다. 저는.
0: 예, 그게 큰 문제가 해결받은 겁니다. 보통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심장 공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접 불편한 거는 콩팥질 문제가 있으니까 콩팥질 관리하는 골격이라든지 그리고 소변이라든지 귀 여러 가지 영향받을 수 있는데 황차 이 제품 자체가 전면적으로서 콩팥질 관리하고 간을 관리하고 이러니까 전면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예.
5: 예, 확실히 이 약 써보니까 옛날에 한 거 뭐입니까? 저도 샘피들라에서 저기 전략하이고 뭐 이런 거 달고 있었어요.
0: 그랬겠죠.
5: 예. 그런데 아무, 그 당시 이제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냥.
0: 전국적으로는 해결 못 받는 거죠. 임시 달래는 방법이죠. 예.
5: 예. 지금 이거 쓴다면 소변도 시원히 잘 나가고, 예. 그리고 완전히 소변 냄새 나는 것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0: 그러면. 예.
5: 예. 그리고 하나는 특히 이게 좋아진 거는 이 머리가, 예. 아예 빠지고 항진했는데 지금 머리가 빠지지 않고 예, 흰머리가 많은데 지금 검은머리가 지금 밑으로부터 지금 많이 나옵니다.
0: 아, 그렇죠. 여기에 최하소라는 성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심 있게 여기에 공능주체의 그런 점이 제기된 겁니다.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예,
5: 그리고 이 나가 예, 조금만 걸음 숨이 차고 이 다리가 맥이 똑똑히 하던 게 지금 예, 이게 지금 나가서 한 8시간씩 걸어다녀도 다리 메고 운전을 모르고 다리가부터 힘이 많이 옵니다. 이게.
0: 아, 그럼요. 예.
5: 예. 그런데 이번에 야, 이 약 써보고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좀 꾸준히 오래 쓰려고 해. 이번에 또 활동이라는 게 좀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 20가게, 25가거든요. 이제. 예?
0: 아, 그렇죠. 이전에는 20가게, 20가게 주면 많이 줬는데 이번에 25가구 더 주게 되어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4,5,20 2,000원에치 더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5: 예, 그래, 선생님. 오늘 저녁에 배달 내 받겠습니다, 선생님.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5: 예, 감사합니다.
0: 자,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제 지금 백가방 구복해서 썼는데, 아, 이 약이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백근에서의, 그거 달에서 한 거는, 그래, 빼낸 약이 돼, 그러는지.
0: 농축에서 만들었으니까.
6: 예, 먹기와 용, 그거 저녁에, 그거 살림시에 한번 먹으면, 온 한라리에 야구 두세 번 먹는 것보다 효과도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6: 먹기 편리하고.
0: 맞습니다. 말씀한 게 딱 맞습니다.
6: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이게 나는 자꾸 맥였고, 얼굴 가는 감기도 아예 빼놓고, 뭐가 자꾸 말라서 예, 아, 그래도 얘 머리맡에 떠놓고 수건을 제쳐놓고 이래도 효과 없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목이 마르는 것도 이렇고 화폐미 좀 날까 하는 것도 그것도 좋아.

0: 가지고에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도시락 조절도 잘 될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예, 골이 무겁던 게 골이 힘하던 게 등신이 난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예, 또 그런 콩팥도 잘 도와준다.
1: 콩팥과 간을 도와주는 데는 기본입니다. 비장 예. 비위를 도와주고 허우깨똥을 도와주고 전면적으로서 노령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 제품에서 기본 해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소비 잤던 것도 오전에 딱 그저 한날 밤에 한 번밖에 안 입을까 딱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잠이 잘 오고, 예. 맥이 나고, 이게, 아, 그전에 하루 팀 올라가자면 용맥이 없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루 팀, 이거 짓고 올라왔는데 지금 그저 올라와도 괜찮게 그저 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기를 돕아준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밥도 맛있고, 예. 맥이 나고. 아, 여러 방면으로서 예, 한 가지 약을 썼는데 우리 늙음하게 거서 여러 가지 질병 고루고루 따라다니며 치료해줘서 정말 좋습니다. 게 이번에 우대할 때 영 돌 때 네, 그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겐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번 이 백자방구방에 그 많은 분들이 일단 견제에서 봉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이번에 그 닷새 동안 휴식하는 동안에도 매일 얼마나 개별적인 전화를 많이 받는 이 휴식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약 힘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세요.
0: 네, 배달 받으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3: 저는, 예, 어제는 6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머리가 흩어분하고, 이발 쓰겄고, 맥었고, 맨하네, 예. 어제, 나무도 크게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맥었고, 그것도 소화가 아이 되고, 예, 혈압 조절이 바로 아이 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약은 약대로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예, 백자방 썼는데, 아이, 먹기도 편리하고, 한 번 먹으면, 예, 그저 반 시간 두고, 그래, 먹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소변도 그렇게 잤던 게, 소변도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던 게, 얼마 전도 정신 나고, 맹이 나고, 밥을 잘 먹고,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예, 힘이 나고.
1: 그래요.
3: 거기다가, 예, 네, 투골팩까지 한 대 썼습니다.
1: 예.
3: 예,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사자기
1: 그렇죠.
3: 경추, 발목까지 다 아파서 발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러던 차에, 정말, 붙이는 고약, 첨약의 친구는 얼마 했겠어. 그런,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백, 그런 저 투골팩은 그래서, 처음에는 얘 믿고 저 한 다섯 가지 싸서 그저 달라보느라고 그래 달라봤는데 예, 아 처음에 바르고 먹고 한 게 오 인사 감각이에요. 그 알던 사람 같이 한다.
1: 그렇죠. 특수합니다. 예, 이 제품이 제가 접수해봐도 특수 제품입니다. 예.
3: 그랬거나 얼마 좋겠습니까. 걷지도 못하던 게 걷고 그리고 마사지를 할까나 시원하고 몸이 헷갈지고 합디다. 그래 이래 좋아지고 저게 활동이도 이런 활동이 드물잰까 그렇죠. 야구 더 주는 게 없잰까
1: 그렇죠
3: 예. 예 그래 이 활동에 참석하려고 그런다
1: 예 이번 이 활동에 참석해서 5월 10일까지 하니까 절대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겁니다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개미를 위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줘야만이 관절통이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거기다 붙이고 고약을 붙이고 임시 지통약을 드시고 하는 것은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막힌 걸 풀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임시 지통의 역할을 하는데 불과한 제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임시 아프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지나가지만 해도 이 완전히 흑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이 성분 조합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경락을 수통시켜줘서 부중을 빼주고 풍한습을 몰아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혈압을 온정시키는 차원에서 모든 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근본에서 치료해주는 관절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대 이 제품의 특정 자체는 그 특수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속으로부터 겉으로 구멍약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래서 병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통통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풍한습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경락이 잘 수통되어야 됐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부종이 생겨서 손가락 마디를 이렇게 손을 꼭 주먹을 쥐기 힘들어지고 다리가 굽히기 힘들어지고 발목을 움직이자 하면 돌리자 하게 되면 돌려지지 않고 뻣뻣해나고 모두 내가 알게 모르게 관절 마디마다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은 곧 부종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락이 잘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한 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어디 탁 맞추게 되면 벌겋게 입은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하지 않고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절통의 기본 문제 가운데서는 경락이 잘 소통되지 않아서 관절통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심지어 발뒤축 골가시, 산후풍 그리고 어려운 통풍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도 모두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0일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늘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소중한 분이신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남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행복이 퐁퐁퐁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요? 매일마다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입을 옷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아플 때에는 밤새 곁에서 보살펴 주십니다. 또 학교에 갈 때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문 앞까지 바래다 주시고 집에 돌아올 때는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리처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고 피곤하실 때도 웃으며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인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조정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엄마는 햇님을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는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착실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머니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 전한다면 어머니께서는 꼭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림금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 방 정돈하기, 옷 정리하기, 장난감 치우기 등 작은 집안일부터 도와드리는 것도 어머니를 위한 효도인데요. 어린이가 스스로 하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어머니의 수고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에 힘쓰는 모습, 이와 같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머니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춘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꽃을 보내드립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머니의 정성도 우리가 성장하는 내내 늘 함께한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정태모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가야 방시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친구들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밝게 인사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푹 자면서 건강하게 자라주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고맙습니다라는 따뜻한

뜻한 말을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 오늘부터 천천히 전해보세요.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예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부도와 범총재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네 사람은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미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호텔 대문에는 무려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고 범총재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나서야 문이 조금 열리며 여성의 목소리가 소주 방언으로 느리게 들려왔다.
1: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0: 도도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자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여자는 이곳의 규정은 한밤중에는 손님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도는 호텔이 한밤중에 문을 잠그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빨리 문을 열으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이곳이 작은 숙박소인 줄 모르냐고 되물었다. 이 말에 범총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오늘 일행을 모신 주최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범총재는 짙은 북방 억양으로 강하게 말했다.
2: 우리에게 정말 긴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빨리 문을 여세요.
0: 아버는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중재하려 했지만 호생은 범총재는 이곳에서 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도도는 너무 급해져서 1층의 책상을 두드리고 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1: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0: 하지만 안에 있던 여자는 도도를 무시하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범총재도 정말 화가 났다.
2: 이런 서비스 태도는 뭐예요? 다시 안 열면 나는 이 문을 발로 차버릴 겁니다.
0: 아보와 호생도 그 뒤에서 함께 소리치며 불만을 나타냈다.

0: 했다. 한참이 지난 후 문틈 사이에서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도 되지만 나가면 다시는 이 호텔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도도는 짜증을 내며 어떤 조건이든지 다 받아들일 테니 빨리 문을 열으라고 했다. 이렇게 또 잠시 기다린 끝에 딸랑딸랑 열쇠 소리가 울렸고 머리를 엉망으로 한 여자가 겨우 문을 열어주었다. 네 사람이 차례로 밖으로 나오니 밖의 공기는 매우 청량하고 상쾌했다. 꽃이 무성하게 피어있고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거리는 완전히 고요했다. 도도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다툰 바람에 더욱 배가 텅 비었다고 말했다. 범 총재도 이런 호텔은 정말 감옥 같다라고 하며 푸념했다. 호생이 음식점은 얼마나 먼 곳에 있냐고 물었고 도도는 세 개의 교차로만 지나면 바로 도착한다며 안내했다. 한밤중에 고요한 거리에서 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하지만 벌써 다섯, 여섯 개의 교차로를 지났음에도 목적지를 찾지 못하자 범 총재가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했다. 겨우 목적지 건물을 찾았지만 가게의 불은 이미 모두 꺼져 있었고 유리문은 꽉 닫혀 있었으며 문 위에는 재공사 중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모두들 헛수고를 했다는 생각에 실망했다. 아보가 시기를 보니 벌써 새벽 1시에 가까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난감해했다. 이때 범 총재가 함께 목욕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도도는 기쁘게 동의했다. 하지만 아보는 그냥 다시 호텔로 돌아가자며 반대했고 호생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며 정말 목욕하러 가고 싶으면 범 총재랑 둘이 따로 가라고 말했다. 이에 범 총재가 말했다.
1: 그럴 수가 있나요? 목욕하러 우리 둘만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가려면 모두 함께 가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 말아야죠.
0: 도도는 밖에 나왔는데 돌아가기 정말 싫다고 투덜댔고 아버는 이미 늦었으니 차라리 방으로 돌아가서 쉬는 게 최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네 사람은 다시 그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걷는 동안 아버는 범 총재가 이 지역에 대해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텔로 뒤돌아가는 사이에 여러 번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 도도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겨우 호텔로 돌아왔을 때 1층의 불은 모두 완전히 꺼져 있었고 캄캄했다. 도도는 대문을 힘껏 밀어보았지만 안에는 무려 세 개의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다. 도도는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며 손님이 돌아왔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도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때리고 흔들어도 안에서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온 건물이 마치 아무도 없는 표처럼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범 총재는 원래 급한 성격이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외투를 벗고 대문 옆에 철창에 올라가 2층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예상 밖에 삐걱하는 소리가 나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철창의 가시에 바지를 찢겨 큰 큰 구멍이

0: 하고 말았다. 그 황당하고 우스운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시간은 벌써 새벽 2시에 가까웠다. 가로등은 옅은 노란색 빛을 내고 밤 공기는 차가웠다. 봄 총재는 찢어진 바지를 들고 처량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길을 방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다. 모두 다른 곳을 찾아 다시 묵을지 어쩔지 고민했다. 아버는 봄 총재를 보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조용히 제안했다. 하지만 봄 총재는 계속 거절했다. 두더는 차라리 목욕탕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뜨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에 아버가 말했다.
1: 저는 지금 방에 들어가도 잠들 수 없을 것 같고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봄 총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0: 허생도 이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봄 총재는 체면 때문에 고개를 계속 흔들며 찢어진 바지 조각을 들고 계속해서 세 사람을 따라 걷고 있었다. 사실 허생은 아버의 진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봄 총재는 이번 일정에 대해 전혀 준비가 부족했고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이런 어색하고 황당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계속 그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마치 봄 총재에게 모든 비용을 강요하는 것과 같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어 허생이 말했다.
1: 봄 총재님은 먼저 돌아가세요. 도도는 소주 대호텔로 가서 우 씨를 찾고 나와 아보 총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0: 하지만 도도가 말했다.
2: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혼자 우 씨를 찾을 수가 있어. 차라리 함께 기루에서 자더라도 우 씨를 찾지는 않아.
0: 이렇게 도도가 끝까지 반박하는 바람에 세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쟁론을 그치지 않았고 봄 총재는 앞장서서 마치 주술에 걸린 듯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 말도 없이 걸었다. 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네 사람은 갈 곳을 잃고 호텔에도 돌아갈 수 없었으며 식당 하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 3시까지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물웅덩이가 펼쳐진 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는 돌다리가 있고 다리 양쪽에는 폭넓고 긴 돌난간 두 줄이 길게 있었다. 드디어 쉴 곳을 찾은 이들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돌난간에 앉았다. 하늘은 아직 짙은 어둠에 쌓여 있지만 눈앞의 맑은 물 표면에는 희미한 빛이 번쩍이며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버는 예전에 이곳에 왔던 듯한 익숙한 느낌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함께한 호생도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들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현판에 창당정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게 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도도는 상해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명한 면집을 떠올리며 의아해하고 아보는 이 이름이 상해 특유의 것인데 소주에 존재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느꼈다.

함께한 봄 총재는 이곳이 북송 시대에 지어진 서주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임을 알려줬다. 다들 말없이 검은 칠이 된 두 문짝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 발밑에는 물결이 연이어 일고 있었다. 네 사람은 돌랑간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부드럽게 흘러가며 바람은 고요하고 달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느끼게 되었다. 정문 안의 나무는 겹겹이 쌓여 깊은 검은색을 띠고 룡각이 흐릿하여 자세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긴 분홍색 담벼락은 하늘빛의 변화에 따라 점차 색조가 바뀌며 천천히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황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달은 더욱 희미해지며 하늘은 점점 밝아져간다. 그러던 중 새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마침내 활기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고대 정원과 오래된 나무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멀리 바라보면 소주의 희미한 집들이 보이고 소주 미술관의 로마식 기둥들도 점차 선명해진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은 곱게 일고 있었다.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운동을 하며 상인들은 채소 바구니를 물에 담갔다가 젖은 채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모두들 주위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구름과 노을로 가득 차며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간은 1995년으로 흘러간다. 리리가 운영하는 식당은 몇 차례 옮긴 끝에 마침내 규모를 갖춘 새 가게로 거듭나게 되었다. 리리는 오랜 친구인 아보와 호생, 갱경 부부, 강청재 부부를 새 식당에 초대했다. 이날 식당에는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명품 치마를 차려입은 리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왕아 씨는 아보와 호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자 살짝 의아해했다. 리리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넘기며 예쁜 두 명의 여성 친구를 추가 초대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지난 뒤 리리는 두 명의 여성을 데리고 돌아왔다. 한 명은 회사의 회계사인 오회계이고 다른 한 명은 외자회사의 사무원인 장아 씨다. 새로운 여성들을 본 아버는 마음이 살짝 흔들림을 느꼈다. 아버는 여러 식당 사장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리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리리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버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버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버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버가 손님을 모시거나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우리는 가끔 몸에 흉터를 내기도 하는데요. 흉터를 볼 때면 그 속에 담긴 추억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네, 먼저 송향욱의 아름다운 흉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흉터 송량모. 사람마다 크거나 작거나 흉터 하나씩은 지니고 산다. 흉터는 내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내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리움의 표징이기도 하다. 내 몸에도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긴 흉터가 있다. 그 흉터에는 내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출산의 고통을 동반했던 그날의 일이 무성 영화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결혼을 하자 천성적으로 섬약한 체질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유산과 조산의 아픔을 겪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자식과의 인연이 닿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엄마가 될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인지 아이는 나한테 오지 않았다.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임산부들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했다. 유산의 아픔을 자꾸 겪다 보니 나는 심신이 무척 지쳐 있었고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으며 더욱이 남편 보기 너무 미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남편은 힘든 내 마음을 보듬어줬고 살뜰히 위로해줬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내 마음에 한 줄기 햇살이 되어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우리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또 한 차례 류산의 아픔을 겪은 나는 몸이 회복되기 바쁘게 여기저기 수소문 내 용한 의사 선생님을 찾았다. 수소문 끝에 엄마가 되려는 간절한 염원을 안고 잔뜩 희망에 부풀어 남편과 함께 부인과에 무척이나 용하다는 의사를 찾았다. 나를 자세히 진찰해 보던 의사는 수란관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서 배침을 맞는 동시에 뜸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거라고 덧붙였다. 겁이 더럭 났다. 어릴 적부터 약이라면 죽으라고 먹기 싫어했고 담이 작아서 근육주사나 점적주사를 맞는다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나였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는 결심을 내리고 치료에 나섰다. 솥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튿날부터 나는 치료에 달라붙었다. 헌데 치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위 부위로부터 시작해서 배꼽 아래까지 한 뽐이나 되는 긴 침을 수십 대 맞아야 했다. 침이 살을 들어가면 마치 내 오장을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다. 극심한 통증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런데 침을 꽂을 때의 아픔도 컸지만 침을 꽂은 대로 한 시간이나 버텨야 하는 그 고통도 여간 말이 아니었다. 침자리도 아프고 뒷잔 등이 쑤셔났으며 진땀까지 빠질빠질 났다.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고 옆에 환자분과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애꿎은 시계만 눈이 빠지게 쳐다봤다. 침을 빼고 나면 온몸은 땀벌창이 되었고 힘이 다 빠진 내 몸은 녹초가 돼 있었다. 거의 한 달이란 긴 침구료법이 끝나기 바쁘게 이어 뜸교법이 시작됐다. 약속을 침혈이 위치한 살 위에 넣고 불을 붙이면 숙만의 특유한 향기가 진찰실에 진동한다. 허나 그것도 잠시 이어 살이 따가워오면서 이름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온다. 그 아픔은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다. 약속이 타들어 갈 때마다 나는 너무 아파서 몸부림쳤다. 백가죽이 타는 것 같았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체면이 아니면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뜸 일곱 장을 다 뜨고 나면 배꼽 주위는 벌겋게 됐고 여기저기 물집까지 생겼다. 물집을 터치워야 이튿날에 덜 뜨겁다기에 집에 돌아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바늘을 불에 소독해 하나하나 터치웠다. 물집을 다 터치우고 나면 상처 부위는 너무 아리고 아팠다.
뜸치료법은 침구료법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강렬한 욕망은 모든 고통을 인내하게 했다. 이래서 아마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미래에 태어날 예쁜 아기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나는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용케도 이겨냈다. 침구요법과 지옥같은 뜸교법이 끝난 후 나는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준 쓰고온 첨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임신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공든탑이 무너지라고 드디어 나는 임신을 했다. 전신만고 끝에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뻐서 서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에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과 무한한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냈다. 어느덧 열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새 생명과 만나는 날이 돌아왔다. 진통이 시작됐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은 순산하면 산후회복이 빠르고 아기 건강에도 더 좋지만 나의 체질 때문에 순산은 불가능하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식후여서 전신 마취를 못하고 국부 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긴장됐다. 너무 걱정하지 마오. 수술이 잘 될 거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요. 옆에 있던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그 손은 그렇듯 믿음직스러웠다. 수술대 위에 누웠다. 국부 마취여서인지 정신이 말쑥했다. 수술 의사들의 말소리도 들려오고 배를 가르는 스르륵하는 칼소리도 들려오고 통증도 약간 물러왔다. 의사 선생님의 손놀림에 배 안의 모든 내장을 다 훑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곧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입술을 꼭 깨물고 참고 또 참았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고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선물했다. 힘찬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난 복덩이는 다름 아닌 공주였다. 나는 사지를 바둥거리며 우는 아기를 보고 또 봤다.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로부터 나의 배에는 소중한 내 딸을 얻기 위한 아름다운 흉터가 생겼다. 배꼽 아래부터 지렁이처럼 길게 누워있는 흉터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지기 위해 모든 아픔, 고통과 싸워서 이긴 흔적이었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추억이 살아 숨쉬는 항만이었으며 떳떳하게 모든 곤란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삶의 기록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에도 20살의 예쁜 숙녀로 훌쩍 커버렸다. 그 흉터도 20년이란 긴 세월을 나와 아픔도 기쁨도 함께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줬으며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줬다. 20년 동안 딸의 뒷바라지를 훌륭하게 해왔으며 일편단심 변치 않고 남편의 애소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 내 배에 남겨진 흉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흉터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으리라. 어쩌면 흉측하게 보이는 그 흉터는 우리 가족을 이어준 행복의 끈이었고 나와 딸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끈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행복의 견증입니다. 이제 10년, 아니 20년 후면 내 머리에도 하얀 소리가 내려앉을 것이고 얼굴은 쪼글쪼글 주름살 투성이 할머니로 되겠지만 오직 나만의 아름다운 흉터는 계속해 내 몸에 남아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내 흉터에 긍정과 찬사를 보내고 싶고 위로와 격리를 보내고 싶다. 아름다운 흉터야말로 진정한 삶의 찬가이리라.

네, 그냥 보면은 흉측해 보이는 흉터지만은요,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끈이고 또 견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힘들지만은 아름다운 길을 걸어온 증명이고 위대한 어머니라는 훈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최장춘의 창문에 깃든 이야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창문에 깃든 이야기, 최장춘. 창문은 건물의 눈동자다. 보통 사람을 마주하면 얼굴에서 가장 먼저 눈을 바라보던 집을 상대할 적에는 창문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 집의 양식과 색상은 어떠한지, 창문의 크기와 전체 벽면적의 비례는 맞는지 등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가옥 실내 구조 또는 생활 동선까지 짐작할 수가 있다. 창문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다. 지난 60년대 내가 어릴 적 살아온 집은 국가 방산이 관할하는 주택이어서 정기적으로 창틀에 뺑기치를 해주고 추운 겨울에 대비해 창문 사이에 톱밥을 두툼히 넣어주었다. 하늘땅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철 성화현상이 심해 유리창에는 새하얀 성의 꽃들이 피어났는데 때로는 폭수를 뒤집어 쓴 소나무 같고 때로는 물고기 비를 비슷했다. 그러다 아침 햇살이 펼쳐질 무렵에 갖가지 도안들이 하나둘씩 아쉽게 사라져버렸다. 그럴 때면 나는 즉각 그 빈자리에 버스랑 기차랑 그려놓으며 창문에 낀 서리와 뜬김이 되도록 오래 머물기를 바랐다. 보통 학교 창문은 살림집보다 훨씬 컸다. 햇살이 유리창을 두른 은구슬 마냥 쫘르르 쏟아져 들어올 쯤이면 교실 안의 분위기도 유난히 밝아진다. 넌없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사제 간의 질의문답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헌데 언제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간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면 벽 쪽에 기댄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서서 창문 쪽을 기웃거리는 바람에 드문드문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창문 요리 한 장 값이 엄청 비쌌다. 한 번은 곁에 앉은 친구가 새총을 갖고 장난을 하다 그만 창문 요리를 깨뜨려 선생님한테 혼쭐이 났다. 학교에 소문이 쫙 퍼져 배상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검토서까지 읽어야 했다. 그만큼 창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학교의 기쁨은 대단했다. 청소 당번들은 먼저 젖은 걸레로 창문을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냈으며 이어

종이를 똘똘 뭉쳐진 채 얼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성들여 닦는 것이 기본이었다. 한때는 창문에 종이를 붙이는 바람이 불기도 했었다. 종이를 가늘게 잘라서 가로세로 붙였기에 바깥의 풍경은 오리오리 찢어진 필름 조각처럼 보이었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때 조귀먹쟁이 별명을 가진 갑부가 지금의 해방로 보행거리 가운데다 2층짜리 양옥을 지었는데 개딱지같이 낯다란 주변의 오막살이와 달리 오기가 번뜩거리는 커다란 창원을 보면서 행인들은 부러워할 대신에 이질감이 생겨 대부분 왼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런 이질감도 훗날 거리의 여기저기에 다층 주택의 육석 들어서면서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널찍한 베란다와 큼직한 창문의 유혹이 큰데나 전망이 좋아서 한간에서 창문에 대한 선망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아마 그때로부터 아파트 창문을 장식하는 바람이 분 것 같다. 층집에 입주할 때 창문 변두리 사각 프레임을 붙이고 울긋불긋한 화분통을 줄리러니 베레란 다음 화려한 카텐을 쳐서 창문을 꾸미기도 했다. 요즘은 건축 자재가 다양한 데다 창문의 모양새도 옛날 월림 화랑의 품격을 본받아 더 다양해졌다. 어떤 집들에서는 멀쩡한 창틀 밑에 벽을 몽땅 치워버리고 쇼윈도를 방불케 하는 확 트인 톳창문을 만든다. 신형 알루미늄 소재 창틀에 유리를 두세 개 끼워넣어 보호효과를 향상시키는 기능성 창문이 이미 보편화되었다. 게다가 길역 아파트 창가에는 야간 장식 조명을 설치하여 창문마다 일종 거리 풍경을 미화하는 예술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열린 창문과 닫힌 창문의 색상은 다르다. 창문을 많이 그린 화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은 다양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열린 창문은 하나같이 선이 선명을 하고 미래 지향적인 밝은 색상이 짙어 우아했다. 반면 만화가들이 그린 닫힌 창문은 엉뚱하게 빗돌지 않으면 지나치게 정교하고 화려했다. 사회현상의 배후에 숨겨진 굴절된 진실을 암시해주는 화법이다. 희망으로 열린 창문에 비해 닫힌 창문은 정막을 헤쳐나오려는 이성과 성숙된 사색이 잔물결마냥 찰랑거린다. 창문은 심령을 대변하는 문화이자 또한 인격이기도 하다. 창문에 비끼는 그림자에서 한 인간의 됨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창문에 관한 재미있는 소설도 많다. 내가 읽은 창문이라는 단편 소설에서는 전신마비 환자 둘이 같은 병실에 누워있었는데 그들 사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적고 있다. 벽 쪽에 누운 환자는 하도 갑갑하여 창가에 누운 환자에게 수시로 바깥의 풍경을 물었고 창가의 환자는 아까운 숲속에 갖가지 새들이 날아다니었고 지금은 연인들이 정답게 손잡고 길을 거닌다고 생동하게 말해주었다. 창가에 환자가 죽은 후 벽 쪽에 누운 환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서둘러 창가로 자리를 옮겼고 그제서야 밖은 꽉 막힌 높다란 담장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곁에 환자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려고 거짓을 꾸며낸 이야기는 마치 밤새껏 담쟁이 그림을 창문가에 축혀세워 한 생명을 구한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처럼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겼다. 몇 년 전 나는 장각의 천문동을 유람한 적이 있다. 그것은 조물주가 만들어낸 자연의 창문이었다. 높이가 130여 미터, 너비가 근 60미터인 신주를 놀려온 기적의 창턱에 다가서니 삼라만상이 프레임 속에 화폭처럼 뚜렷이 비껴왔다. 홀연 두보에 창문 너머 서쪽 산에 천년운이 쌓여있고 문 앞에는 먼 오나라 배가 정박해 있네라는 식구가 떠올랐다. 활짝 열린 공간을 타고 피어난 흰 안개가 호르니까
자고로 마음 다스리기를 첫절에 놓은 건 창문에 묻은 때는 지우기 쉬워도 마음에 투영된 흠집은

치우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증삼이 하루 세 번 성찰하는 고담은 마음의 단계를 늦추지 않고 시시각각 경종을 올려 삶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평생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높은 차원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말이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신한 아침 공기를 피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마음의 창문을 깨끗이 닦는 명상이나 습관이 현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진정 마음속 창문이 투명해야 이 세상도 맑고 따뜻하게 비춰든다는 것을 알아서다. 창문은 단지 집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자 세상과 소통을 하는 숨결이다. 아무리 화려한 창문이라도 그 너머의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름다운 풍경도 메마르기 마련이다. 반대로 작고 낡은 창문일지라도 맑은 눈빛과 따뜻한 가슴으로 닦아낸다면 그 안에는 언제나 봄날의 햇살이 가득할 것이다.

네. 우리는 집에만 있어도 창문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4계절이 주는 아름다움,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사람들, 벤치에서 수다 떠는 사람들, 이렇듯 창문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하는 숨결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창문이라도 밖을 볼 수 없다면 창문의 존재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창문도 깨끗하게 닦아내어 아름다운 햇살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0: 다음으로 김경희의 도전의 매력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도전의 매력, 김경희. 난 꽤 오랫동안 안일한 삶에 안주하고 도전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그런데 나이 60이 돼서야 슬슬 이런 삶이 따분해지며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슬슬 갈마들었으며 도전과 함께 내 삶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만나고 멋있게 살아가려면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은 새로움을 선사해준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무용교실과 노래교실에서 함께 송구영신 활동을 했을 때였다. 무용교실에 다닌 지 몇 달 안 되는 나는 아직 회원들과 서먹서먹했다. 그래서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사회활동이 별로 없는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에 떠밀려서 용기를 내서 참가했다. 다채로운 공연 뒤에 흥성흥성한 노래에 맞춰 춤판을 벌였는데 그것이 최고봉이었다. 그날 노래방 기계는 멈출 줄 모르고 흥에 젖은 우리들을 위해 복무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위기에 취해서 모임을 즐겼다.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다. 우리는 정오가 다 될 무렵에야 점심을 먹었는데 술상이 무르익으면서 가족 이야기도 슬슬 흘러나왔다.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는 송여사는 남편이 출근할 때에도 퇴근할 때에도 문가에 서서 깍듯이 인사를 한다고 얘기했고 60대 후반쯤 되는 김여사는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위암약을 먹는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너무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슬며시 느꼈다. 그번에 송구영신활동에 참가하고 나서 나는 낯선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됐다. 도전은 신심을 선사해준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연변에 발을 붙이고 살아온 나는 한어 수준이 너무 낮았다. 이야기를 나누자면 쑥스럽고 말문이 꺽꺽 막혔다. 한어 때문에 난처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적당한 기회가 없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왔다. 그런데 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무 삶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았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한어 회화책을 읽기도 했으며 한어 잡지나 산문집을 보기 시작했다. 생각처럼 되지 않아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만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한어 공부를 했다. 아랫집 여자와 함께 매일 오후 3시면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어로 된 읽기 쉬운 책을 골라서 읽기도 했다. 독서를 할 때면 한 손에 연필을 들고 읽었다. 읽으면서 모르는 글자는 표기해뒀다가 사전을 찾아서 병음을 달고 뜻을 알아봤다.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글자들을 필기장에 적고 기억했다. 뿐만 아니라 메모지에 한자를 수십 개씩 적어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기억한 후에 버렸다. 책을 읽는 속도가 아직 많이 늦지만 장악한 한자의 량이 많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신심을 갖고 매일 견지했다. 내 생에 처음 한어 책을 완독했을 때 그 뿌듯함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시작이 반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진보한다는 것을 날에 따라 더욱 굳게 믿게 됐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주한민족 한 가족의 정감교대를 끈끈히 하기 위해 올해 5일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촌광 감상 주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 214가구 가정을 연변에 초대하여 현재 가정과 동심원을 그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게 했으며 연변의 역사, 저력과 민속 매력, 변경 풍광과 민족 온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경쾌한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맑고 우아한 통소 소리와 향이 풍기는 떡, 정교한 종이 공예 등 무형 문화재가 소통 체험 중에서 전성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1년에 몰입식 문화활동이 열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었는데 이들이 심오하면서도 유서 깊은 중화문화를 감수하게 했습니다. 료뇽 대련 주민 리라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을 보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체험했습니다. 막걸리와 떡을 맛보고 종이 등도 만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구역에 들어서면 민족융합이 더 온정 있게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조선족 할머니들이 배워주는 대로 김밥과 배추김치, 온면을 만들어 보면서 음식 배구에 민속 기억과 생활 시혜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청년관에서 조선족 손북 공연을 관람하고 팥죽이며 연변 특색 무침 음식을 맛보면서 전통 제조기의 소개를 경청을 했습니다. 산동 청도 주민 청소홍입니다. 삼일꾼들의 설명 소개를 통해서 이 음식 배후의 문화 이야기를 알게 됐고 민족문화 융합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각적 향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0: 훈도이기도 합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자원봉사자들의 열성 문화관광 안내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방문객들이 조선족 문화와 현대소류의 융합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사배구역 다위석이 지촌장입니다. 이번 방문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연길의 청춘 활력과 문화 저력을 느끼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민족 단결의 리념이 문화 관광 체험 속에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별강 풍경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모두는 하나가 되어 춘광의 심신을 맡깁니다. 훈천시에서는 접대 봉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관광구까지 곳곳에서 열정과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길림시 주민 량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훈촌의 이 행사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생겨 참 좋았습니다. 훈촌시 단위 통전부에서 이번 기회를 줘 가족들과 함께 놀러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만강반의 춘광은 완연하고 국문나래에는 가국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국문 성대한 광경, 경계강 춘광, 무용문화재 문맥, 민속풍정, 향촌새 모습을 핵심 내용으로 외지 가정과 본지 가정이 결연 맺기를 하고 공동건설에 참여하게 초대해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변경도시의 특이한 매력을 전경으로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성 할빈 주민 풍타키입니다. 오래전부터 도문회와 변강풍절 느끼고 싶었는데 다행히 5.1절 다채로운 연변결을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도만강 광장이 너무 북적이었고 국회 개양식이 아주 장엄했습니다. 정체로운 민속 가무 공연도 있었는데요. 직접 장구 연주를 체험하며 조선족 전통 악기의 예술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도라시에서는 현지 가정과 초대받은 외지 가정이 결연을 맺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호수 풍광과 산간 꽃바다를 감상을 하며 음식을 맛보고 일상을 나누며 우정을 증진하겠습니다. 길림 백성 주민 진영준입니다. 변강 소도시의 매력을 깊이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곳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모두들 낯설지가 않았고 진정으로 대했습니다. 서로 돕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이 기억은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주변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수겸입니다.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는 게 바로 주한민족 한 가족의 가장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변강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춘광에 대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화룡시에서는 꽃을 매개로 명절의 친구를 만나며 활방 관광객이 진달래를 감상하게 초대했는데 짙은 민족 풍경은 삽시의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남 복양 주민 고광여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달래 축제를 통해서 화룡의 다양한 무형 문화재를 느꼈습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이 소도시는요, 저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고 돌솥 음식 냉면 떡을 비롯해서 모두 너무 놀라웠습니다. 용정시 안도현 왕청현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외지 가족과 현지 주민들을 함께 봄 구경을 하고 우정을 나누며 연변의 민속 풍경을 몰입식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춘광을 약속으로 동심을 다리로 삼아 이번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민속체험, 문화교류, 변경관광, 미식공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묘의를 기피하고 소통교류 가운데서 정을 돈독히하며 한마음으로 즐기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모으게 하여 민족 단결의 따뜻한 한포 한포의 그림이 연면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게 했습니다.
1: 바닥재 가공은 훈춘 종합보세구 보세가공 전통산업 중 하나인데 단연 내 중국 제조 표식이 부착된 바닥재가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에서는 지역

0: 산업 특색을 입각해 기업의 수출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올 1, 4분기 혼춘세관이 감독관리한 바닥재 수출액은 2,800만 원을 넘어 동기 대비 23.8% 증가했습니다. 요즘 혼춘 종합보세군은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혼춘 흥가 바닥재 유한 책임회사 창고에서는 총 5,077평방미터의 중국 제조 바닥재가 순조롭게 적재를 마쳤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련 대오만 세관으로 운송된 뒤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연맹 국가로 향할 예정입니다. 혼춘 흥가 바닥재 유한 책임회사 부총경리 랑연염입니다. 세관에서 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할지 신고, 통상고 검사 방식을 적용해 우리의 통관 속도가 제고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춘세관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비해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특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의 직접 환적,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일련의 편의화 조치를 혁신적으로 시행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규모 확대와 질 재고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춘세관 종합보세구 감독관리과 부과장 류우함입니다. 혼춘세관에서는 종합보세구 정책기능 5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정밀하게 시책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높이며 기업의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관련 정책 설명을 진행하고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추진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확대와 질 재고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일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병 맞은 쪽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계정 실외 생방송이 펼쳐져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전화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 프로젝트 방송주관 공혜원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은 5.1절 연휴 기간을 계기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치 냉면을 물론 일회용 시식 음식도 많이 준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생방송 현장에서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개를 행사 중 다채로운 연변 예술 함께 즐기기 5.1절 문화쇼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연변 우선 생방송실은 연휴 오프라인 고객 흐름과 전파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정밀하게 전화했습니다. 이로써 연변 특산 일괄식 주문을 실현하며 오프라인은 인기를 모으고 온라인은 전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변 커피 장터도 열렸고 연변 좋은 상품 특색 전시 판매 구역도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0: 올해 5월 5일은 28번째 세계 천식일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에서는 6일 세계 천식일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대중이 천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으로 예방하며 증상에 따라 정확히 치료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변 조이병원 호흡내과 의무 일꾼들이 환자들이 제기한 천식 예방퇴치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환자들의 구체 정황에 근거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혈압 측정, 이혈 압도 체험 등 일련의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천식은 예방 통제가 가능한 바 관건은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만 급성 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관리를 견지하는 것이 천식을 통제하는 관건입니다. 환자들은 천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변 조이병원 호흡내과 부수임 이사 란영입니다. 기관지 천식의 방호 조치에는 유발인자 피면, 알레르기 원을 멀리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습관 및 정서적 안정보장, 담백한 음식 섭취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천식 완화 약물을 장기적으로 흡입하거나 구복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状及时。

0: 0951.
1: 10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8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또 한 번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초반부터 두 팀은 치르는 주도권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광서팀이 다소 슈팅수를 올리며 우세하는 듯 싶었지만 선제골은 연면팀 몫이었습니다. 6분경 황진비의 가로패스를 조반니가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연변팀은 일찌감치 한 골 앞서갔습니다. 광서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6분경 광서팀이 박산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가 잘 막아냈고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 때린 슛도 높이 떴습니다. 18분경 연변팀은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지만 헤딩 슛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광서팀은 23분경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에 맞아나갔고 37분경 박산에서 때린 슈팅도 빗나갔습니다. 53분경 광서팀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렸지만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연변팀을 괴롭히던 광서팀은 73분경 용정팀 박산까지 파고들어 강력한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며 끝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추가골을 뽑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홈장 연속 4경기를 마친 연변팀은 5월 24일 원정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9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2: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중앙TV 재정경제 채널의 경제정보뉴스, 중앙TV 뉴스 채널의 뉴스 30분, 24시간 자정뉴스, 뉴스 생방송실 등 여러 프로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훈춘통상구 인원흐름 세구봉, 종로 다국관광 지속적 인기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종로 쌍방향 사증 면제 정책이 시행된 후 길림성 유일의 대러시아 개방 룡로 통상구인 훈춘도로 통상구가 첫 5.1절 연휴를 맞이했다면서 통상구 출입경 인원수와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다국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 채널 중국 삼농 보도에서 5월 4일 싱싱한 킹크랩 인기 미식으로 현장에서 맛보는 체험감 만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춘은 전국 최대 킹크랩 집산지로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5.1절 연휴 기간 싱싱한 킹크랩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공식 팽배 계정 유유길림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연길의 인산 인해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5.1절 연휴 기간 전국 각지 관광지 관광객 수치가 발표됐는데 연길은 연길 방문 분위기 최고조 도시 화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바 조선족 풍정이 짙은 이 변강 도시는 뜨거운 열기로 다시 한번 인터넷 인기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벌레에 물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네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벌레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는요, 해당 부위가 가려워 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처 부위를 소독약으로

0: 깨끗이 소독을 하거나 소염 효과에 있는 제품을 바르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요, 치약이나 우유, 레몬즙, 꿀을 바르면 가름절 가라앉히고 세균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요, 은행카드를 이용해서 밀면서 독즙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족집게로 뽑으면은요, 독을 상처 속으로 더 밀어넣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벌이 쏘인 후에는요,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붓거나 또 붓길 면적이 점점 넓어지지 않았는지,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호흡곤란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목소리가 쉬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면은요,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 다쳐서 피가 나는 돌발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가재나 솜, 깨끗한 수건이나 화장지 등을 이용해서 상처를 덮고 손가락이나 손으로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이 좋나요? 출혈이 계속될 때라면요, 상처를 덮고 있는 가재나 천을 제거하지 말고 그 위에 계속 덧대야 합니다. 손에 힘이 빠지거나 쥐가 나서 누르기 힘들 때는요, 탄력 붕대나 천으로 감아도 좋습니다. 출혈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지혈한지 5분에서 10분이 흘러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반면 피가 멈췄다면 깨끗한 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소독약이나 연고를 바르며 자택 치료를 해주거나 혹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벗겨진 상처는요, 이런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터지거나 베인 상처가 아닌 벗겨진 상처는요, 출혈이 크지 않고 삼출물, 즉 맑은 진물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요, 반창고, 즉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상처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나 오염이 의심이 되거나 또 이미 고름이 나오는 감염된 상처는 무턱대고 밴드를 붙이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골절 상황이 맞대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을 부딪힌 경우 부종과 심한 통증이 있다면 골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요, 여러 종류의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눈에 띄게 부어오르지 않았거나 만지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소위를 덜내야 합니다. 반대쪽 팔과 비교를 했을 때 부어올랐거나 만졌을 때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또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야외 활동 시에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네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피부 노화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성들은요, 남성에 비해서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이에 비해서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안 받침되어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생활 습관, 환경, 영양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나이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피부 손상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은요, 이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의 보호막도 튼튼하게 유지되므로 일찍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피부 노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주요 증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미용 강사이신 김홍매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서 단순히

0: 외피 역할을 넘어 신체를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요해하기 전에 이 피부 구조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네, 일단 우리 피부가 이뻐야 진짜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피부란 우리 신체를 돕고 있는 외피입니다. 즉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피부를 우리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으로 나눕니다. 먼저 표피층, 피부의 제일 바깥에 위치한 보호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외선, 유해물질이라든지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표피층에는 수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많지 않은 수분을 최대한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표피층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 각질층, 여기에는 모두 주근세포들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처럼 이 각질세포도 우리 주근세포는 떨어지고 또 새 세포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우리 각질세포 재생주기 혹은 세포 재생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화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이 각질세포 재생주기가 늦어지면서 묵은 각질이 잘 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네. 그럼 만약 이 묵은 각질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피부에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예, 우리 피부가 뭐 당연히 누르끄러해지고 또 칙칙해지고 푸석푸석해지겠죠. 예, 다음 각질층 예, 제일 아래에 우리 기저층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흑색소 예, 멜라닌 색소가 전반적으로 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적으로 사람이 피부색을 결정하고요. 사실 흑색소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임신할 때 예, 흑색소가 기미가 우리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우리 태아를 보호하느라고 예, 흑색소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노화가 오면은 노화가 되면은 이 흑색소의 개수 감소가 됩니다. 흑색소의 개수가 예, 감소가 되면서 우리 기미 잡티가 예,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여기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역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면역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예, 아닙니다. 예. 면역은 너무 올라가서 우리 과부하가 될 때는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 면역은 똑똑해야 된다.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된다. 예, 다음 우리 진피층. 뭐 진짜 피부라 해서 우리 진피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예, 콜라겐, 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물질들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콜라겐 우리 몸에서 얘가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무너지면 당연히 피부 장벽이 예, 무너지면서 어찌입니까? 얼굴이 처지고 또 주름이 생기겠죠. 예, 그리고 우리 엘라스틴 단신단발 얘는 한 번 끊어지면 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히알루론산 요즘 우리 뭐 이마를 볼록하게 한다든지 또 눈 밑이 뭐 꺼진다든지 이때 우리 주사기로 예, 쌓였는 이 성분이 우리 번역살입니다. 예.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이외에 뭐 땀샘, 피지선, 모낭, 뭐 피지 뭐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많고도 많습니다. 마지막 피하지방 우리 사실 우리 지방하면 모두 싫어합니다. 엉덩이, 복부, 뭐 허벅지 뭐 이런데 많이 달라붙는데 예, 사실 우리 지방은 몸에서 매우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넘어졌을 때 어찌입니까? 지방이 없으면 뼈가 상하겠죠. 예,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예, 완충 작용을 하고요. 더우면 바깥으로 열을 빼주는 작용을 하고 또 추울 때는 우리 몸속의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피부는 우리 몸을 예, 보호한다. 두 번째, 체온조절 작용을 한다. 세 번째, 비타민D를 합성하고 면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 피부도 중요하지만 예, 속피부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피부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미용학

0: 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1: 피부노화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피부가 쇠퇴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장기와 마찬가지로 25세를 기점으로 우리 피부도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봐요. 피부노화 서서히 25세부터 네. 뭐 콜라겐이 빠져나갑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피부노화의 주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1: 예, 노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제가 오늘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나이와 흘러가는 세월, 자연 노화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두 번째, 우리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과 활성산소. 세 번째, 예, 폐경. 우리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여 예, 탄력이 떨어지고 또 탄력이 떨어지니까 어찌입니까?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수분이 감소되면서 예, 주름이 생기고요. 폐경 후 우리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폐경 이후 노화가 급속히 우리 증가가 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예, 네 번째 열피부 노화 예,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열을 통하여 노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사우나에 장시간 앉아있는다든지 또 춥다고 우리 난풍 그 히터를 장시간 켜놓는다든지 예, 이런 현상들이 모두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말릴 때도 예, 먼저 얼굴에 팩을 붙입니다. 팩을 네. 붙이고 머리를 말립니다. 이러면 드라이기로 어찌입니까? 얼굴에 열이 닿지 않겠죠.
0: 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피부 온도는 그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 많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피부 온도는 31도 좌우입니다. 예. 우리 핸드폰을 예, 장시간 얼굴에다 대고 통화를 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우리 뜨끈뜨끈하죠?
0: 그러면.
1: 열이 막 나죠? 이렇게 얼굴에 열감이 있으면 수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우리 피부에 또 주름이 생기면서 예, 수분 장벽이 무너지며 예, 노화가 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뭐 환경오염이란 다 잘 아시겠죠. 뭐 먼지, 공해물질, 뭐 자동차 이런 뭐 배기가스 이런 유해물질들이 우리 피부 건조, 트러블, 뭐 색소 침착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어요. 그럼 이 피부가 노화가 됐다는 주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1: 첫째,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주름이 많으면 뭐 노화가 온 것이겠죠. 예, 두 번째, 우리 색소 침착. 정말 젊어서 뽀얀 피부가 우리 나이가 들면은 어찌입니까? 피부색이 어둡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색소가, 흑색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적인 예, 원인입니다. 예. 세 번째, 우리 건조한 피부. 나이가 들면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예, 네 번째, 탄력. 예, 콜라겐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 탱탱하지 못한 처진 피부로 우리 변하게 됩니다.
0: 네.
1: 아래에 제가 그럼 탄력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피부가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지와 식지로 이렇게 손등을 꼬집습니다. 예, 손등을 예, 집어서 얼리는데 1초, 2초, 3초 있다가 넣습니다. 이때 회복 속도가 빠르면 아, 나는 탄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회복 속도가 느리면 아, 탄력이 좀 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피부 노화가 더 빨리 된다고 봅니까?
1: 첫째, 유전입니다. 선천적으로 피부 질환이 있는 이런 피부를 갖고 태어나서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예, 어김없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외선 노출이 심한 사람들, 뭐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우리 어부들 뭐 또 보초를 서는 군인들 장시간 뭐 추운 날씨에도 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있죠. 세 번째 피부

0: 장벽이 약한 사람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장벽은 피부의 제일 바깥에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호막이 깨지면 우리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 물질들이 쉽게 침투가 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분이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노화가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를 들면 아토피 환자들, 이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렵다는 것은 열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열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계속 가렵습니다. 따갑고, 그리고 우리 지술렌, 격소 피부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가렵습니다. 이래서 꼭 염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수분 보충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피부들은, 예, 그 외에도 우리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 뭐 오염된 환경, 밤을 새는 사람들, 또 피부가 특별히 하얀 분들, 네, 피부가 특별히 하얀 분들은 우리 좀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습니다. 이래서 주름도 빨리 생기고, 그 다음에 기미, 색소, 침착이 또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젊어서는 뭐 젊어서 예뻐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또 관리를 소홀히 해주실 때, 예, 좀 노화가 빨리 온다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평소 잘 자질을 못하면은 피부 노화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피부 노화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요?
0: 잠을 충분히 자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네. 우리 자외선과 같은 이런 유해 자극으로부터 그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우리 피부 노화 측정기로 실험 대상자를 우리 조사한 결과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뭐 주름이라든지 또 색소 침착, 또 피부 탄력이, 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미인은 잠꾸러기라죠.
1: 네.
0: 예, 아마도 뭐 이런 여기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혈액순환이 줄어듭니다. 이래서 피부에 영양물질과 수분을, 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요즘 뭐 좋은 영양제가 많죠. 뭐 영양제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이 우리 잠을, 예, 잘 자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같고 또 잠을, 예, 잘 자는 것이 틀립니다. 예. 잠은 충분하게 자되 7시간, 예, 수면 보상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 또 잠이 부족한 건 영양제나 물로는 우리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노화 예방에 아주,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외선이 많이 노출이 될수록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0: 예. 자외선이 우리 노화의 주범이죠. 자외선은 우리 세포의 DNA에 손상줄 뿐만 아니라 콜라겐을 또 파괴해요. 우리 주름, 뭐 여드름, 또 피부 건조증, 뭐 검버섯 이런 같은 것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피부 노화는 우리 햇빛을 받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햇빛을 쬐었을 때 우리 햇빛을 쬐은 후 15분 내로 급속히 그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단백질 세포를 손상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무력해주는, 예, 없애준다고 뭐 해도 되고요. 그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아마, 아, 제 기억으로 500만 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500만 개의 항산화 이 효소를 다 쓰고 나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어려서부터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우리 활성산소를, 예, 만들어낸다면 어찌입니까? 이 SOD란 그 항산화 효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노화는 당연히 빨리 오겠죠. 그래서 평생 우리 공직에서 일하신 분하고 또 어려서부터 그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된 분들, 제가 뭐 지금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0: 그렇죠. 밖에서 당연히 많이 그렇죠. 일하다 보니.
1: 예. 분들이 많이 더 화가 빨리 오겠죠. 그렇죠. 예,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예, 때문에 우리 햇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뭐 우리 모자 또 자외선 차단제는 그 필수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무슨 뭐 발토시라든지 수건. 뭐 또 예, 목을 감싸주기, 뭐 또 장갑이라든지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피부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0: 맞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그렇죠. 또 몇 년, 몇십 년을 뭐 바깥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더 주의를 돌려야 되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 술 조금씩 뭐 들어도 괜찮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과음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1: 네, 술이 뭐 피부에 당연히 안 좋죠. 뭐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마시대가 많습니다. 예, 또 그 분위기 때문에 예, 첫째 술은 독소를 일으킵니다. 이래하여 뭐 비타민 A, C, E와 같은 우리 항산화 비타민이 흡수를 예, 방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수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 염증을 일으킵니다. 네. 여드름. 이런 붓기 같은 것을 해서 술 마신 다음 특별하게 이튿날 어찌입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 세 번째 홍조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면 어찌입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뭐 세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이래서 술을 마신 다음 우리 뭐 딸기코가 되는 분들도 예, 거의 대부분이 우리 뭐 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한마디로 알코올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 술은 뭐 적당히 마시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그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알겠어요. 그리고 주변 보면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흡연도 피부 노화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부 노화 흡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이 담배가 건강에 뭐 안 좋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뭐 잘 알 것입니다. 예. 예, 담배 연기에 많은 이런 유해 물질들이 예,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 몸속에 비타민C와 콜라겐을 파괴시키고 이 담배 연기가 혈액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탄력을 약화시키고 또 그 연기 때문에 피부 건조함을 예,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우리 눈밑 주름 또 눈밑이 꺼지고 그다음 우리 입술 주변에 주름이 생깁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우리 담배를 피우면 어찌입니까? 입을 오므리게 되면 입술을
0: 맞아요.
1: 오므리게 되면서 그 쓰는 예, 근육 때문에 아마 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피부 노화를 방지함에 있어서 어떤 피부 관리 제품을 그럼 발라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1: 이 노화를 예방하는 우리 화장품을 몇 가지 든다면 첫째 자외선 차단제. 우리 노화 피부라 할 때 우리 피부가 얇고 피부장벽이 약화됐습니다. 피부장벽이 예, 튼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이 방어 능력이 약합니다. 우리 눈 밑이라든지 목 같은 데는 특히 꼼꼼하게 잘 발라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장시간 우리 외출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예, 좋기는 2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예,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기초 화장품 예, 우리 첫째 수분 크림입니다. 예. 수분 아시죠? 우리 피부는 건조하고 또 주름이 생길 때는 당연히 수분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콜라겐 아까 피부 탄력이 결정한다 했습니다. 콜라겐이 네네. 때문에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뭐 영양 크림이라든지 그다음 또 재생 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수분 하면서 우리 수분 크림에 매우 집착을 하면서 예, 기초 화장품을 바를 때 제일 마지막에 수분 크림만 바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수분 크림을 발랐을 때 예, 수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당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예, 수분 크림은 입자가 작습니다. 예, 입자가 작습니다. 예, 때문에 수분 크림을 바른 후 꼭 우리 살짝 뭐 유분기가 있는 영양 크림이라든지 재생 크림 같은 것을 발라서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요즘 같이 뭐

0: 자외선도 좀 강하고 건조한 날씨는 수시로 덧발라 주실 것을 강추합니다.
1: 네. 그리고 특히 여성들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평소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은 남성들은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은 편이거든요. 남성들은 전성적으로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0: 그렇죠. 예, 남성들은 예, 피부 노화가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피부는 여성들 피부보다 그 두께가 24% 예, 더 두껍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양이 햇빛을 받는다 해도 여성들처럼 예, 기미나 색소질환이 짙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섬유가 예, 더 많기 때문에 노화를 발생하는 그 자체가 예, 늦습니다. 반면 우리 여성들은 콜라겐 함량이 남성들보다 25% 적습니다.
1: 네.
0: 또 키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경 이후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고 했죠. 때문에 우리 볼살이 빨리 처지면서 예, 주름살이 빨리 생긴답니다.
1: 네.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평소 부지런히 팩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늘고 있어요. 팩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죠.
0: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팩은 피부 노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쉽게 말씀드린다면 팩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듬뿍 넣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추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 에센스나 예, 또 팩에 들어있는 에센스가 예, 똑같은 성분이라고 할 때 효과는 틀립니다. 기초 화장품을 사용한 증화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수분이 증발합니다. 증발하고 우리 팩에 있는 그 증화에는 팩이 재질 때문에 공기 중으로 수분이 증발하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화장품을 바르고 그 위에다 뽀샘머 예, 랩을 예, 씌워 넣는다면 당연히 증발이 되지 않겠죠. 수분이 예, 유지됩니다. 예, 팩은 우리 기본적으로 보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그래. 그럼 팩을 붙인 후 몇 분이 있다가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좋긴 우리 15분에서 20분입니다. 20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우리 피부에 수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분이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우리 피부가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비가 오는 날 장화를 신고 장시간 다녔을 때 또 우리 고무장갑을 오래 끼고 어쩜가 그 설거지를 했을 때 예, 세균이 생기거나 또 주부 습진이 예,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 과한 상태에서 예, 붓거나 또 우리 염증이 옵니다. 그래서 15분 이후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밀폐 효과가 예, 좋아집니다. 하지만 피부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수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건강한 피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과하게 된다고 할 때는 피부 장벽을 깨뜨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1: 그래요. 어떤 친구들을 보게 되면 팩을 붙이고 사는 분들도 저기 어떤 건가 나빠요? 좋아요?
0: 예,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팩을 처음에 붙였을 때는 우리 밀폐 효과가 예,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은 팩에 있는 그 성분들이 증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증발을 하게 되면은 팩의 성분만 증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의 수분도 증발을 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1: 그러면은 꼭 붙였던 거 어느 시간대
0: 그렇죠.
1: 떼고 잠을 자는데 세안을 하고 자면 좋은가 살짝?
0: 아닙니다. 예, 세안을 하지 않고 팩을 뜯은 후 뭐 가볍게 크림 정도만 살짝 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세수를 이때, 안 하고?
0: 그렇죠. 이때는 뭐 그 수분 크림 같은 것을 살짝 발라주면 좋고요. 대부분 뭐 팩을 그 시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씻지 않는데 간혹 가다가 씻는 마스크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로 관리실에서 많이 쓰는 마스크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들이 예뻐지려고 하루에 한 번씩 일일 1팩을 하는데 어떤가 피부 건강에 뭐 좋아요 나빠요?

0: 건강한 피부에서는 뭐 큰 상관이 없지만 민감한 피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 매일은 나쁘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가게끔 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팩은. 예, 때문에 우리 뭐 유통기간 또 권장 사용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도 그러면은 피부 노화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0: 그렇죠. 예, 지나친 세안. 우리 세안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사실은 예, 우리 피부를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1: 그래요.
0: 세안제에 다 있습니다. 그 미세하게 예, 피부를 그 뭐 깎아내린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분이 있습니다. 예,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각질층의 피지 성분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까 그 피지는 기름입니다. 예, 우리 피부에서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피지가. 그런데 이 세안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 여드름이 생기겠죠. 예, 두 번째 물이 온도 20도에서 25도가 예, 제일 예, 좋은 온도이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예,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은 피지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모공이 넓어집니다. 모공이 넓어지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또 건조하니까 주름이 생기겠죠. 예,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 습관은 예,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네.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예, 모두들 다 잘 알다시피 예, 손에는 세균이 예, 가장 많은 그래.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때문에 세안을 하기 전에

시간은 1995년으로 흘러간다. 리리가 운영하는 식당은 몇 차례 옮긴 끝에 마침내 규모를 갖춘 새 가게로 거듭나게 되었다. 리리는 오랜 친구인 아보와 호생, 갱경 부부, 강청재 부부를 새 식당에 초대했다. 이날 식당에는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명품 치마를 차려입은 리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왕아 씨는 아보와 호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자 살짝 의아해했다. 리리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넘기며 예쁜 두 명의 여성 친구를 추가 초대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지난 뒤 리리는 두 명의 여성을 데리고 돌아왔다. 한 명은 회사의 회계사인 오회계이고 다른 한 명은 외자회사의 사무원인 장아 씨다. 새로운 여성들을 본 아보는 마음이 살짝 흔들림을 느꼈다. 아보는 여러 식당 사장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리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리리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보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아보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당 운영자 친구들은 영업을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다. 리리도 가게에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면 아보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문의하고 조리 방식까지 확인하는 친절을 보였다. 아보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하면 리리는 언제나 예전 규칙대로 두상을 정성껏 차렸다. 아보가 손님을 모시거나 손님이 아보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리리는 거의 말없이 조용히 시중을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좀 더 강조드리면 우대 활동이가 독특합니다. 첫째, 우리 5.1절 휴거이 연휴 쉰 다음에 5.1절 휴가를 쉰 다음에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래 428원대에 하는 가격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고, 또 우대 활동 내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0곽 사면 10곽을 드렸댔는데 10곽에 12곽을 더 드립니다. 다시 꽉 싸도 4곽을 드리고, 예, 이래서 우대 활동이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약공장 측에서 하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특대 우대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많은 만성병들은 장기적인 치료가 쓰여집니다.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두 달 치료해서 뚝 떨어지는 병들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심내혈관계통 질병도 그렇고, 우리 서양적으로 많은 신경성 심장병요, 신경성 위병요 하는 이런 신경문란에 관한 질병들 역시 이런 만성병이면서 엔간한 약 갖고는 아이 됩니다. 치료가 오래 진행돼야 됩니다. 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병, 골가병도 있습니다. 골가병은 우리 불시더 癌증이라고까지 비교합니다. 죽지 않은 암이다. 치료 방법이 없고 사람한테 고통은 주고 오래 간다는 말이죠. 골가병 하면은 제일 많기는 이 요추간반 탈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슬개골, 무릎관절을 말합니다. 예, 중의에서는 시관제라고 합니다. 슬개골이라고 하죠. 예, 무릎관절염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골가병들이 제일 전형적인데, 치료해봐야 결국 위나 상하고 나중에는 객소가 들어간 약을 쓰면서 몸이 나고 소화가 아이되고 위를 망치고 이런 후유증까지

0: 까지 남게 됩니다. 이래서 고가병 치료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을 써봤는데 효과를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렇대서 치료를 안 한다 할 때는 고가병은 심해지면서 사람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고통도 심합니다. 이래서 부시도 애정 죽지 않은 암이다 하죠. 이 약은 효능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허리, 무릎, 관절염에 좋다고 이 이런 여러 가지 고가병에서 그 치료하는 방법이가 역시 간하고 콩팥이 나쁘다 할 때는 고가병이 심하게 진행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아, 제 기운이 아림지 입간구복에고 오랫동안 썼습니다.
0: 예.
2: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그닥 되던 게, 아, 이 약을 먹은 게 정말 좋습니다. 나는 예, 위도 나쁘고, 담나이 나쁜다. 그래 놓고, 예. 예, 밥이 맛이 없고, 썩 하면 매슬겁고, 어느 약을 써도 방송이 말아이 들었는데, 이거 먹은 게 정말 좋습니다. 그때 예. 밥이 맛있고, 그 다음에 변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담나이 만날 아파서 옆구리 아파 이단 펼가지고 더 먹었는데 우선 이거 아이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밤에
0: 이미 만에 간 담낭에는 특별히 좋습니다.
2: 예, 1등의 약입니다.
0: 예.
2: 그리고 또의 밤에 꿈이 만해서 방금까지 안 왔는데 꿈도 지금 없어진다. 그리고 예. 눈도 예, 영 맑아진다. 네, 예. 그전에는 이 수핑 보삼에, 소지 보삼에, 아톰보다는 눈이 너무 깔깔하고 부위에서에, 보다는 못 봤는데, 지금이 두 시간 봐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너무 잘 좁아지시겠다.
0: 네.
2: 그래서 얘네 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를 소개해서에, 우리 언니 석 달 다 쐈습니다. 우리 언니 종왕은, 간이 나쁜다. 강경화 시 초랍되다. 예?
0: 네.
2: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원에 치료하고 나왔는데도 그냥 예, 밥도 맛이 없고 매슬겁고 맥이 없어 자꾸 누워있을 때다. 그래 이후 석 달 잡순 다음부터는 밥이 맛있단다. 그리고 맥이 네. 나고 영 네. 좋단다. 그래서 예, 네. 오늘이 우선은 우대할 때 이게 얼마 좋습니까? 네. 우리 언니가 둘이 다 예, 열통씩 배달 받다고 떠나 한 개입니다.
0: 열통에 열두통 드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은 다 참가하셔 싸놓으십시오.
2: 예. 예, 내 약이 좀 있지만 예, 또 값이 오른다는데 어쨌든 예. 계속 먹어야 되지. 그래야 예.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고 감기다.
0: 연필로 만든 약 그것도 이 제약 기술이 발달한 현대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약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 이런 약은 만나자면 정하지 않습니다.
2: 예, 전화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 배달 받으려고 전화 한 개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이야기라 할 때 약통마다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이런 설명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설명서에다가 우리 이 허리나 다리 이런 고가병이 좋다고 똑똑히 밝혔는데 이거는 밝히지 않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네.
3: 연기 입간 구호액은 집에 위가 지금 집어있는데 내가 쓰고 먼저 냈었는데 이게 광해지 형이 불편합니다. 네. 우리 누이는 그 강경화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제 약을 많이 썼지만 어째 크게 나쁜 게 알겠나만 합니다. 제 나시장이 자꾸 거머지 두루강에 나세 괜하고 이랬는데 이래서 내 이거 선택했었는데 벌써 두 달 쓰니까 이게 음식 맛이가 돌아서고 그리고 이게 저기 맥이란 게 자연스럽게 나게 된다면 계속 잠 잘 오고 이러면서 어쨌든지 석 달, 넉 달씩을 그 다음에 가 검사했다고 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강경화 증상 많이 도와줬다고
0: 예.
3: 그래서 나 내세가 있지 이래서 이 약은 장기로 이거 복용하라고 나이 많을수록 대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내일 줄 모르고 이랬는데 약은 어쨌든
0: 장기적으로 먹기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약이 그리 없습니다.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
3: 이 약이

0: 약 이게 좀 약 무시라고 나왔겠네. 이생이 어떤 약을 잘 했나만 합니다. 이 병원에 담배가 많으니까는 비일하게 못 놓으면 약이 같은 병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막 뒤에 어쨌든 이 좋은 약 많아서 이번에 좀 활동도 좀 더 좋은데 가시나 자꾸 어떤지 못한 얘가 정말 부진이 싸다고요.
1: 네. 부짐이 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501-2797번입니다.
0: 네.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간이, 우리 몸에서 간이가 주로 진을 주관합니다. 진이란 게 무엇인가? 중에서 말하는 진은 우리 보통 로백성들이 말하는 힘줄. 인데 근육, 정맥 이 네 가지를 진이라고 말합니다. 진이 그 다음에 이 진을 간이 주관한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이 좋으면 힘줄, 인대, 근육, 정맥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고백이 지방간도 있고 방람도 안 좋아요. 한 소환되고 특히 입이 썩고 옆구리 펴면서 이런 밥맛이 없으니까 밥 잘 먹지는 영맥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1: 예.
3: 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 깎고 가지고 먹고 있는데 아주 뭐야 소환되고 소화 잘 되고 밥맛이 당깁니다.
1: 예.
3: 네, 밥 잘 먹으려 맥이 나고 그러니까 연기 깎고 가요 석 달 먹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 좀내 수치도 정상 수치로 되고 예. 그래서 나는 전립선에서 밥사변이 영 찾았습니다. 다이어트 보지 화장실 다녔습니다.
1: 예.
3: 그래 놓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머리 어지럽지. 아이, 정신이 안 나서 이래. 고생인데, 내꺼 연기가 900만원부터 해. 아, 한번 소변하게 많아지면 소변 자주 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 이 약 자체가 콩팥하고 간을 다양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 통질병들 콩팥이요 뭐 전립선이요 뇌도염이요 그 병을 치료하는데 매리 좋습니다.
3: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 이게 아, 이 약이 효과가 좋고 또 약도 별로 많지 이번에 한때 참고해 또 좀 더 따라줘야 된다.
1: 잘 들어있습니다. 근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다시 보면 예. 예,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3: 아,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거 뭐가 몸이부터 난단 말이에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네. 예, 저는 연기 입가구부에 어쩌면 약도 딱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안이 쓰겁고 맥이 없고 맨안에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머리가 흐릿하고 항상 그저기 밤잠도 자지 못하고 밤잠 자고 일어나면 발에 하심이 두께가 유리처럼 버쩍버쩍했습니다. 그래 발을 걸지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밤잠 자지 못해놓거나 그저 뭐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몸 그저 떨리고 그저 춥고 손발이 지르고 그리고 속에까지 다 할까 야 저만 가진 고통 다 깊었습니다. 점약은 써봐 주사도 마다 땡도 마다 저 탄약은 다 쓴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용지 깔고보게 쓰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나타냈습니다. 영상으로 돌아오고 예. 맥이 나고 정신 나고 밤잠 잘 잘까 예. 그런 언니가 그렇게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면 내 배 더 배달 받을까네 그럽니다. 좀 장기적으로 써보자.
1: 네. 이번에는 싸놓으십시오. 외국관계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고가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가병 치료 우리 일정한 연세가 들게 되면은 대부분 발생하는 만성질병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고 또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은 꼬부랑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들도 그래서 허리 아파서 꼼짝 못하겠다 무릎이 아파서 그 100m도 못 걸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런 고가병 치료는 이런 연기 깡구복에 같은 약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그렇게 약을 많이 써도 어떤 사람들은 말

0: 합니다. 나는 약을 아마 한 마대 두 마대 썼을 겁니다. 마대라는 게 뭡니까? 옛날부터 우리 그 많은 양을 비교할 때는 한 마대 두 마대 이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을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던 분들 우리 연기 감고 보게고 쓰고 어느 순간부터 밤에 돌아눕제도 쉽게 돌아놓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장마당도 못 가던 분들 장마당도 가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아프지 않단 말입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네.
2: 네. 첫감인데 문이 영지 이 감에 목에도 문이 하다 그럽니다.
0: 네.
2: 우리 언니가 예 방송을 들어보고 소리 어떻게 아픈가 하면 담남도 달걀도 못 먹고 예 그다음에 무릎도 그 텐션 감돌이고 기관 감도 있고 야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0: 네.
2: 이거 들어보니까 예, 하도 그리 좋아서 예, 좀 따겠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0: 네. 이런 분들 꼭 쓰십시오. 우리 연기강구복액은 좀 종합적으로 일체 다병에 쓸 수 있는 약이 돼서 예,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차차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예. 이래서 물약이고 부작용도 좋고 OTC 약이고 해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0: 예.
2: 예, 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네.
0: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래서 고가병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 요추간 봅시다. 요추간판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도 이 요추간판 추간판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허리에 있으면 허리 요자를 붙여서 요추간판이라고 합니다. 기실, 경추, 흉추 다 있습니다. 추간판이라는 게 이 추간판이 섬유가 굳어지면서 섬유변이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굳어진다 할 때 우리 그 섬유환이가 터지고 불로가 내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수액도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건파지 나쁘거나 간이 나쁜다 할 때는 이런 몸에 있는 섬유질들이 싹 굳어지고 터지고 끊어지고 이럽니다. 이래서 허리 요자를 붙인 요추간판이가 터지거나 물러가게 내미거나 이래서 안에 수액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예. 무릎도 한 가지입니다. 무릎 관절을 만들고 있는 힘줄 인대가 십자인대라면 이게 다 굳어지면서 오는 겁니다. 때문에 간하고 건파지 좋아지는 전형적인 약 영지 입간구복액을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귀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에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 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수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그 외에도 저희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세환. 순백세환은 이 약이 상품명입니다. 진짜 약명은 비선량조알입니다. 비위하고 콩팥에 특별히 좋다 하는 약입니다. 비위란 우리 음양오행학에서 보면은 토에 속합니다. 흙입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이 땅이 비옥해야 거기에다 뭐 심든 간에 뭐가 잘 날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만성 그 전폐성 위염이라든가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또 특히 팔루싱어엔이라든가 위주성 위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유머라성 강균에 이런 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이 순백쇠환을 쓰십시오. 순백쇠환은 30종의 약이 들어가면서 이런 위병이 나타나는 원인이가 대부분 염증입니다. 염증이 많습니다. 위너에 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벌레 있는 채소를 먹든 뭘 먹든 찬 걸 먹든 깨끗하지 못한 걸 먹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점막이 계속 항상 염증에 노출됩니다.
1: 네.
0: 우리가 모르고 먹는 그 상추 쌈이라며 눈으로는 이 세균이나 뭐 이런 게 안 균이나 이런 게 안 보이지만 다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어서 그걸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지 너무 이런 생식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이나 고치나 파이나 우리 민족은 이 생식을 너무 하는데 이 남방 같은 데 가서 파이나 오이를 장에 찍어 먹어도 그게 대한족분들은 놀랍니다. 니 절대 이렇게 먹지 말라고.
1: 그렇죠.
0: 이렇게 먹으면 아이 된다고 놀랍니다.
1: 네.
0: 근데 우린 그거와는 상용적으로 먹지
1: 않습니까?
0: 그거 다 이래 삶지 않고 요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한 균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머라성 강균. 유머라성 강균은 우리 그 흙에서 많이 나옵니다. 변이나 예, 동물이 변이나 또 이전에는 인변도 땅에다 걸음으로 주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그다음에 또 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염됩니다. 같은 그릇에서 같은 식기를 써도 전염이 됩니다. 예. 만약에 위수성 위염이 있고 유머라성 강균이 있다 하면은 좀 아일린 없습니다. 암으로 번지는 예, 비율이 높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유머라성 강균 같은 거는 이 발달한 나라 발달하지 못한 나라 이게 좀 이 국민들이 이 유머라성 강균에 감염된 비례 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발달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이 위생이 아이 되면서 그런지 유머라성 강균 장양신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우리 100 이상부터는 양성이라고 합니다. 100마리. 유머라성 강균이란 게 뭔가 하면은 위하면은 우리 그 위는 펌문이 있고 유문이 있습니다. 문이 두 개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위는 식도하고 이어진 부분은 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서 배리 있지 않습니까? 배리 시작되기 전에 십이지장하고 이어진 부분을 유문이라고 하는데 요 유문 그 부분에서 사는 균입니다. 막대기처럼 생겼습니다. 이 위라는 거는 사실 예,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사실 위병 치료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쉽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 하루 삼실만 먹으니까 때도 없이 또 맛있는 거 보면 또 간식도 먹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러다 보니까 위가 제일 이 고통스럽습니다.
1: 아.
0: 예. 이래서 위병이 치료됐다가도 자주 재발하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부단히 끊임없이 염증이 계속 생깁니다.
2: 네. 잠시만요.
3: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나도 순백시안 쓰고 있습니다. 난 병이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약도 약수도 안 되던 게 순백시안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2: 네.
4: 심장도 주자로 둘이 해서 주자를 해도 계속 후두두하고 황황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순백시안 먹고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자꾸 급박 손이 허해가지고 소변이 자꾸 급했댄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2: 네.
4: 소화물성 안 돼서 밥을 바로 못 먹어 맥이 없던 게 이 순백시안 먹어 소화 잘 돼서 밥 잘 먹고 맥이 난다.
2: 네.
4: 그래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랬습니다.
0: 네. 이번 활동은 독특하죠. 예, 들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참가하십시오. 좋습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6: 네.
5: 예, 수고 많습니다.
6: 네.
5: 나는 예, 순백시안 쓰는 환자입니다. 이 네. 약을 복용하고 예, 그 간 수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내가 예, 이번에 시병원에 입원해서 예, 그 땀에가 둘이 다 올라와 내려가지 않아서 내가 도를 풀어내서 그래서 병원 약을 써서 쓸 정도의 선생님 간을 듣고 예, 이 약과 그 영지 그

0: 아주 두 가지 같이 복용한 결과에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그 당뇨도 재보니까 어떤 6이고 10kg 됐다는 국정원에서
1: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0: 네,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야, 선생님 소원약 아들에서 감사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이약은.
1: 예, 이약은 빼놓지 말고 계속 쓰십시오. 예. 이약에 간선을 같이 도와주고, 간선이 문제를 치료하는 30종이나 되는 약이 들어가나서, 예. 이 노충룡이라든가, 우리 백작 배출이라든가 다 간세포를 재생하는 약이 돼서 이 약을 해서 원래 한 날에 두 번인데 한 번 더 가량해서 세 번 쓰셔. 그게 낫습니다.
0: 아, 네, 알았습니다. 예.
1: 예.
2: 네.
1: 간이 나쁜 사람들 약은 많이 써도 안 됩니다. 예.
0: 예, 예. 수고 많습니다.
2: 그래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세 환에는 백출이라든가 백작이라든가 진피라든가 울금이라든가 특히 이 사군자람이 이런 균들을 다 없애는 약입니다. 그러면서 간 콩팥을 손상 주지 않죠. 예? 순백세 환에는 쓰게 되면은 간 콩팥이가 대비 좋아집니다. 간세포 콩팥이 세포가 재생되는 약입니다. 예? 이래서 순백세 환 효능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즙어 간선한다고 예? 금비작용이 있고 이 순백세환이가 금비 익기 작용이 있고 즙어 간선한다고 똑바로 썼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이 유머라성 강균 때문에 끊임없이 소염제를 먹는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네, 폭도가 상당히 크고 또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노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시죠.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고향. 아무리 화려한 보물도 내 고향이 정연산과 물에 비할 수 없습니다. 대옥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바람 사랑사랑 불어오면 사랑도 함께 피어나고 모든 게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서영근 작사, 장서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은 날, 함께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산으로 떠나볼까요? 박장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산으로 가자, 양세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겨울은 길지만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낡은 것은 떨쳐내고 새로운 희망이 꽃망울 터지는 계절. 우리 모두 함께 웃어봅시다. 최관성 작사, 최동명 작곡의 새해만 꽃피는 봄을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반려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다음으로 갖고 온 사랑과 헌신을 담은 가요. 조례화 작사 강현종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잊기 쉬운 소중한 경험으로 남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업무, 학업, 관계의 압박은 우리의 마음에 무게를 쌓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소리, 산의 신선한 공기,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향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이 됩니다.

0: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인 박용일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조선독 학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조선독 학춤은 이 1908년 6월에 우리나라 공무원에서 비준한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명부에 오른 아주 큰 종목입니다.
0: 2008년에 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종목 명부에 올랐군요. 그렇다면은 이 우리 조선족 학춤의 류전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예, 네, 이 학춤의 주요 그 류전 지역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소와 길림시 등 기타 일부 조선족 직거구입니다.
0: 네.
1: 그 중점 지역은 안도현이고 주요 보존 단위는 안도현 문화관이며 그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는 제2대 전승자인 강덕수인데
0: 네.
1: 그는 오래전부터 제1대 전승자인 김재선이라는 사람한테서 학성을 전수받고 또 그것을 보호하였습니다.
0: 아, 그러니 지금은 제2대 전승자까지 나왔군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뭐 장고춤 여러 가지 춤은 아는데 이 학춤은 어떤 춤인지 좀 궁금합니다.
1: 예, 그 우리 그 학춤의 기원이 오래된 그 춤으로서
0: 네.
1: 학 모양이 그 탈을 쓰고에
0: 네.
1: 날씨의 움직임을 재치 있게 무용화한 귀한 조선족 민속 예술입니다.
0: 네,
1: 예, 학춤에 대한 그 최초의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0: 네.
1: 고려 시기부터 보이는 게. 고려사의 기재에 의하면 학춤은 77명이 참가한 대형 가무등의 한 부분으로서 5번 소용무가 끝나면 학 련화대를 추었다고 합니다.
0: 네.
1: 예, 춤에서 학은 전반 과정에서 련꽃을 터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1493년에 출판된 악학 계범에는 박을 치면 청악과 백학이 나는 듯이 발을 들이고 지랑판 앞에 나아가서 라는 춤 보법을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
0: 네.
1: 이는 학춤도 독립적인 공중의 무용예술을 설명해 줍니다.
0: 그렇다면은 이 조선족의 학춤은 어떻게 전승이 됐습니까?
1: 예, 네, 그 조선족의 학춤은 연변에서 제일 처음 민간

0: 문재인, 김대선 이런 사람이 딸려서 전성되고 세운되는데, 네. 그가 그 마을에서 학종을 쓸 때는 흰 옷을 입고 초선을 신고 또 흰 부채를 만들어서 항의 날개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1: 네.
0: 예, 이 김대선은 1890년에 조선 강원도 금강의 한 민간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서 여러 가지 무용 기회를 입혔다고 합니다.
1: 네.
0: 그는 1936년에 고향을 등지고 지금의 안도현 영정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여 왔다가
1: 네.
0: 다시 지금이 만보지로 이수하여 와서 농사를 지면서 학춘과 같은 전통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자랑하였습니다.
1: 네.
0: 예, 또 1952년에 그는 문예 경연대에 참가하기 위하여 학춘을 선택하였는데 자기 집 이불안을 뜯어서 학을 만들어서 공연하였다고 합니다.
1: 그랬군요. 근데 이 학은 뭐 조선족이 예로부터 선호해온 길성물로서 이 십장생의 한 가지이며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데 이런 길성물을 춤에 도입해서 만든 학춤은 그럼 어떤 특점이 있습니까?
0: 예, 그 학춤에서는 학의 특성과 동작에 그 맞춰 춤 동작을 신랄하게 표현하면서 네. 자연과의 조합을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춤에서 학의 형상을 보면 첫째는 민송 아래서 잠든 학, 또 둘째는 초병인양 잠든 학 뒤에 서서 흰 다리를 들고 선 학, 셋째는 고향산천의 산수를 애틋하게 봐주는 학, 넷째는 장백산 천지의 맑은 물에 모습을 비춰보는 학, 다섯째로는 서로 부리로 기술을 다듬어주는 학, 여섯째는 대롱을 부리는 학 등이 있습니다.
1: 이 학춤은 자연과 잘 어울려지면서 그 멋 속에 경쾌하고도 섬세한 율동이 조화되고 또 점과 선의 미를 교묘하게 처리해서 춤사위를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봄날의 연변에서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문화적 만남이 네티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5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유명한 국풍창작자 에트 강순천 9월이 이 조선조 학춤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연변으로 향해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조 학춤을 주제로 숏클립을 제작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문화 매력을 풀어내고 오랜 무형문화재 유산이 젊음을 통해서 주목받게 함으로써 전체 온라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조선조 학춤은 선학을 이미지로 한 전통춤이며 연변 조선조 민속문화의 찬란한 보물로서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동작이 가볍고 자세가 우아하며 미적 가치와 문화적 상징 의의를 겸비하고 있는데 안도현은 이 항목의 중요한 전승지로서 무용기술의 보호와 전파 및 혁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습니다. 온라인에서 5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이 젊은 블로거가 100년 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와 만났을 때 전통과 조류가 공명하며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무형문화유산 대화가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변 방문 중 9월은 안도현 문화관으로 찾아가 모리평 무형문화유산을 배우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조 학춤의 5대 전승자인 리영화에게 몰입식 교육을 받았고 기초적인 춤 기법, 호흡 리듬, 정확한 형체와 자세, 심층적인 문화적 내포에 이르기까지 학춤의 멋을 원형 그대로 재현하고 학춤의 생동감 넘치는 운치와 정신적 핵심을 구현함으로써 전통춤의 정수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학춤의 혼을 진정으로 리하기 위해서 9월엔 안도 백화고

지역에 가서 렌즈를 부삼아 연변의 자연 생태와 학춤 동작을 융합시켜 문화관 속 무형문화 유산 기술을 일상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숏클립 형식으로 수많은 대중들의 시야에 전달했습니다. 연변에서 학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지내는 동안 9월은 연변의 학 그림자 속에 민족의 기계가 숨어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숏클립에서 연변 사람들은 땅을 옥토로 일구는 능력뿐만 아니라 힘든 나날을 박자로 만드는 마음도 있다. 학처럼 두 발이 진흙 속에 빠질지라도 흙탕물을 덜어내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용기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동방미학과 따뜻함이 가득 찬 학춤 쇼클립은 동영상 플랫폼에 공개되어 수만 명의 네티즌들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산과 바다를 뛰어넘은 무형문화유산의 만남은 가장 진실한 문화적 공감을 통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다가가고 이를 사랑하게 만들었으며 전통문화가 더 젊은 감각 속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은 돈보다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야 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야.

여태껏 고생한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왜곡이라는 공간적 이점까지 더해져 모든 일의 선택과 책임의 주체가 남의 시선, 사회적 통념이 아닌 온전히 내가 되었다.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이 여행이 낯선 풍경들이 새로운 인연들이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다는 걸 데이비드 덕분에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매 순간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내가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도 여행을 통해 큰 돈을 벌지도 못했고 인생이 180도 바뀌지도 않았다. 대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됐다.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됐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죽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평생 간직할 추억이 많아졌다. 여행을 통해 얻은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거면 충분하다.

여행을 조금 더 현실적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은 여행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자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쥐뿔도 없는 편에 가까웠는데요. 그가 돈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워킹홀리데이 동안 뭐 더 소중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의 세계 여행기를 읽으며 세상엔 상상 그 이상으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많다는 것에 마음 한구석에 온기가 전해집니다. 여행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은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당연한 이치도 새삼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로 인해 감동받는 살아갈 만한 세상임에 스르르 미소가 번지기도 합니다. 가진 게 많아 여유롭게 쓰고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즐기며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분명 돈은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적은 돈으로도 만족도 높은 삶을 즐기는 그들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의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그들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며 낯선 문화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더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복받으며 누리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돈보다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야와 함께 세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도 그때 느꼈던 평온함과 기쁨은 잊히지 않습니다. 바람의 향기, 맛있었던 음식의 기억, 만난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스스로가 성장한 모습까지 모두 하나하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우리의 삶에 색채를 더합니다. 이런 기억들은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칠 때마다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힘을 주며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여행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부루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루 기획의 최덕휘,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6: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네 인생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으로 된 우리네 인생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연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은 가요 안홍천 작사 작곡으로 된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행복이 노동실 피어나는 시간,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노동실과 함께 달콤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김치의 매력과 정겨운 맛을 담은 노래, 림송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1세를 함께 들어보시죠. 김상군 작사, 리태호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1: 현명해져 버립니다.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손해볼 일은 애초에 하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삶이란 정해진 답안지가 없는 오지탐험과도 같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할수록 우리는 아주 작은 희망 하나라도 붙잡고 기어코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반짝이는 등대 하나를 발견한 항해사처럼 그 희망은 비록 신랄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지도이니까요. 도전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 클럽이고 저는 신금철입니다.

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이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얼음판을 건넨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분명 사랑해서 선택한 길이고 누구보다 행복해지고 싶어 시작한 여정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혹시 나 때문에 혹은 나의 서툰 배려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특히 내가 낳은 아이와 가슴으로 품은 아이 그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면은 그 고민의 무게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오히려 과도한 눈치가 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혹시나 아이에게는 부담스러운 강요가 될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조심스러운 진심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아끼기에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느덧 창밖의 가로수들이 연두빛 옷을 갈아입는 완연한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른 중반의 평범한 워킹맘이자 이제 막 돌을 지난 아들

아내와 어느덧 9살이 된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또 조금은 묵직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대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의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한 차례 이별의 아픔을 겪은 재혼남이었으니까요. 저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금지옥엽 키운 딸이 굳이 왜 아이까지 있는 남자를 선택하나며 통곡했습니다. 당시 7살이던 남편의 딸아이는 부모님 눈에 우리 딸 앞길을 막는 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부모님 기준에서 0점, 아니 마이너스 100점짜리 사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 자신의 모든 과오와 형편, 그리고 5살 딸아이의 존재를 숨김없이 털어놓던 남편의 정직한 눈망울을 말입니다. 망설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남편의 진심은 제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했고, 신기하게도 그가 사랑하는 아이까지 기꺼이 품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서운할 정도로 저보다 제 부모님께 더 지극정성으로 대했고, 그 진심 어린 노래 끝에 저희는 마침내 가족이란 울타리를 세울 수 있었죠. 결혼 후 셋이 된 일상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이에게 나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평생 아줌마라고 불러도 괜찮으니까요.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다려줍시다.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새겨진 친엄마의 자리를 억지로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줌마와 딸이라는 묘한 경계 위에서 조금씩 서로의 온기에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놀이공원을 가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 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는 시간들이 쌓이며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정상 가족의 형태를 닮아갔습니다. 적어도 작년 가을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분께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9살이 된 딸아이는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압니다. 아빠가 재혼해서 얻은 새엄마, 그리고 그 새엄마가 낳은 진짜 동생. 이 복잡한 가계도가 아이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합니다. 요즘 딸아이는 부쩍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아기를 예뻐하긴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거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 문득 느껴지는 아이의 시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색함과 소외감이 서려했습니다. 저는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절대 차별하지 말자. 이럴 때일수록 첫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자. 그래서 아들이 울어도 딸아이의 질문에 먼저 답하려 노력하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기분을 살핍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과도한 예민함이 오히려 아이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오후 아들을 겨우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딸아이가 제가 아끼던 유리컵을 깨뜨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제 물음에 아이는 울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줌마가 힘들까봐 혼자 물잔을 내리려다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아줌마라는 호칭이 그날따라 유독 시리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제가 동생을 돌보느라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실수조차 짐이 될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이 날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까봐 무서워하는 아이의 그 절박한 배려.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쓴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한 엄마가 되려 애쓰는 제 처연한 모습 말입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괴롭히는 건 아이의 작은 사회입니다. 이제 고학년이 될 아이는 친구에게 저를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할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단 1%의 망설임도 없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너네 엄마랑 너랑 안 닮았어 라고 말하는 짓궂은 친구들의 목소리에 밤잠을 설치진 않을까요?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이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나 열등감이 될까봐 저는 매일 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내가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의 지분은 온통 너란다. 하지만 이 진심을 전하기 위해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혹시나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제 입술은

곁에 다칩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쉽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의 도화지에는 여전히 서로 섞이지 못한 색깔들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쏟는 사랑이 딸에게는 박탈감으로 읽히지 않기를, 저의 과도한 예민함이 아이에게 부담감으로 전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형태가 조금 특별하다고 해서 사랑의 밀도가 낮은 것은 아닐 텐데, 왜 저는 오늘도 딸아이의 눈치를 보며 간식 뭐 먹을래? 라는 사소한 질문조차 조심스럽게 던지는 걸까요? 어쩜 우리는 서로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도 아이의 방 밑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고민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방법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깨뜨려야 하는 유리컵 같은 걸까요? 서른 중반, 아이 엄마가 되어서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이토록 많습니다. 우리의 눈 아프게 쨍한 물감이 언제쯤이면 탁하지 않은 맑고 투명한 진심의 색으로 남을까요? 네, 오늘의 사연 듣고 왔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째 딸에게 쏟는 신경은 이 사랑의 증거이지만은 동시에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의 불안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차별하지 말아야지라고 되뇌며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그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서 아이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 조심해야 할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아이는 나이 차이도 성별도 상황도 다릅니다. 똑같이 해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맞는 사랑을 주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동생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고 첫째는 엄마와 대화가 통하는 든든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첫째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딸아이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결정은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라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딸아이의 마음은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너도 엄마라고 불러도 돼라고 말하는 대신 호칭이 무엇이든 너는 내게 첫 번째 보물이야 라는 사실을 평소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호칭은 관계의 결과물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첫째가 느끼는 소외감은 이 재혼 가정이 아니더라도 모든 첫째가 겪는 통과 의례입니다. 하지만 이 재혼 가정에서는 그 이유를 아마 그 피가 섞이지 않아서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첫째와 단둘이 외출해 보길 바랍니다. 그때만큼은 아마 아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직 첫째의 관심사와 친구 관계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온전한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벽을 만듭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엄마를 어떻게 소개할지 걱정이 된다면은 무겁지 않게 슬쩍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동생 때문에 엄마가 예전만큼 너랑 못 놀아줘서 미안해. 혹시 마음속에 속상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일 궁금하거든. 이런 식의 대화는 아이에게 나의 부정적인 감정도 엄마에게는 수용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쥐와 인간은 노벨문학상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작가 존 스텐벡의 작품인데요. 두 뜬에게 일꾼의 꿈과 우정을 그린 길지 않지만 짙은 여운을 남기는 중편소설입니다. 소설은 조지와 레니의 오랜 우정과 자신들의 땅을 사서 일구려는 그들의 소박한 꿈이 경제 대공황의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도돌이 일꾼들의 외로움과 비애, 운명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하지만 어수룩한 거구의 레니, 작고 다부진 조지, 성격도 외모도 정반대인 두 사람은 늘 함께 붙어 다닙니다. 담요 꾸러미를 짊어지고 일거리를 찾아 캘리포니아의 농장들을 전전하는 두 사람은 남의 땅에서 일하고 푼돈을 받는 신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땅을 사서 일구고 가축을 키우려는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랜 우정과 아름다운 꿈을 나누었던 두 친구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약자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가는 간결한 대화와 극적인 장면 구성으로 두 친구가 겪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그런 정신나간 친구랑 자네처럼 영리하고 작은 친구가 함께 돌아다닌다니 재미있지 뭔가. 대부분의 일꾼들이 혼자서 떠도는 반면 성격과 외모가 정반대인 주인공 레니와 조지는 늘 함께 다닙니다. 힘이 장사이고 거구인 레니는 순수하지만 어수룩해서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한편 작고 기미한 조지는 그런 레니를 타박하면서도 살뜰히 보살핍니다. 독자는 조지가 레니만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분염을 늘어놓으면서도 일자리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며 레니와 함께 다니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조지가 마보 슬림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친한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게 더 좋으며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다니면 아무 재미도 없이 지내게 되고 결국 속이 꼬여서 남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지는 레니와 함께 다니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렇듯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인 조지도 레니에게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농장에 연후 고립된 등장인물들과 대조를 이루던 이들의 순수한 우정은 애석하게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비록 해칠 마음은 없었다 해도 레니의 커다란 소나귀에서 작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듯 결국 레니도 조지의 손에 죽고 맙니다. 오랜 우정과 아름다운 꿈을 나누었던 두 친구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약자를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거대한 모기 사슬의 일부로 포섭되고 맙니다. 비록 조지의 선택이 레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조지와 레니를 비롯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제각각 외로움에 허덕이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다 한쪽 팔을 잃은 늙은 일꾼 캔디는 병든 개를 벗삼아 지내는데 동료 일꾼들은 냄새가 지독하다며 그 개마저 안락사를 시켜버립니다. 농장의 위란 검둥이며 곱사등인 마구간지기 크룩스는 백인 일꾼들의 숙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지만 실은 외로움에 쩔쩔맵니다. 또한 농장주 아들인 컬러의 해픈 아내는 실은 남자들

군인 농장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외로운 젊은 여자일 뿐입니다. 농장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자기만의 작은 땅덩이를 꿈꾸며 컬리의 아내는 영화 배우를 꿈꿉니다. 이들의 꿈은 일견 개인들의 노력과 헌신 혹은 행운을 통해 이루어질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함께 쫀을 모아 작은 집과 3,000평짜리 땅과 소 한 마리와 돼지 몇 마리를 갖게 될 거야. 저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부드러운 온기를 나누고 싶은 바람, 친구와 함께 일하고 즐기며 살고픈 소박한 바람이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묵묵히 고발하며 그 어떤 탈출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서도 조지와 레니가 마지막까지 돌림 노래처럼 함께 되뇌던 희망의 고절은 독자의 귓절을 맴돌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이야기의 시간을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4일간으로 한정하고 또 장소를 설리너스 강가와 농장으로 한정한 채 설명적 진술을 배제하고 정경 묘사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외면 묘사로만 일관합니다. 하지만 얼핏 단순 담백해 보이는 그 행간에서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상반되는 조지와 레인이라는 두 인물의 우정과 애환, 낙원에 대한 희망과 좌절 같은 감정이 저절로 배연화와 어느새 독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 결말에서 사소하고 평범한 조지의 동작과 대사에서 그의 서글픈 심정이 절절하게 배연화와 심금을 울립니다. 작품의 문체적 특징을 꼽는다면 변곡적인 특성과 간결함입니다. 연극의 대사처럼 군더더기 없이 응축된 대화문은 각 인물의 성격을 탁월하게 드러내면 물론 사건의 단서와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각기 경험하는 소외와 그들이 지닌 한계는 그들 자신의 입을 통해 선명히 제시되며 화자는 일련의 사건을 담담한 문체로 쫓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믿을 수 없이 참혹한 결말을 마주하고도 그 책임을 특정한 한 인물에게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일은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현실의 무게감만이 독자를 짓누릅니다. 한번 잡으면 놓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담담하고도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출간되자마자 평단의 찬사는 물론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스타인백을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한편 간결한 대화와 극적인 장면 구성에 힘입어 수백 회 이상 연극 무대에 올랐으며 세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스페인 감독 오리올 플로의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밀폐된 호텔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쌓아올린 거짓말, 고리처럼 연결된 반전,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인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106분 동안 이어지는 고도의 지적 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철저히 밀폐된 호텔 방에서 시작됩니다. 성공한 기업가 에드리안 도리안은 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고 그의 연인인 사진작가 로라는 피바다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됩니다. 방의 문과 창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현금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에드리안이 이 사건의 최대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협의를 벗기 위해 에드리안의 개인 변호사 펠릭스는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는 금메달 변호사 버지니아 굿맨을 소개합니다. 버지니아는 약속 시간보다 3시간 일찍 도착해 치명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검찰이 중요한 목격자를 확보했고 3시간 후에 법정에 출석시킬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에 에드리안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진실을 말하고 완벽한 변호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압박 속에서 거짓말과 진실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에드리안이 처음 내놓은 것은 그가 정교하게 꾸며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로라와의 불륜 관계를 신비한 인물에게 들켜 10만 유로의 침묵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로라의 휴대폰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함정에 빠졌다고 깨닫고 도망치려 하지

0: 갑자기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 에드리안을 기절시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로라는 이미 죽었고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자신은 대리 희생양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피해자 서사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한눈에 거짓말을 간파하고 신문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소년 다니엘의 실종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마침내 위장을 벗고 밀실 살인 사건 뒤에 숨겨진 더 끔찍한 살인 사건을 털어놓습니다.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의 가장 존경한 점은 라쇼 몽식 서사 기법을 사용해 진실의 거짓말 속에서 계속 뒤바뀌도록 한 것입니다. 이야기 버전이 수정될 때마다 한층씩 인성이 벗겨지고 처음에 불륜 협박에서 교통사고 은폐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에 이르기까지 에드리안의 이기심, 냉혹함, 위선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로라의 나약함과 참회, 다니엘 부모의 강인함과 지혜는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영화의 인성 묘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극한의 롤리와 반전으로 관객의 긴장을 끈 끝으로 조입니다. 밀실 살인 사건의 해결, 침몰 진실의 폭로, 가짜 변호사의 정체 반전까지 모든 반전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핵심은 단순한 사건 해결 이야기가 아니라 인성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사람이 명예와 욕망에 휩싸이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랑과 정의는 거짓말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완벽한 범인은 없고 치밀해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통쾌한 복수를 통해 우리에게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해도 죄악은 결국 햇빛 아래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님은 마음속에 숨겨진 양심이고 모면할 수 없는 진실이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의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 걸작을 넘어 인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모든 관객들에게 선악과 진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2: 노동은 사랑을 전해줍니다.
1: 노동은 꿈을 심어줍니다.
2: 노동은 희망을 안겨줍니다.
1: 평범한 일터에서 빚 뿌리고 있는 그대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1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3월 25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강,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강,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과거의 선택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습관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붙잡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사과해의 글입니다. 여자의 기분 관리. 그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 집 긴 걸상에 걸터앉았다 하면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아들에 대한 불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유순한 우리 어머님도 그녀를 될수록 피했다. 멀리서부터 그녀가 오고 있으면 아무 일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면서 바쁜 척했다. 웃으면서 맞이했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대꾸가 없는 대화에 그녀는 재미를 잃었는지 그 후로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집에 건너가 또 집안 허물을 보았다. 얼마 뒤 그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어머니는 그녀가 이렇게 된 데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면서 몹시 자책했다. 그때 그녀를 그런 방식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면서. 과연 그녀는 불행했을까?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그녀는 행운스럽지 못했을 뿐 불행한 건 아니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 세월에 얼마 안 되는 대학생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지 각박하거나 냉정한 분은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은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출근했다. 큰 돈을 벌어들이지 못해도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하고 뭐니 뭐니 해도 성미가 부드러워 동네 사람들은 둘이 싸우면 그녀 탓이라고 했다. 그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중점 대학을 졸업하고 여지껏 온전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다 해도 성격이 밝고 마음씨가 착하다.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우리 집안 형님 한 분이 떠오른다. 형님의 남편, 즉 나의 오빠는 우리 또래 중에서 돈을 제일 못 버는 편이다. 하지만 형님은 우리 또래 여자들 중에서 제일로 아름답다. 더 정확하게 말해 형님이 풍기는 기질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남달랐다. 해마다 설명절이면 친척들이 한데 모이는데 집안 여자들끼리의 신경전은 은근히 짙은 화약 냄새를 풍길 때가 많다. 남편 능력에서부터 자식, 성적, 옷 가격, 액세서리까지 어느 것 하나 비기지 않는 것이 없었다. 유독 형님만이 그런 대화에 끼지 않았다. 형님은 커서 웃으면서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한 번은 누군가 옆에서 가만히 있는 형님에게 시답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내년에 자네도 밍크코트 사입어야지. 남편한테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으란 말이야. 이 말에 형님은 허허 웃으면서 또박또박 대답했다. 식구들이 건강한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전 가족이 건강한 걸로 만족합니다. 할머니는 이런 형님을 야무지다고 예전부터 좋아했다.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다. 네, 형님 말이다. 애가 도래에 비해 생각이 깊어. 얼마나 야무진지 좀 보렴. 제 가족 잘 거두지. 처사가 대범하지. 언제 누구니 잘 산다고 지부둥해 있는 걸 못 봤어. 쟤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 암 그렇고 말고. 나는 갓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엄청 예민해 있었다. 만약 그때 엄마가 곁에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도 동네 그녀처럼 변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쩍하면 신경질을 부리는 나를 보고 이렇게 타일렀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말도 아끼고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아야 돼. 이때 내뱉은 말은 가시가 되어 상대 마음을 찌르고 이때 행한 행동은 칼날이 되어 상대 마음에 생채기를 낸단다.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는 이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엄마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무리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꼭 감고 깊은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런 말이 있다. 웃으라. 그러면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 여성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스스로 기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린 것 같다.

계속하여 명전다의 글입니다. 교문 앞에 문구점. 10년 전에 이웃이 지금 내가 사는 구역에 옮겨와서 아들이 다니는 사립중학교 맞은쪽에 문구점을 차렸다. 천하의 부모 마음은 다 불쌍하다고 했던가. 교문 앞에 가게를 차린 주인은 태반이 학생들의 학부모이다. 냉면을 파는 가게, 음료를 파는 가게, 부침개를 파는 가게를 차리고 학교의 철제 담장 너머로 자기 아이가 아침 체조를 잘하는지, 체육 시간을 잘 보는지, 학급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다가 점심에 아이가 교문을 나서면 즉각 점심을 먹이고 침대식 의자를 펴서 점심 휴식을 취하게 한다. 이런 작은 장사를 하는 학부모들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온갖 방법을 다해 벌어들인 푼돈으로 집 식구를 먹여 살려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나는 그의 가게로 문구를 사러 갔다가 이 삐 연필을 오리 주둥이 모양으로 잘 깎아서 파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납작하고 굵은 연필 끝으로 재빨리 답안지를 채울 수 있어 기계 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었다. 책가위를 더 많이 팔려고 여주인은 책가위를 씌워주는 무료 봉사까지 했는데 그 속도가 북방 사람들의 물만두를 빚듯 잽쌌다. 책가위 한 장을 팔아봤자 50전이나 1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뒷글 모아 태산이라고 천장쯤 책가위를 팔면 아이에게 롱구와 한 클레를 사줄 수 있었다. 가게 주인이 아이와 친밀해 보이는 집은 거의 없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12살 되는 아이는 집 식구를 묵뚝뚝하게 대해야만 쿨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문구점 주인의 아들도 레외가 아니었다. 한 번은 그의 꼬마 친구들이 문구를 사러 왔을 때였다. 어머니는 아이의 눈높이 맞추어 몇 가지 브랜드 문구를 적극 추천했다. 그런데 그때 카운터 뒤에서 점심을 먹던 사내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낮은 소리로 외쳤다. 우리 엄마 말 듣지 마. 그리고는 꼬마 친구의 머리를 눌러서 쪼그려 앉게 했다. 얼떨떨한 기색으로 얼굴을 든 꼬마 친구는 그제야 제일 값싼 문구가 모두 여주인에 의해 매대의 맨 밑줄에 진열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꼬마 친구는 미안쩍은 생각이 들어 친구를 위해 카운터에 기어이 우유 한 병을 두고 갔다. 그 우유병에 새겨져 있는 활짝 웃는 아이의 그림을 본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다. 아이의 팔이 밖으로 굽었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숨기지 않고 광명정대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아이로 교육하려고 했던 것이다. 미안쩍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었다.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금의 아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문구를 구매하고 있어 장사를 하기 힘들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실은 인터넷에서 사인펜 한 세트를 사면 적어도 스무 대는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라면 잉크가 말라들어 이 여러 대는 잘 써지지도 않는단다. 여기까지 말한 어머니는 감탄하듯 뒷말을 이었다. 부모란 이렇단다. 항상 아이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려 하지. 아이가 듣지 않으면 한낱 원망과 잔소리로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는지. 갑작스런 어머니의 서글픈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아이는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간단 명료하게 태도를 표시했다.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리운이 좋은 문구를 마음에 들어 하면 나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어느 날 아들은 문구점의 절반 공간이 텅 비어 있고 낯선 사람 두세 명이 한참 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방세마저 낼 형편이 못 되자 부모가 문구점의 절반 면적을 반찬가게에 양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그들이 하나의 가게를 함께 써야 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해석했다. 내 외삼촌과 다른 친척이 함께 간이식당을 꾸린 것도 이렇게 했던 거다. 한 사람은 아침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점심과 저녁 장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전문 밤 장사를 했지. 이렇게 세 집에서 한 개 가게를 써서 사람은 쉬어도 가게는 쉬지 않았기에 밤새를 분담하면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단다. 남자아이를 감동시킨 것은 물품이 꽉 진열돼 있어 가게가 그토록 비좁은 상황에서도

0: 아버지가 방법을 대여 가게 안에 다락방을 만든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라고 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만든 편안한 잠자리와 낯다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엄마와도 상의했지만 장사를 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다. 너를 위해 가까운 곳에 휴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니?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웠던

나온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송위 작사 리얼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연변의 정겨운 고향 풍경이 떠오르는 가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 담긴 가요입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만장단으로 된 렴광현 작사 서영화 작곡의 바구니 타령 준비했는데요. 이 가요는 바리톤 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덕 작사 황성렬 작곡의 시골의 웃음 타령 준비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일상과 웃음이 가득한 풍경이 그려지는 가요입니다.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진학풍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마운 마음 준비했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은 곡으로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드린 가요입니다. 늘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응해야겠죠. 김명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90년대 창작된 김문희 작사 류영섭 작곡의 장보고 돌아온다 보내드립니다. 장보고 돌아올 때의 농민들의 즐거운 심리를 멜로디로 표현한 가요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임효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내 고향 좋고 좋다 보내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가요 중 하나죠. 땀 흘려 일구어낸 초수학의 기쁨이 담긴 가요입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에는 기계화 설비가 농산일에 투입되어 농민분들의 어깨가 들썩이며 송순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경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수나오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5월 10일은 바로 어머니의 날이었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나요?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0: 어머니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당연하게 여겨지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매일 아침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때로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힘껏 살아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1: 맞아요. 그럼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0: 담긴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사랑이 가득 담긴 어머니의 도시락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수학생 지민이와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1: 지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정성이 가득하고 따뜻한 어머니가 있어요. 지민이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다양한 메뉴로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0: 월요일에는 김밥과 계란 후라이, 화요일에는 떡볶이와 만두, 수요일에는 구이김과 야채전까지 늘 새롭고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1: 또 지민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예쁜 꽃 모양이나 동물 모양으로 깎아주고 작은 간식까지 꼭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기분에 따라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는 이벤트까지 늘 함께 들어있었어요.
0: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모두 지민이의 도시락을 둘러싸며 부러워했어요. 와, 지민아, 너희 엄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매일 이런 도시락을 먹고 싶다.
1: 지민이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살짝 뿌듯했지만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고 고맙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0: 가끔은 메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민이는
2: 오늘 이거 싫어. 어제 먹은 게 더 맛있었어.
0: 라고 응석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늘 미소 지으며 내일은 더 맛있고 지민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피곤함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지민이 기분만 먼저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였어요.
1: 어느 날 새벽 지민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창밖은 캄캄하고 어둡기만 했는데 부엌에서 은은한 불빛이 비쳤어요. 지민이는 궁금한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가 보았더니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0: 어머니는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도록 분주히 움직이면서 지민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을 골고루 펴고 야채를 예쁘게 썰고 지민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놓고 포장까지 꼼꼼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1: 눈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지민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매일 맛있게 먹는 도시락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날이 밝기 전부터 일어나 피곤함을 무릅쓰고 만들어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0: 그제야 지민이는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응석만 부리고 고맙다는 말도 못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1: 그날 저녁 지민이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마치고 쉬고 계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엄마, 매일 맛있는 도시락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동안 응석 부리고 못된 말도 했고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1: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따뜻하게 지민이를 끼어나 주시며 말했어요. 지민아, 엄마는 너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 내가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모습만 보면 엄마는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진단다.
0: 어머니의 따뜻한 품은 지민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민이는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꼭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스스로 방정리도 하고 신발도 가지런히 놓는 착한 어린이가 됐어요.
1: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릇 닦는 것도 도와드렸어요.

0: 어머니가 피곤해 보일 때는 어깨도 살살 주물러드렸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1: 지민이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요.

0: 친구들, 지민이의 이야기 어땠나요?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어요. 친구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1: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깊고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엄마의 사랑은 늘 곁에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철수와 그의 어머니의 따뜻한 이야기예요.
0: 철수는 소학교에 다니는 착한 어린이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서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린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철수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 학교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오면 늘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웃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때? 라고 부르며 깨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철수는 정말 부러웠어요.
0: 하지만 철수는 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데리러 오셨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직접 데리러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철수는 점점 속상해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데리러 오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1: 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 엄마, 내일은 학교에 데리러 와줘. 친구들 엄마는 다 와요.
1: 어머니는 철수의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했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일이 너무 바빠서 자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0: 하지만 어머니는 철수의 소원을 꼭 들어주기 위해 정말 힘을 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을 서둘러 끝내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학교 교문까지 달려왔어요.
1: 엄마가 직접 데리러 와준 날, 철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쑥스럽기도 했지만 뿌듯했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0: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데리러 와준 날은 자주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철수가 이미 잠든 뒤인 경우가 많았어요. 철수는 혼자 방에 누워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외로워했어요.
2: 엄마는 언제쯤 올까? 오늘도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야 하나?
0: 하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1: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우리를 키워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시간을 쪼개고 힘든 일을 참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0: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가슴이 뜨끔하고 찡해졌어요.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0: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모습, 힘들어 보이면서도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 시간을 쪼개가며 학교까지 와주셨던 그 따뜻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1: 철수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지를요.
0: 그날 저녁 철수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힘드시죠? 제가 속상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1: 철수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는 철수를 따뜻하게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철수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는 전혀 힘들지 않아. 철수가 바로 엄마의 힘이야.
0: 철수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진짜로 행복을 느꼈어요. 그 후로 철수는 전혀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러 오셔도 전혀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착한 아이가 됐어요.
1: 철수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꼭 교문에서 기다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힘들게 일하고 시간을 쪼개고 피곤을 참아가며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0: 네, 친구들, 오늘 들은 두 이야기 모두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매일 작은 정성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두 번째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깊고 큰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1: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매일 아침 챙겨주시는 식사, 잠들기 전 들려주는 이야기, 힘들 때 위로해주는 말, 늦게까지 일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 곁에 없어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0: 어머니의 날은 단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진심 어린 말, 스스로 방 정리하기,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작은 일들까지 모두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큰 보답이 돼요.
1: 친구들도 오늘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해 보세요. 우리 모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착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성장하자고요.
0: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 산새 우는 산, 봄이 오면 살구꽃 하얗게 피이고, 가을이면 모루가 익어가는 산, 우리 마을 뒷동산 나는 좋아요. 앞산 뒷산 산마다 보배 많은 산, 야산에선 약재를 캐요 오고요, 침산에선 석탄을 캐요 내는 산, 우리 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북경에 이른 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 요청합니다.
0: 네.
1: 오늘 오후 1시부터 문진을 시작하는데 내일에는 홍군 하루, 모레는 북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반까지 환자를 진찰하게 됩니다.
0: 네.
1: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반 중의 선생님들하고 달리 칠보진맥법이라는 것을 아주 익숙히 장악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칠보진맥법이라 하기 때문에 1664년도에 출판된 맥결회변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죠. 진맥법인데, 이 진맥법을 우리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일반적인 중의 선생님들이 진맥하는 방법보다 독특합니다. 능히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더 한층 심도 깊게 말이죠.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한 뒤 끝에 말이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먼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진료라는 그 범주를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히 넓습니다. 봅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말이죠. 쇠윈이라는 데 어지럼증, 또 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 질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뇌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 그리고 고혈압, 저혈압, 관심병, 이러한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환이 갑상선 항진이나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갑상선 결절에 갑상선 염증에, 그리고 또 결절에 관계되는 질병에 유생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에, 말초 신경염,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에,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에 만성신염이라든가에 신결소, 간담계통의 질환에 만성간염이라든가 강경화라든가 담낭염이라든가에, 골관절계통에 관계되는 질병,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구통, 이러한 질병에, 그리고 변비,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 걱정.

0: 우울증, 불안장애, 우울증, 쌍거증이라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에 지방간,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마비되고 저리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저려나는 이런 병증,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무기력증,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서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연변에서 중의도 보여받고 서의도 보여받는데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더라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말이죠. 이름난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이분이 오늘 오후 1시부터 문진하는데 내일은 오근 하루에 모레는 마저 북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반까지 문진합니다. 기회를 마저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마저 내서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혈관 질병을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에 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말이죠. 종류를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에 그리고 심률 문제에 심포염이라든가 심원성 졸사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말이죠.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제때 말이죠. 해결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이죠.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심근에 말이죠. 혈이 부족한 상태로 처해 있게 되면 늘상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심교통이옵니다. 심통에 그리고 가슴이 늘상 두근다거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사업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다 아주 불편하고 이 문제를 더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 말이죠. 졸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스라합니다. 갑자기 사망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절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심혈쇠갈증이 나타납니다.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혈이 이상하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이 문제를 또 절대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또 사망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막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혈이 모자라고 산소가 결핍하기 때문에 늘상 말이죠.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심지어 말이죠. 하늘 땅이 팽팽 돌아갑니다. 그리고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폐경색이라든가 신경색이라든가 근스에 이런 말죠. 폐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어찌 나빠서 이래 소변 볼 때 담배기 나가고 그리고 전립선에 아주 밤소변이 차수형 많습니다.
0: 예예.
2: 그래 고생하다. 자꾸 북경에 오신 영지가 선생 치료 좀 받자고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연결해 계십니까?
2: 예예. 예.
0: 그럼 오늘 오후부터 1시부터 문진 하니까 오늘 오후에 오십시오.
2: 아 오후에?
0: 예예예. 예,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북경에서 오신 영지강 선생님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위축성 위험도 있으면 어제 음식도 조금만 뭐, 이

0: 해라도 먹으면 솔쌀 자꾸 하는 소리예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용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도 항상 이 속으로 그도 무슨 한 술 두 술 먹는데 그도 꿀뚝 찬 것 같은 게 소화해야 되는 소리.
1: 예.
0: 그리고 그다음에 이 소변이 있잖아요. 그도 급하고 자꾸 어떤 때는 이 요실금이 있는도. 자꾸 실수라면서,
1: 예. 예,
0: 원래 연구사에서 나게 약도 많이 쓰고,
1: 예.
0: 연구도에 좋다는 인상 다 보이고 이랬는데 어제 별로 아이 났더란 말입니다.
1: 예, 예, 예.
0: 깨던 게 이번에 이 염지강 선생님 약 지금, 예. 우선 한 달가량 거 있었는데, 소변도 많이 드물어지고, 이전에, 옷수석 시거나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설사로도 용 자꾸 해서 용 애나던 게 그 설사가 지금 먹고 예. 속이 이 위가 예, 용 시원한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0: 봤던 예, 게 어디로 다 내리밀었는데 용이 예, 좋습니다.
1: 그래서
0: 예. 예,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났는데 나도 예, 오후에 가서 또 치료를 받자고 그린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어찌가면 예, 나는 있을까, 예. 진주하고, 그, 뭔가, 그래가지고, 허리도 그렇고, 예. 되게 앞, 오른 씨구나, 마, 말입니다.
1: 예, 예.
3: 강철수 선생님 뒤에서, 예. 에, 친구 여러 번 맞고 약도 먹었는데, 영 효과도 탐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 친구 오늘 그 길 가겠다 했습니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3: 수고하세요.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그 염지강 선생의 그 치료를 받는 환자인 것 같아요.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아, 조절도 아이 되고 예. 밤에 이달 못 자고
1: 예예
4: 하고 이래면 그래서 예. 지금 치료를 이제 뭐 다부터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 혈압 조절되는 것도 많이 낫고 이전에 수면제를 먹어야 그래도 한 서너 시간 자던게
1: 예
4: 그다음에 수면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예예
4: 가슴도 답답하던 것도 많이 낫고 내일 좀 예약해서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예, 그러면 내일에 그저 아무 시간 따내서 오시면 됩니다. 온건 하루 문제라니까,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북경에서 예, 전문가 선생님 오신입니다 하니까 예약하자 그런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예, 어제 요즘에 혈압도 온정되지 않고 혈당도 좀 높고 자꾸 예 머리 어지럽지 나고 온몸이 사지 자꾸 영 나른함에 밥맛이 영 없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예 이 북경에서 선생님 오신다니까 예 상세하게 보이고 맥을 예 뭐입니까 보이고 저리 보이려고 12날을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예 예. 내일로 예. 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지선합니까?
1: 예, 맞습니다.
6: 예, 제가 한나 강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1: 예.
6: 제 집사람이가 다리실에서 다리실에서 그런데 그게 볼 수 있습니까? 거기가 뭐?
1: 예, 예, 예. 우리 중일로 말하면 신장에 양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느 예. 분을 보이겠습니까?
6: 집사람 보려고 그래요.
1: 아니, 이 우리 선생님들 많은데 그 저 북경에서 오신 전문가를 보이겠습니까?
6: 그 잘하는 사람 보이려고 그랬는데.
1: 예, 예. 연결해 계십니까?
6: 아닙니다. 위에지는 내려가려고 그래요. 내려.
1: 아, 그러면 내려 오십시오. 그 저 북경의 전문가 염지강 선생을 보이십시오.
6: 예, 그리고 한 사람 또 있는데 대상 포진 후유증인데 그거 볼 수 있습니까?
1: 예, 예, 다 됩니다. 예.
6: 누가 보면 됩니까?
1: 아, 그, 계속 예, 그, 저, 염지강 선생을 찾으세요.
6: 예?
1: 예. 옌다이프라 합니다. 예.
6: 옌, 옌다이프라고 예?
1: 옌, 옌. 예. 조선말로 말하면 염씨입니다. 염씨.
7: 예, 옌, 염지강.
1: 예, 예, 염지강. 예.
6: 그럼 내일 가는 걸 알지요?
1: 예, 예. 예약이 예, 다 됐습니다.
6: 몇 시부터 연결 받고?
1: 예, 7시 반부터 문진한데 그저 예, 8시쯤에 오십시오. 예.
6: 예.

0: 알겠습니다. 그러면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댕기랍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딱 그런 인생이 뭐니까 손이 저리고 딱 팔이 저리고.
1: 네. 예.
3: 그리고 어떤 때는 세게 열이 났다 또 시봤다 이래서 저 원장 선생님 좀 되었으면 좋겠니.
1: 예.
3: 연결해 줄 수 있는가.
1: 예, 연결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그런가.
1: 예, 예.
3: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예. 그래요.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러면 시간을 내서 심혈관계통에서 제일이 말죠. 발생률이 높은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에, 관심병이라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죠. 돌봐진다는 뜻이 되는데 협착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또 폐색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심장병인데 그러면 환자가 어떤 증상들을 말죠 보이는가 하게 되면 하나는 늘상 가슴이 답답해 나고 더 심할 때는 가슴이 말죠 개운합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치도 한숨이 차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발병률이가 대략 6.5% 정도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 관심병을 말이죠 제때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정확한 말이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3% 정도입니다. 6.5%인데 그러면 우리 전번에도 교대를 했지만은 관심병이가 말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예방하는 각도에서 부츠이빙, 쯔워이빙이라고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병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2: 네.
1: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 관심병이 잘 올 수 있는가 우리 알아야 예방하지 않습니까?
2: 네.
1: 하나는 냄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예. 저도 방송 듣고 이래서 전문화로 왔는데,
1: 예.
4: 저도 위가 좋지 않고, 좀 소화 잘 나야 되고, 그런데 주로 손발이 시려서 문제입니다.
1: 예, 예.
4: 예, 그래서 좀 주문하려고.
1: 예. 그 연결해 계십니까?
4: 예, 예.
1: 그럼 오늘 오후에 이 염진강 예. 전문가가 오시는데 1시부터 문진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십시오.
4: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연계됐습니다. 예, 염진강 선생님.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위병으로 좀 고생한 지 오래됐는데, 그 위 좀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땀도 좀 안 좋고 그랬는데, 거기 그 박창호 선생님이, 주임 선생님이 그, 저기 그 약 좀 쓰고 많이 좀 나사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축하드립니다.
6: 예, 예, 공고히 좀 하려고 이번에 좀 기회 좀, 그 박창호 선생님 그 좀 예약을 좀 할까 해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시간 전에 아, 오시면 됩니다. 예.
6: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0: 저는 밤잠 자지 못하고 전화대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요. 밤을 어떻게 지내겠는가 싶은 게.
1: 예, 예.
0: 예, 심장도 나쁘고, 심장도 부들부들 떨리고, 예. 뭐, 입 안이 또 말라서 숨 넘기기도 힘든데, 결국 가슴이 막 답답해 나는데요.
1: 예.
0: 박영들 주임이 약을 미치겠다 먹으니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예, 예.
0: 너무 좋아서 오늘도 또 박영들 주임이를 예약할 뿐해서 그래요.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됐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저는 박용덕 주임을 예약하려 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7: 예. 저녁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머리가 흐리멍텅 아파서 잠약을
1: 예.
7: 썼는데 지금은 좀 잠도 잘 오고 나사져서 다시 오늘 가서 좀 점약을 더 지르고
1: 예,
7: 박용덕 주임을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제네 오시면 예. 됩니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에, 중노년분들이 이 관심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정황으로 보게 되면 이 연령 단계가 좀 앞당겼습니다. 40세 좌우의 분들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을 속여서 예, 어느 분이 말이죠. 이 관심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쌍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이 관심병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탕이라든가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8: 예약하다 그런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8: 복귀에서 오신
1: 예예 예, 염지강 선생을 예예
8: 예.
1: 예. 연결해 계십니까? 연결해 예. 계십니까?
8: 예.
1: 그럼 오늘 오후 1시부터 문진 나니까 오후에 오십시오.
8: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나도 그 병원에 오늘 예약하다고 그랬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9: 아, 나는 예,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합시다.
1: 어떤 상황입니까?
9: 예, 오징가가 이 계속 설사, 설사에 멋지 않아서 그랬는데 요지간에 났습니다. 설사에 이상합니다. 아침에 그것도 뭐 어찌게 문신이 눈 맞더면 같이 이게 꼬르르 소리 나네.
1: 예, 예.
9: 그래서 계속 브엘라케 그런다 말입니다.
1: 예, 예.
9: 날라고서 여섯 일곱 번 설사했습니다.
1: 예.
9: 요지 그래도 그래서 젖살 주고 계속 써먹고 연거서 사람 싹 예비고 행패였습니다.
1: 예, 심하구만.
9: 근데 요 예. 음력설 지나고부터 그게 영 오래 했습니다. 근데 요지간에 그래도 고기가 약 두 번 재다 먹은 게 그래 그런도 영 났습니다. 그래 이래 좋을 때 아무래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9: 예.
1: 그냥 오시면 오늘, 됩니다. 예.
9: 오늘 월요일인데
1: 예, 오늘 예. 오전 오후 그래서 예.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9: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 오늘 오전에 쌍발한다.
1: 예예예. 예, 예,
9: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가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계산합니까?
1: 예, 맞습니다.
10: 예, 다시 하나, 한 가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1: 예.
10: 그거 여쭤보려고 그래. 그, 박영덕 주임이 내래, 그분 합니까, 내래?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0: 박영덕
1: 주임. 예, 윤대기 선생, 예, 예, 예.
10: 예.
1: 오전만 그, 문진합니다. 예, 예.
10: 다리 시린 거하고 잠 자지 못한 거 좀.
1: 예,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10: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래 박영덕 주임을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아, 그리고 예, 또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술을 너무 반가워한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체중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심병이. 예. 보통

0: 보다의 뚱뚱한 분들이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 마저 인지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사망률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리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위험인소를 말죠. 절대적으로 말죠.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인소라 하게 되면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 산고증입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고혈지 상태에 고혈지라 하게 되면 하늘로 당구춘이라든가 깡유산제라든가 화암을 해보게 되면 이 지표가 아주 높은 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 요 해결에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고혈당에 절대적으로 고혈당 상태를 공제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을 말이죠. 배양해야 됩니다. 평소에 말이죠. 너무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전문 말이죠. 돼지고기 흰살만 잡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이죠. 달달한 음식 이런 것을 말이죠. 피면하고 너무 작게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평소에 많이 말이죠. 풀채를 드시고 몸에 맞는 말이죠. 과일도 말이죠. 자주 드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말이죠. 꼭 전문가들이 말이죠. 지도를 받아가면서 자기 본인이 말이죠. 체질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너무 과분한 운동에 빨리 걸거나 빨리 닳거나 체질에 맞는가에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거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이죠. 체중을 공제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관심병으로 인해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력 쇠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력 쇠갈증을 보게 되면 늘상 산소가 결핍하고 혈이 모자라고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말이죠. 현대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심장이 확대되고 심근이가 말이죠. 열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심장 공능이 하강되면서 심력사갈증이 나타나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도 합니다. 맥을 짚어보게 되면 심율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심혈관 계통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꼭 중시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결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복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예약 전화는 276-5000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주한민족 한 가족의 정감교대를 끈끈히 하기 위해 올해 5일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촌광 감상 주제 행사

여성 매력, 변경 풍광과 민족 온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경쾌한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맑고 우아한 통소 소리와 향이 풍기는 떡, 정교한 종이 공예 등 무형 문화재가 소통 체험 중에서 전성되게 했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1년에 몰입식 문화활동이 열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내 이들이 심오하면서도 유서 깊은 중화 문화를 감수하게 했습니다. 료닝 대련 주민 리라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을 보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체험했습니다. 막걸리와 떡을 맛보고 종이 등도 만들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구역에 들어서면 민족융합이 더 온정 있게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조선족 할머니들이 배워주는 대로 김밥과 배추김치, 온면을 만들어 보면서 음식 배후에 민속 기억과 생활 시혜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연길 청년관에서 조선족 손북 공연을 관람하고 팥죽이며 연변 특색 무침 음식을 맛보면서 전통 제조기의 소개를 경청을 했습니다. 산동 청도 주민 천소홍입니다. 삼일꾼들의 설명 소개를 통해서 이 음식 배후의 문화 이야기를 알게 됐고 민족문화 융합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각적 향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훈도이기도 합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자원봉사자들의 열성 문화관광 안내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방문객들이 조선족 문화와 현대소류의 융합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사배구역 다위석이 지촌장입니다. 이번 방문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연길의 청춘 활력과 문화 저력을 느끼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민족 단결의 리념이 문화 관광 체험 속에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변강 풍경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모두는 하나가 되어 춘광의 심신을 맡깁니다. 훈천시에서는 접대 봉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관광구까지 곳곳에서 열정과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길림시 주민 량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훈천의 이 행사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생겨 참 좋았습니다. 훈천시 당이 통전부에서 이번 기회를 줘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만강반의 춘광은 완연하고 국문 나래에는 가국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국문 성대한 광경, 경계강 춘광, 무형문화재 문맥, 민속풍정, 향촌새 모습을 핵심 내용으로 외지 가정과 본지 가정이 결연 맺기를 하고 공동건설에 참여하게 초대해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변경도시의 특이한 매력을 전경으로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성 할빈 주민 풍타키입니다. 오래전부터 도문회와 변강풍절을 느끼고 싶었는데 다행히 5.1절 다채로운 연변 결혈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도만강 광장이 너무 북적이었고 국기 기양식이 아주 장엄했습니다. 정체로운 민속 가무 공연도 있었는데요. 직접 장구 연주를 체험하며 조선족 전통 악기의 예술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도라시에서는 현지 가정과 초대받은 외지 가정이 결연을 맺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호수 풍광과 산간 꽃바다를 감상을 하며 음식을 맛보고 일상을 나누며 우정을 증진하겠습니다. 길림 백성 주민 진영준입니다. 변강 소도시의 매력을 깊이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곳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모두들 낯설지가 않았고 진정으로 대했습니다. 서로 돕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이 기억은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주변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수겸입니다.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는 게 바로 주한민족 한 가족의 가장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변강에 장엄하고 아름다운 춘광에 대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0: 아니라 제가 말소에는 효과적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화룡시에서는 꽃을 매개로 명절의 친구를 만나며 팔방 관광객이 진난해를 감상하게 초대했는데 짙은 민족 풍경은 삽시의 관광객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남 복양 주민 고광여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달래 축제를 통해서 화룡의 다양한 무형 문화재를 느꼈습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이 소도시는요, 저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고, 돌솥 음식, 냉면, 떡을 비롯해서 모두 너무 놀라웠습니다. 용정시 안도현, 왕청현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외지 가족과 현지 주민들을 함께 봄 구경을 하고 우정을 나누며 연변의 민속 풍경을 몰입식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춘광을 약속으로 동심을 다리로 삼아 이번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민속체험, 문화교류, 변경관광, 미식공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묘의를 기피하고 소통교류 가운데서 정을 돈독히하며 한마음으로 즐기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모으게 하여 민족 단결의 따뜻한 한포 한포의 그림이 연면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게 했습니다.
1: 바닥재 가공은 훈춘 종합 보세고 보세 가공 전통 산업 중 하나인데 단열 내 중국 제조 표식이 부착된 바닥재가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장춘 세관 소속 훈춘 세관에서는 지역 산업 특색에 입각해 기업의 수출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올 1.4분기 훈춘 세관이 감독 관리한 바닥재 수출액은 2,800만 원을 넘어 동기 대비 23.8% 증가했습니다. 요즘 훈춘 종합보세구는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훈춘 흥가 바닥재 유한 책임회사 창고에서는 총 5,077평방미터의 중국 제조 바닥재가 순조롭게 적재를 마쳤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련 대오만 세관으로 운송된 뒤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로 향할 예정입니다. 훈춘 흥가 바닥재 유한 책임회사 부총경리 랑연염입니다. 세관에서 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할지 신고, 통상구 검사 방식을 적용해 우리의 통관 속도가 제고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훈춘세관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비해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특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이 정책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의 직접 환적,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일련의 편의화 조치를 혁신적으로 시행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규모 확대와 질 재고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춘 세관 종합보세구 감독관리과 부과장 류우함입니다.
2: 훈춘세관에서는
1: 종합보세구 정책기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정밀하게 시책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높이며 기업의 규범화 신고, 고효율 통관 등 관련 정책 설명을 진행하고 신속검사, 즉시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추진해 바닥재 가공기업의 수출 확대와 질 재고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일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병 맞은 쪽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계정 실외 생방송이 펼쳐져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전화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 프로젝트 방송주관 공혜원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은 5.1절 연휴 기간을 계기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치, 냉면을 물론 일회용 시식 음식도 많이 준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생방송 현장에서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를 행사 중 다채로운 연변 예술 함께 즐기기 5.1절 문화쇼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연변 우선 생방송실은 현유 오프라인 고객 흐름과 전파 효과를 적극 활용을 하여 지나가는 흐름을 관람 흐름으로 정밀하게 전화했습니다. 이로써 연변 특산 일괄식 주문을 실현하며 오프라인은 인기를 모으고 온라인은 전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면 커피 장터도 열렸고 연면 좋은 상품 특색 전시 판매 구역도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1: 올해 5월 5일은 28번째 세계 천식일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에서는 6일 세계 천식일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대중이 천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으로 예방하며 증상에 따라 정확히 치료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변 조이병원 호흡내과 의무 일꾼들이 환자들이 제기한 천식 예방 퇴치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환자들의 구체 정황에 근거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혈압 측정, 이혈 압도 체험 등 일련의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천식은 예방 통제가 가능한 바 관건은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만 급성 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관리를 견지하는 것이 천식을 통제하는 관건입니다. 환자들은 천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변조이병원 호흡내과 부수임 이사 란영입니다. 기관지 천식의 방호조치에는 유발인자 피면, 알레르기원을 멀리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습관 및 정서적 안정보장, 담백한 음식 섭취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천식 완화 약물을 장기적으로 흡입하거나 구복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0: 10일 오후에서는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8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크시안팀은 또 한 번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초반부터 두 팀은 7회는 주도권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광서팀이 다소 슈팅수를 올리며 우세하는 듯 싶었지만 선제골은 연변팀 몫이었습니다. 6분경 황진비의 가로 패스를 조반리가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연변팀은 일찌감치 한 골 앞서갔습니다. 광서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6분경 광서팀이 박산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가 잘 막아냈고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 때린 슛도 높이 떴습니다. 18분경 연변팀은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지만 헤딩 슛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광서팀은 23분경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에 맞아나갔고 37분경 박산에서 때린 슈팅도 빗나갔습니다. 53분경 광서팀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렸지만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연변팀을 괴롭히던 광서팀은 73분경 용정팀 박산까지 파고들어 강력한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며 끝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추가골을 뽑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홈장 연속 4경기를 마친 연변팀은 5월 24일 원정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9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주황TV 재정경제 채널의 경제정보 뉴스, 주황TV 뉴스 채널의 뉴스 30분, 24시간 자정뉴스, 뉴스 생방송실 등 여러 프로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훈춘통상구 인원 흐름 세구봉, 종로 다국관광 지속적 인기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종로 쌍방향 사증 면제 정책이 시행된 후 길림성 유일의 대러시아 개방 룡로 통상구인 훈춘도로 통상구가 첫 5.1절 연휴를 맞이했다면서 통상구 출입경 인원수와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다국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 채널 중국 삼농 보도에서 5월 4일 싱싱한 킹크랩 인기 미식으로 현장에서 맛보는 체험감 만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춘은 전국 최대 킹크랩 집산지로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5.1절 연휴 기간 싱싱한 킹크랩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공식 팽배계정 유유길림에서 5월 4일 5.1절 연휴 기간 연길의 인산인해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5.1절 연휴 기간 전국 각지 관광지 관광객 수치가 발표됐는데 연길은 연길 방문 분위기 최고조 도시 화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바 조선족 풍정이 짙은 이 변강 도시는 뜨거운 열기로 다시 한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친밀 관계는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든든한 밑거름이죠. 그렇다고 할지인데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 관계를 위한 또 주요한 수단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네가 부모로부터

0: 충분한 정서 지원을 받는다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친밀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일상에서 부모는 어떻게 자녀에게 정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심리상담사 손춘옥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손춘옥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 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섭씨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섭씨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5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2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심리상담사 손춘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 지원을 받는다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할지인데, 우선 정서 지원, 이 정서 지원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3: 네, 자녀의 그 정서 지원은 아이가 자신이 감정, 즉 다시 말하면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등을 안전하게 느끼고 표현하고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0: 네.
3: 단순히 달래주는 것을 넘어서 아이 마음을 함께 알아차리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양육 방식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이 마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애가 바르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코치를 잘 해줘야 되죠.
3: 네.
0: 바르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정서 지원, 여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정서 지원, 단순히 아이의 정서를 달래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의 마음을 함께 알아차리고 성장시켜주는 양육 방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정서 지원이 왜서 중요한지 좀 말씀해 볼까요?
3: 네. 부모의 충분한 정서 지원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줍니다. 즉, 고종 입시를 앞두거나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만약 부모님들이 충분한 정서 지원을 해준다면 아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 즉 학업에 대한 고민이 없이 열심히 완성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0: 네.
3: 더불어 부모와 자녀 사이 유대감이 깊어져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정서 지원이 잘 된 아이들은 자신이 고민이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관계 문제 등을 숨김없이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하고 부모님이 곁에 가면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이

0: 이제 좀 더 자녀와 일상 대화를 통해 어떻게 정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1: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워서 나라의 든든한 인재는 또 항상 바라만 봐도 든든한 힘이 되는 아들, 딸로 그렇죠. 잘 커가는 길에서 정말 누구보다 부럽지 않게 잘 커갔으면 뭐 든든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0: 그렇죠. 예.
1: 안전하잖아. 이 정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정서 지원도 방법이 정확해야 이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한 6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우리 정서 지원을 할 때 해결보다 이해받는 경험을 먼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아,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속상해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와 친구와 싸워서 네가 정말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가 보구나. 얼마나 네 입장에서는 서운하겠니. 네가 그 친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라고 하면서 아이 감정을 공감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야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너는 또 속상해하니 그게 무슨 별 큰 문제라고 그냥 네가 좀 참으면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도대체 왜 싸웠는데? 하고 문제 해결부터 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 이럴 때 우리는 이러기보다는 먼저 아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아이가 느끼는 그 느낌을 먼저 헤아려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보다 함께 고민해주는 겁니다. 즉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자녀가 되게 자신이 없어 할 때 부모님들은 아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많이 속상하고 걱정되나 보구나. 어떻게 공부하면 우리가 좀 성적도 오르고 네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우리 함께 좀 천천히 생각해볼까? 라고 고민하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이때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방법을 들으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됩니다. 가끔 부모님들은 봐라. 네가 그렇게 될 줄 나는 알았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어떻게 성적이 오를 리 있니? 그럴 수 없지. 라는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온전히 자녀와 함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피하기입니다. 자네가 예를 들어 운동은 잘 못하는데 그림은 잘 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야 옆집 아이 봐라.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못하는 게 없잖아. 근데 왜 너는 그래? 라고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하거나 평가조라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는 또 속상해하고 힘들어해서 부모님과 더 이상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섬세하게 그림을 잘 그리구나. 너만이 장점이 정말 멋져. 라고 해준다면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갖고 자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마음으로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녀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기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잤던 하루 일을 길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늘 해야 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시니까 아이 이야기에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듣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왕왕 또 어떤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랬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하고 반응해주며 말 안 한 도중에 끼어들거나 평가하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때 부모님들이 정말 급한 사정이 있다면 아 지금 엄마가 너무 바쁜 일이서 그러는데 네 요 하고 싶은 일을 잠시 후에 엄마가 일을 다 보고 그때 해주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이는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부모의 지원,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것과 같이 다 한 그 이야기를 다 한 것처럼 엄마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편안해합니다. 예, 다섯 번째로는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있는데 자네가 시험 전 엄청 긴장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야, 뭐 계속 추리는 시험인데 왜 그렇게 긴장하니? 야, 긴장해 하지 말라. 우리 언제 너한테 뭐 성적 요구하대? 잘못 추리도 괜찮아.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때는 이 말씀보다도 가볍게 어깨를 도닥여주면서 안아주며 걱정 많이 되지?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열심히 하면 돼 애라고 하면서 따뜻한 스킨십과 안심시키는 말로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심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 자네가 오랫동안 우울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신체적 증상까지 보일 때 네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 엄마도 마음이 막 너무 아프구나. 우리 함께 전문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에, 너를 돕기 위한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가끔 부모님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훈계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정서를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정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그 지원 방법, 정서 지원 방법에 보게 되면은 뭐 해결보다 이해를 받는 경험을 먼저 느끼게 해줘라. 그리고 또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보다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든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0: 네.
1: 그리고 또 서로 뭐 옆집 앞집 뭐 한 반에 비교를 하거나 평가를 피해라 뭐 이런 경우.
0: 네.
1: 근데 왕왕 보게 되면은 피하는 것 같은데 고민도 그런데 괜히 뭐 이래 부딪히다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욱하면서
0: 네.
1: 알게 모르게 먼저 애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0: 그렇죠. 예.
1: 고민을 한다면서 그래 그런데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0: 예.
1: 애를 예. 지적하고 꾸짖고.
0: 맞습니다. 예.
1: 비교를 안 한다지만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많지요.
1: 예. 그래서 애가 아무 쾅다고 예. 들어가서 비치지 마세요. 뭐 이런 눈살짓 부리고 더기 또 보게 되면은 이럴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렇고 또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를 한다면 더 삐뚤게 나가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사실은 사춘기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해는 뭐 유아 때보다도 10대 20대이면 자기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0: 예.
1: 부모님 항상 어리게 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너는 이래라 저래라
0: 예.
1: 그게 몸에 배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무조건 내 말 들어도 복종해야 돼. 뭐
0: 예.
1: 이런 경우가 대다수니까.
0: 예. 맞아요.
1: 아, 이것도 뭐 어떤 경우로 보게 되면은 아이를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찾는 것이 부모부터 찾아야 돼요.
0: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믿음입니다.
1: 네,
0: 자녀를 믿음. 믿고 기다려주시는 건데 또 우리가 살펴보면 부모님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죠.
1: 예. 믿음. 걔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가겠는지
0: 예.
1: 뭐 서로는 믿어주고
0: 예.
1: 그래 나중에는 모두 이렇게 일이 끝난다면 내가 왜 이랬지 괜히 했어 뭐
0: 예.
1: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0: 후회하시죠. 예.
1: 맞아요. 그래서 예. 뭐 중도의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잘 들어주는 거
0: 예.
1: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신체적 정서 안정감을 주는 거
0: 예.
1: 안전하게 그래 항상 이 가정이나 부모님이나 뭐 보게 되면 이 품이 따뜻하고 나한테는 큰 힘이 되고 기댈 수 있는 거
0: 예.
1: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도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애를 데리고 뭐 찾아가고 또 듯다 이렇다 할 경우를 보게 되면 애가 좀 더 나를 또 뭐 이렇게 뭐 물증이나 다른 장소로 보지 않을까?
0: 맞아요.
1: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거길까?
0: 예, 맞습니다. 네, 뭐 이상한가? 정신병인가? 뭐 이런
1: 거. 그렇죠.
0: 예, 거부하죠, 많이. 예,
1: 맞아요. 맞습니다. 어른들도 당연히 그런데.
0: 그렇습니다.
1: 아, 요즘 거기 가볼까? 같이 갈까? 정신 나가서 지금 정신 이런 소리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애들 그러면 엄마 날 보기로 어떻게 봐? 뭐 이런 데인데. 아니, 그러면 애가 더 이상하게
0: 예.
1: 아, 내가 문제에서 이랬나? 뭐
0: 예.
1: 더 이 사이를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이 대인관계 기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은 바로 상대방을 칭찬한다, 뭐 그래도 인정을 해준다, 지지하고 격려하는 기술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0: 네.

0: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이 네 가지를 잘 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정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확실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인관계 기술 중에 가장 뛰어난 기술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시하고 경례하는 기술입니다.
0: 네.
1: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 네 가지 마음과 태도를 꾸준히 잘 실천하기만 해도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효과적인 정서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우선 자녀에게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잘한 일을 칭찬받을 때 아이는 자기 가치를 느끼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학원도 가고 뭐 공부도 친구들과 모여서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아, 내가 잘 이겨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부모님들 보고 그걸로 비춰준다면 아이는 이때 진짜 아, 내 정말 괜찮은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음 인정은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으로서 언제 해도 좋습니다. 즉 아이 감정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틀렸다고 다그치기보다는 지금의 감정, 지금의 모습을 인정받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약간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부모님들은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빨리 엄마와 이게 이야기해줘, 왜 그러는데 빨리 이야기해라, 이렇게 다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우리는 이런 자녀를 보았을 때 아, 네가 오늘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예. 지지는 상대방이 잘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줌으로써 안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님이구나 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도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겠지만 부족할 때도 곁에서 지지를 해주면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든 버텨낼 수 있는 정서적 힘을 갖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예를 들었던 성적이 낮은 이번에 좀 시험을 잘 추리지 못한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이렇게 결심을 내립니다. 아, 내 다음 기말 시험에는 정말 잘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흔히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네가 뭐 잘하면 어느 말 잘하겠니 라는 마음을 갖고 그래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실 아이들은 아, 우리 엄마 마음이 저게 진심이 아니구나, 저거 약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온전히 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면 너무 기뻐 라는 식으로 그냥 그 상황을 읽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련인데 이 경련은 아이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부모의 따뜻한 경려 한마디가 아이 마음에 큰 힘이 되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내가 선생님을 찾아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고 이 어려운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 라는 격려를 해준다면 아이는 야, 세상에는 정말 우리 부모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부모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부모의 칭찬, 인정, 지지, 격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대인관계 기술을 넘어서 자녀의 정서를 채워주고 안아주고 하는 최고의 정서 지원 방법이자 또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아이들이 뭐 자기 스스로도 하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그것을 스스로 일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고무 격려를 줌으로써 아이가 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큰 뭐 정서적인 면에서 애가 분발하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이처럼 칭찬, 칭찬, 그래요? 칭찬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즐거움으로 또 다가갈 수도 있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 현실 생활을 보면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칭찬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칭찬을 절약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칭찬을 목구멍 속에 올라왔다가 아무 얘기해서 그래 그래 고마워 감사 그래 잘했어요 받아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시푸둥한 소리 그래서 반중건중한 소리 그래서 에이. 그래서 피식 웃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 에이. 말을 안 하는 그런 경우 정말 달달한 웃음 달달한 얘기를 해주는 칭찬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는 당연하다. 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네가 해야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과잉 반응이 올까 봐. 너 이렇게 했을 때 괜히 또 자만하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좀 칭찬을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부 사이에도 사실 우리는 칭찬을 엄청 아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기쁨도 주고 용기와 힘도 북돋아주는 이런 소중한 칭찬을 우리는 사실 많이 아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현실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살수록 더 어렵습니다. 칭찬이. 특히 부모 자녀 사이가 더 그런데 첫째 우리가 이유를 살펴보면 약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당연하다 생각 때문입니다. 자네가 잘한 일이거나 노력한 모습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겨 쉽게 넘겨버리고 굳이 칭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실 우리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줘도 뭐 굳이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엄청 기뻐하고 행복해할 건데 부모님들은 엄청 이런 부분이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치르는데 아이가 달려와서 엄마 나 이번에 수학 만점 맞았다 우리 반에서 아마 2등 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그래 어머는 얼마 맞았는데 그 다음 영혼 얼마 맞았는데 이제 이 아이는 어쩌면 이게 수학만 좀 잘 맞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과목에 점수를 묻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고무풍선이 김이 새는 것처럼 예, 낙담하는 경우도 있지요 낙심하는 경우도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칭찬하면 또 자만할까 봐 걱정하는데 너무 칭찬하면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또 나태해질까 봐 또 일부러 엄격하게 대하고 칭찬을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어떤 아이들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 조금 잘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 칭찬해주면 그래 봐 나 이렇게 잘해 하면서 약간 그러는데 그럴 때 아이가 너무 들뜬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또 그 패턴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아이에게 그래 네가 열심히 잘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요 성과를 계속 유지하려면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우리 함께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칭찬한 다음에도 우리는 충분히 그 아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익숙해서 표현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유 내가 아는 겐데 하면서 사실 우리는 현대인들이 아는 병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늘 가깝고 옆에서 보는 사이라 오히려 고마움, 인정, 칭찬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워 쉽게 하지 못합니다. 가끔 저희 그 상담실에 부모님들이 찾아오는데 와서는 제가 가족에게 남편이거나 혹은 자녀에게 칭찬하는 모습 말씀을 해보시오 하면 선생님 너무 억울거려요. 너무 이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해놓으시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서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 있다면 어떻게 칭찬할지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소중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의 칭찬 한마디가 사실 자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부터 시청자들께서 자녀에게 먼저 따뜻한 칭찬과 인정의 말을 아끼지 않는 연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그렇죠. 칭찬.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칭찬을 늘 하고 관계주고 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참 쉽지가 않지요. 예. 우선 칭찬

0: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뭐 관심을 보내줘야 하겠죠?
1: 예, 그렇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즉, 뜻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담고 있어야 된다.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예. 그리고 그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그래서 내 마음과 주의가 그 자녀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적시적으로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지지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그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세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예가 하나 있는데 그 고중 우리 아이는 어떤 이야기, 어떤 성향 이런 걸 잘 파악하고 무엇을 수여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모 역할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현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정말 소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수많은 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한 가지 가끔은 한 장에 점을 하나 크게 찍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부모님들 전부 많은 대부분 점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점 위에 또 뭐가 없습니까? 하면 부모님들 없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점 위에 수많은 여백이 있습니다. 아이의 결점이 점이라면 그 여백은 바로 우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예, 감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에서 다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예, 가끔 아이들은 엄마가 약간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어. 이건 거짓이야. 혹시 의도가 있어. 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한 번쯤 마음으로 느껴보고 아, 야 확실히 이런 부분은 우점이지 혹은 칭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요. 앞에서의 대인관계 기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이 바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을 하고 지지하는 또 격려하는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제대로 칭찬을 해주고 또 정확하게 칭찬할 수 있을 때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기술도 따라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뛰어난 점이 있을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 해야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약속을 잘 지켰거나 뭐 숙제를 열심히 완성했거나 핸드폰 노는 시간을 잘 지켰거나 이랬을 때 그 인정은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늘 부모님 마음에 자녀가 있구나를 느끼게 하면 됩니다. 지지는 상대방이 잘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이번 기말 시험에 몇 등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보자 한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상대방이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그 심정을 공감하고 수용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도록 돕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0: 그래 뭐 보게 되면은 뭐 칭찬과 인정, 지지, 격려 이 기술 사실은 뭐 그렇죠. 한 사람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표현하면서 인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예. 기술이라는 것이 마음이죠.
1: 예, 맞습니다.
0: 마음이 나쁘고 악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0: 마음이 따뜻하고 예. 온화하고 예. 웃음이 많고 그리고 또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는 그런 예.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이 효과적인 칭찬 예. 인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는 공식처럼 있는데요. 우선 이 세 단계로 나눕니다.
0: 네.
1: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다음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 자녀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무엇을 잘했을 때 그 점을 꼬집어서 칭찬합니다. 야 너는 정말 강연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니? 참 열심히 잘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꼭 대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강연이 너무 재밌고 거기다가 내용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이고 아, 그 듣는데 아주 힐링하는 느낌 아주 시원

0: 난 느낌이 들더라 라고 근거를 댑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연설이거나 강연을 잘하자면 뭐 준비도 남달라야 되고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잘하려면 너는 준비성도 남달라야 하고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표현하고 유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열정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닐까 싶구나. 아, 너는 이런 자녀를 두어서 엄마는 정말 너무 행복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3단계로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1: 그렇죠. 뭐 아이를 상대로 해서 자주 칭찬, 그렇죠. 자주 칭찬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근데 아이들이 대체로 보게 되면 엄마하고 자주 얘기를 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엄마가 가장 믿음직하고 따뜻한 격려를 줘서 그런가요?
0: 네, 그 우선은 엄마와의 친밀감이 아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그 10달 엄마 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무의식적으로 엄마는 나와 하나야 라는 느낌이 또 있고, 두 번째는 아빠들은 늘 밖에서 일을 보시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또 적고, 그 다음에 아빠들은 이렇게 좀 구구절절 그리고 조금 인내성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청소년기까지는 아들일지라도 엄마하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편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아빠하고 남아 한 20대부터 예, 좀 아빠와 통해서 아빠와 좀 이야기를 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1: 이제 물론 자산 아빠도 계시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그래서 아들 딸들이 커가면서 딸은 아빠의 말을 나중에 뭐 잘 경청해 듣는다. 예. 아들은 엄마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예. 엄마의 역성을 많이 들잖아요. 엄마도 글쎄 잘하는 점도 많지만은 못하는 점도 다 엄마를 감싸고 돌고.
0: 그러거나 혹은 높낮이 이런 태도에도 좀 더 예,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정서 지분에 있어서 상대를 보면서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슬플 때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러저렇게 어렵고 힘이 들 때 용기가 될 수 있고 항상 호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해 정말 그 억양도 상당히 중요해요. 같은 말도 소리에 높낮이 부드럽게 차근차근 저도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하는데 성낼 것 같지 않다 봐요. 근데 제 성내면 호랑이 같다.
0: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아드님과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면 엄청
1: 네, 저도 저 평소에도 저렇게 나그나그 얘기 잘해요. 하다가 애가 좀 내가 얼굴 치고 뭐 문 광다고 들어가면 뭐래? 또 이렇게 서로 저렇게 치고 나가죠. 평소에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서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0: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 서로 그 차이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정서의 차원에서 좀 그런 말씀을 가졌으면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조금
1: 네, 오늘 부모들의 정서 지분이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부모들은 어떻게 일상에서 정확하게 정서 지분을 했고 줄 수 있지 정서준을 해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프로가 가족마다 자녀들 건강한 성장과 부모와 자식사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동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기 익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고